0: 서울시에서 아이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첫 끝을 찾아내서 실을 살랑살랑 매듭이 맺힌 거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렇대서 그거 가시를 뚝뚝뚝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도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가 건강해지자 하면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부순하지 않고는 콩팥이 기능을 처세우지 않고는 뇌세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비장이 좋아져야만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오래 두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먼저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신선부조라는 게 오죠. 이래서 많은 질병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법, 순서,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이가 건내보신환입니다. 약 처방이 조합도 잘 됐고 방법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건내보신환을 쓰면서 첫째 우리 그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그 방법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희들 건내보신환 보면은 한계료정신 쓰고 보면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딱 이 뇌조직에서 뭐 치매가 걸리고 건만증이 걸리고 기억력 상실증이 걸리고 기억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콩팥, 간, 비장, 심장 이게 다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이제 내경색 후추라 혈압도 온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자주 어질쭈해 나옵니다. 예.
0: 네.
2: 네. 그리고 가슴도 구두두라매 머리에서 허리한테 귀에 설라도 내 소리에 위 소리 나지. 이래 내 저자는 관일 듣고 주로 건의보시아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지나고 가슴 뜨는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예, 전일전에 밤소변에 다이어스 번째 화수질을 타겠는데, 화변 한번 본 게 영 조금씩 나가다랄까, 예. 소변에 작다랄까, 자주 보니, 예, 이하고 후부터 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소변 차수 줄어들고, 밤 소변이 적어지고, 예. 소변 봐도 시원하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다 고가병인데 고바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잠 자는 아침이면 머리 말아가지고 예, 특히 나는 이 약이 효과 좋으니까 이 약을 좀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다 담아서 하겠습니다 또.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이?
1: 네.
0: 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니 뭐니 해도 부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 선시가 옵니다. 콩팥이 허하고 이 허한 증상을 오래 두면서 신염이요, 간염이요, 심장병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우리 언니 지금 노심산에 걸려서 이 건의보신 한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정황은 중피 좀 세게 걸렸습니다. 네, 출혈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냥 밥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이 발음이 좀 예 말은 하는데 좀 예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네. 그리고 이 다리도 좀 졸고 예 화장실을 재고 다니고 이런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신 하는 썼는데 우선은 예 이 골이

0: 항상 뭐 지금 쓰인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이게 그다음에 네. 밥을 흘리던 게 어우 신기한다. 그래서 그래서 얘 약간씩 그렇지 아 자꾸 그래서 힘없이 흘리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1: 그게 밥을 씹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이게 다 우리 머리 중추신경에서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뇌세포가 다 이 언어 중추신경이라든가 밥을 씹는 주저지신경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이 말라붙고 뇌세포가 손상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 좀 이전보다 빨리 효과 봅니다.
0: 빨리 효과 본다. 근데 식사할 때 내가 가만히 볼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말인다.
1: 벌리지 못하고 꽁꽁 다물지 못하고 숨이
0: 예, 옳습니다. 그랬대다. 난 별났을 때다.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수고 그 다음에 소변이 굴이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예, 맥이 나서 예, 화장실이 막그도 재고 개 댕겼는데 예, 아 어디는 후들후들 떨면서 예, 걔도 간다. 아,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 이 중약을 쓰긴 하다. 이게 얼마나 쓴다.
1: 이 약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약이고 황제가 쓰던 약인데 이게 다 지금 세월에 와서 로백성이 쓸 수 있게끔 되지 이전 같으라 뭐 복용도 못하죠. 이 약은 검증된 약입니다. 오랫동안.
0: 예,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효과 정말 다른 약을 쓰기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 우선 이걸로 죽었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약 먹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해서 예, 영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어머니 더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우대 활동대로 달라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0: 예, 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콩팥이나 비장이나 예, 심장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뇌보신환을 오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 방면에서 효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콩팥. 콩팥 하면은 우리 오장은 오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 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수하는 로인들을 텔레비를 통해서거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장수하는 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에 돼갖고 진짜 90세 이상 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귀를 살펴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특히 귓방울이 쭉 쳐져 내려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오관이든 오장이든 다 작아지고 심지어 키도 줄어듭니다. 네. 눈도 그 크던 눈도 줄어들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이 지금 이 장이가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말했던 것도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나면 한참 말하다가 생각이 나 아버지 말이 나와 이제 신체가 자꾸 못해지니까 정말 이 근데 보상을 위해서 이거 쓰는 이 약이 정말 약이가 정말 묘한 약이
1: 묘합니다. 이 약은 이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내려면 1771년도에 건종 황제가 썼던 약인데 무슨 이게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다. 그만큼 효과 있다고 말하죠.
3: 이 약은 좋던 약을 계속 쓰면 내려오는데 이 약이 특별히 속도가 저기 뭔가에 빨리 맞아 그런지 빨리 낫다만 합니다.
1: 네.
3: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에 이게 그 암도 다 오고 심해 증상이 이런 기능이 없는 다 그런 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배가 좋다만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3: 항상 심장 조금 불안하면서 인정을 못하고
1: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3: 예, 이러면서 어쨌든 이 약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만 이제 쓰면 안
1: 돼요. 항상 심장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가슴이 퉁닥퉁닥 뛰고
3: 네.
1: 이런 거 아무리 심장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산인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런 약이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 쓰게 되면 그거는 싹 사라집니다.
3: 나는 그래요.

0: 그래서 말씀 다 했지만 난 어렸을 스스로 몸에게 하나하나 이게 벌써 알고만
1: 좋아지시네요.
0: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 맞으면 이게 활동 때마다 갖고 싸워서 예, 저장한다면
1: 예.
0: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야기 이렇게 말씀해 감사하다고 떠올려.
1: 네, 치료 잘 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오장과 오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관은 거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관은 보면 알깁니다. 특히 우리 간은 통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간이 된 게 됐으면서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백내장이 쉽게 생기고 이게 다 이 사람이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9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늙은들이 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오관, 오장육부 다 이게 줄어듭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귀만은 커진답니다.
2: 네.
1: 장수하는 분들이 귀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좋단 말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3: 우리 어머니가 이 치매 와서 원래 치매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치매 시초라대다. 근데 이 건의 보시 하는 지금 예 한 20을 썼는데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알린다.
3: 얼빠나던 게 좀 정신하고 그 바깥을 자꾸 나가던 게 어서 술 나갑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러고 맥도 나고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맥이 나면 또 그런 게 또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3: 근데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1: 맞습니다.
3: 근데 예. 여기서 많이 애썼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 내 한 가지 자문 왔습니다. 이 간에 선생님의 물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라 한답니다. 저 병원에서.
1: 수술 소리 나오는 정도면 조금 크다는 거 말하는데 그게 커서 터질 정도로 좀 심하다 혹은 다른 그 세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면 방법 없이 수술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치료 그러나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예? 예, 이런 그 물혹 혹은 쇄관료 이런 거는 간에는 혈관이 뭐 실타래처럼 덩어리니까 또 딴 것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술하든 아야든 먼저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거는 다 흡수되고 없습니다. 이 약 쓰면은. 예?
3: 아 그렇습니까? 그럼
1: 어떻게
3: 하겠습니다.
1: 예. 보수치료를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거꾸로 말하면 콩팥이 좋아지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노인들 보면은 귀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테레비 보거나 무슨 우리 다른 주위의 실제적인 인물들이 장수하는 노인분들 봐보십시오. 다 귀가 커지죠. 예? 우리 몸에서 다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콩팥이 좋아지면은 귀가 좋아지고 술 들리는 사람들 이 약 쓰게 되면 귀에서 소리 난다. 가는 기가 먹어서 나는 텔레비도 높이 나야 된다. 말도 잘 듣기지 않는다. 이러던 분들 귀가 좋아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어있죠. 때문에 우리 이 건네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보는데 우선 먼저 어제는 늙어서 귀도 간다 이랬던 분들 우리 그 이 소리를 좀 예,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언니 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이 되면 어떻게 그런 귀한 보살이 안 되는 것 같고 아파다 하네 고생이 머리 아프지 어지럼 찜이 나지 거기서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래서 얘 기억력도 없어갖고 얘네 뭐이나 얘 잊어먹었어 그래서 대리가 적어놔야 알지 몰랐습니다. 이네 바깥에 전화하면 얘 역세서 집자서도 나한테 감도 본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 방이 잠도 잘 자야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거 조금 많이 써봤는데 안부터내서 취하는 게 써보다 쓰기가 썼는데 그래서 뭔지 혈압도 조금 잘 됩니다. 이거 없어요.
1: 네.
4: 그리고 막 기억력도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많이

0: 밥먹다가 다음 감사합니다. 지금 예.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우리 은인 아빠가 밥도 밥 못 먹던데, 제 기약쓴다 했던 때 소화되는 게 아니가지고, 기분이 네. 너무 잘 먹습니다.
2: 네.
0: 밥 잘 먹었네.
2: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다시 문의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래, 오늘 15시간에 배달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
2: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 봅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지는가요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최선숙 작사 장명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일은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또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 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월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면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소,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역할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황진수한 타이 혈배강이 이번에 새로 승급하고 그 다음에 장창련소라는 겁니다. 예, 혈배강의 기초상에서 또 황진수한 타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두 네 가지 처방으로 구성됐습니다. 약제는 45가지 제일 큰 처방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틀리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그리고 흡수가 빠릅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립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10세트부터는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성받

그럴 수 있습니다. 15세트는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에 사겠다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더 드리는 동시에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 서리 전면적으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지금은 삼복철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외지에 있는데 용정에 있는데 왕청에 있는데 훈촌에 있는데 어떻게 맞겠는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맞아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 침 많은 분들이 전면적으로 놓기 때문에 어디면서 뭐 닦아서 세 곳이나 네 곳이나 가서 침 딱지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한몸에 지금 대부분 로엔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락을 몽땅 같이 열어주다나이까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또 여름철에는 우리 삼복철이라면 혈관이 다 늘어나고 그리고 혈액순환 이 공급이가 좀 느리 이렇기 때문에 침을 또 자주 맞으면 많이 됩니다.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 날씨 조금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 모두 12번 놔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병발라 오겠다. 지금 연변이 환자분들 어제도 10년 전에 저한테 병 보이고 10년 후에 와서 이제서 또 나 저를 찾아오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를 기본상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병벌 사람들은 원래 기차역자 있지 않습니까? 라호차잔 그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 치세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찾아와서 병 보이겠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다 전화 치세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팔진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황진수한 타에는 모두 세 가지 처방입니다. 팔진탕, 그 다음 부양황우탕 하고 그 다음에 첸정산 이게 세 가지 처방입니다. 이 한대 수록된 겁니다. 때다 유명한 처방이고 그리고 이 약이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처방이 여러 개에 대해서 한대 막 버무려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간처란 약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간처는 우리 중의학에서도 중의의사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약이 많이 들어갈수록 몇시까지 이렇게 들어갈수록 간처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약들을 다 병용해줄 수 있고 서로 싸마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다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작용과 간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약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간처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다. 처방이가. 그래서 여기면 간처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돌든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지금 이 돌든 하게 되면 이거는 분자식을 분자식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돌든이가 작을수록 우리 흡수가 빠릅니다. 우리 저 입안에 그 구강 거기 점막 조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소 주신화를 하면 입에 턱 물게 되면 인자 효과 보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가 이 입 그 점막 조직을 그 구멍을 통해서 직접 혈액순환 들어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 빠른 겁니다. 우리 한방면에는 분자 작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방면에는 우리 여기 안에 수셔주심활하고 그 다음에 딴센디활 처방이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수셔주심활 주요 처방이가 그 천흉이죠. 천공이 혈액순환 빨리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심장혈관 확장해주고 엄청 빠르죠. 그리고 우리 그 딴센디와르는 단삼삼칠이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리고 빙페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이 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00돌든 우리 그 입안에 구강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크기가 흡수될 수 있는 구멍 크기가

0: 우리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13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500돌든이라는 건 대단히 작은 게죠. 그래서 이 돌든 우리 보게 되면 홍혈구가 크기가 어느 만한가? 64,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64,458돌든. 예,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가, 4,000돌든 이렇게 속하는 게죠. 그 다음에 선상신 피질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추선상신 피질지수. 이 격소의 크기가 5,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돌드란 건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자는 몽땅 천연 약자를 갖다가 쓰리, 당지의 약자를 또디 여차이 몽땅 갖다가 이런 돌드으로 한 게기 때문에, 한 방면에는 약재가 좋고, 한 방면에는 흡수가 좋고, 한 방면에는 처방이 좋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이 황진 소아타하고 협약한 그 건식을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2: 예, 나는 이번에 다발성 신경 이런 뇌경색이 있고 주동맥이 경화가 왔었습니다.
0: 네.
2: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기억력도 아이디고, 예, 아주 자꾸 한 말도 곤방한 것도 있어주고, 예, 맥이 없고 막 늘어지고, 예, 그리고 어지럽고 자꾸 숨이 차고, 예, 밥 먹던 숟가락 마구 떨고 이랬었습니다. 그, 나기, 내도 이렇게 모르게 숟가락 땅에 떨고 이랬습니다.
0: 네, 손 떨다 날까나, 예.
2: 예, 떨다 날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아빠에 대해 반신을 못 쓰고, 예, 품어줄까, 예, 반신을 못 써서 손을 마구 떨고, 배서분 나가는 것도 모르고.
0: 네.
2: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깨끼고, 예. 그러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재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축해서 이렇게 했던데.
0: 네.
2: 그러니까, 뭐, 그 연기신에 뭐, 좌탕 약, 청약, 예. 지금까지 다 했는데, 아이디어다.
0: 네.
2: 예,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2: 그 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황진수한테 혈변형 약이 설명 들었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선생님 한 번 좀 믿어보고, 이 약 한 번 믿어보자고. 이래고, 예, 좀 싸서 먹어봤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하고.
0: 네.
2: 예. 굉장히 벌써 먹으니까, 예. 내가, 예, 효과가 대단히 빠르다 말입니다.
0: 네.
2: 예. 아이, 그러니까, 이 혈배강 약이 선생님 친구도 효과가 빠르고, 이 혈배강, 이 황진산대 혈배강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0: 난.
2: 네. 예. 그니까 지금, 예, 첫날부터, 뭐니까, 선생님 친구한테 벌써, 예, 속이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친구가.
0: 네.
2: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되니까 벌써 아예 어지럽고, 예, 맥이나 소화도 할 때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때 숟가락을, 예, 움직이지 못하고 막 어쨌든 딸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고 밥 먹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니까 혈압도 온정되고, 예, 아, 저번에 이 병이 나아질까, 온몸의 병이 내 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0: 네.
2: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맥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아빠에도, 예, 이렇게 지금, 예, 약을 썼습니다. 같이 이 협회관과 이게 선생님 친구를 했습니다.
0: 네.
2: 굉장히 벌써, 예, 날에 날마다, 예,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빠에 지금.
0: 네.
2: 예, 벌써, 예,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벌써 마음이 기쁘다고 100개 떨어진 것 같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10일 정도 되니까, 예, 우리 아빠에, 벌써 몸이 가벼워지고 맥이 난단다.
0: 네.
2: 이 소화도 잘 되고 숟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0: 네.
2: 그 화장실도 못 가는 게 어떤 게 자기들로 화장실도 갑니다.
0: 네.
2: 예, 화장실 갑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렇게 호가 보니까 면역력도 올라가고, 예, 벌써 우리 아빠 밤잠을 푹 잔단 말입니다.
0: 잠 잘 잡니다. 예,
2: 예, 밤 잠 잘까, 예, 몸이 거뿐하고 벌써, 예, 자연적으로 밥을 마시고, 예, 영 기뻐하면서 선생님과 하는 말이가, 야, 이 선생이야 정말 별난 선생이다. 선화에서 이런 선생 없다. 내 목숨 구해줬다.
0: 야,
2: 기뻐합니다.
0: 네, 거기다 또 친구가 따라가고.
2: 예, 친구도, 예, 갔다 왔다고도 마음대로 뭐 나와주.
0: 이만큼 처방이 없습니다. 45가지 약재나 수록됐고 여기면 엄청 좋죠. 예.
2: 예, 영 기뻐합니다. 그, 우리, 지금, 아바이가 하는 말이니까, 이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교실도 높고, 예, 강의도 잘하고, 예, 자기, 예, 정말 좋은 거 살았다고, 예, 이렇게 영 칭찬합니다.
0: 예.
2: 그, 우리 두 양조 선생님이 생명을 줬지 않을까?
0: 네.
2: 예, 우리 아바이 완을 영, 선생님 완을 평가 대단히 잘합니다.
0: 예, 지금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예, 우대 활동, 예, 빨리 참가하세요. 예.

0: 이번 우리 학대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1: 예예. 2880018
0: 예, 말씀 하겠습니다.
1: 빨리 전화 치시.
0: 예.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황진수 전화하셨는데.
1: 황진수한 타입니다. 황진수한 타예.
3: 예. 예. 예. 황진수한 타.
1: 예. 예. 이 발음하기 좀 바쁜 한 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3: 아, 예. 예. 예. 저 뭘까. 예. 지금 전후 예. 먹고 있습니다. 어젠가면 예. 고전에 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에 좀 좋더라면 나긴 오간에 뭘까. 팅 조금이 원료나 부족하고 이래서 팅 됐다 해서 팅 하다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잠깐 해서 뭐 아니라 고수님 어째 효과 더 좋은 것 같더라 만다 어찌나면 저는 이 신경통 좀이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가끔씩 하다가서 그냥 좀 겨울이다 이 가슴도 일단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 고수 숨이 차고 이 고수 땀이 고수 객관에 땀을 실제 흘린단 말입니다.
1: 네.
3: 또 이 남들이 보면 좀 살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냥 어떻게 거의 다 쓰이시니 무치도 좀 있어가지고 계속 도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뭐니까 그런 데다 다 혈압도 어디서 그렇게 알든지 야 정말 여러 가지 이런 병증 때문에 여러, 약도 좀 안겨라에 주로 쉬어놓고 약도 약도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또 뭐니까 시원하게 좋지 못하고 이어서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다 정말가 이 다리나 있잖아, 이 발나 발나도 그렇게 붓기고 그다음에 이 뭘까고도 아프단 말입니다. 전생 모두 저 인구가 있잖아, 이거 다 아픈 것처럼이. 그나 이 약 먹은 다음에 내가 선생님께서 또 이 또 뭘까 진도 또 맞고 이러니까 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예, 그나 지금 우선이 얼마 먹었을까? 이번에 또 셀러 싸서 먹고 이러는 거 아닌가? 위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떠와지고, 특히 예, 그 붓기던 것도 인사 그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아픈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파서 계속 좀 문지르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이러고, 예, 그 숨찬 게, 그것도 가슴 답답하고 심사하고, 예, 이러던 게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예, 하여튼 여러 면을 이용해서 예, 효과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 저는 그 뭐니까 그 진소 오빠 있는 게 제가 혈압은 안 높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풀과 가지고 쓰리니 치료를 하긴 그 뭐니까 계속 뭐 한다면서 그랬대다. 이게 어째 그래도 낫지 않다고 했어. 그다음에는 이 약 먹으면 내 문득 생각났어. 그다음에 속에 이제
1: 네.
3: 이렇게 이런 좋은 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거 또 좀 써봐야 되겠다고 해서 좀 뭐니까 쓰기 시작했다. 그분은 제가 말을 제대로 알겠지.
1: 네.
3: 난 이 걸음걸이도 알겠고, 예. 나 이 발다리도, 예, 저, 뭐니까, 그렇게, 살짝을 놓으니까, 특히, 내 오른손, 오른손이니까, 약간, 이 밥 먹기도 힘들고, 좀 이랬는데, 이런 거로, 뭔가, 전 자석으로 좋아지고, 계속, 침꽃이 맞고, 이러니까, 예, 좀 안겨라. 저번 며칠 아이 돼서부터, 조금, 어쩌고, 그전에 그렇게 치료하고, 온다고, 이런 것보다도, 또 효과 본다고 쓰는 게 좀 자기 좀 더 계속 또 싸서 드시겠다고
1: 네. 이번에 약과 병이 딱 맞았습니다. 이? 우리 황진수한 타의 공농수치 중풍 탕환이 이거 치료한다고 쓰고 반신불수 입관원이 비뚤어 올라갔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손발이 구구대난다 예, 그 다음 걸음걸이가 잘 아이 된다 예, 이걸 다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혈백항원은 젊은 심장 예, 우리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예, 전신에다 피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심장부터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치료하고 중풍 치료하고 이게 몽땅 이게 중점적인 약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침구 우리 그 중풍 바다쉬 이걸 쫙 열어줄까나 예, 많이 효과 봤죠 지금 예.
3: 글쎄, 영어의 기분이 좋았어요. 저 가서 치도 좀 또 맞고, 약도 좀 계속 또 쓰겠다고 한다 말입니다.
1: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오늘이 결승하는 네. 분들도, 열과 그, 더 드릴까나요?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근데 보게 되면 여기 아까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잠이 잘 온다. 네, 여기 그 두 가지 향이

0: 들어간 이런 약재가 있습니다. 안시향하고 천향. 이게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칼체오 신치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체오라는 거는 우리 인체내 체오는 구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일곱 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체오, 치체오라는 게 일곱 개 구멍이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그 다음에 귓구멍 두 개. 이렇죠. 이 체오가 몽땅 오장육부를 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칼체오가 영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신주면, 그러나 안신하고 이 잠을 잘 자게 한다. 이 천향이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 장치 원중한 작용이 있습니다. 중초를 덮여주고, 그리고서 상초에 이런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고, 그 다음에 난신 나치한 작용이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어떤 사람들이 밤잠 자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보통 호시 수면 잔팅 중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2: 저도 세대강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저는 원래 머리가 그냥 항상 멍하면서 정신이 허리투근해서 어떤 때는 조금씩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혼자서 떠날 수 없어 항상 누가 옆에서 정모해서 떠나야 떠났지 못 떠났습니다.
0: 예.
2: 그리고 혈압 조절이 또 되지 않아서 힘들었고 맥박이 또 빨라서 베타클로를 먹지 않으면
0: 비상
2: 올라가서 예 힘들었습니다. 예. 또 하품도 자꾸 나오지 아침에 턱 일어나 앉으면
0: 네.
2: 아, 그래서 여러 중이도 보이고 보건품도 많이 먹고 효과를 보려고 영 애를 많이 썼습니다.
0: 네.
2: 약국의 약도 여러 가지 얼마 먹은지 내 약국 얻어는 몇 개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오래 잡수다니까.
2: 예, 시간 관계에 그 신노쇠관에 대한 약은 거진 다 먹어봤습니다.
0: 네.
2: 예, 내 시간 관계를 더 얘기하지 않는데요.
0: 네.
2: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냥 구분 길을 긋고 오다가 들이 우연히 그 선생님이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0: 네.
2: 그래 이 새벽항을 선택하려서 이걸 먹은 10일부터 드는 혈압을 혈압약을 용감히 뗐습니다.
0: 네.
2: 그 다음 다음 10일 지난 후는 맥박 빠른 약을 뗐습니다.
0: 아, 예.
2: 예. 그 오늘까지는 50일이 되는데
0: 네.
2: 더 발작하지 않고 너무나 정말 기쁩니다.
0: 편안하시죠 지금.
2: 예. 그리고 예 친구까지 결합하니 머리도 예 맑아지는 게 알립니다.
0: 어, 예.
2: 예. 너무나 좋습니다.
0: 예,
2: 그래,
0: 예.
2: 선생님 그 친구한테 가보니까나
0: 응.
2: 아, 선생님도 영 젊은 선생님인데
0: 응.
2: 아, 두 선생님이 그 태도가 얼마나 인자스러운지
0: 예, 무슨 집 식구처럼 예, 생각합니다.
2: 예. 예, 감동받았습니다. 어. 정말 집 식구들처럼 이렇게 대해줍니다.
0: 그렇지. 예.
2: 그래서 너무도 존경스럽고 예, 나라 배울 점들도 너무 많습니다.
0: 예.
2: 예. 그래 저는 어떤 이 남은 노년 생활을 정말 웃음에 보낼 수 있을 희망이 보입니다.
0: 예, 그렇지. 예. 예.
2: 그래 난 계속 이 세례부상을
0: 예.
2: 기본으로 해서 계속 예. 복용하겠습니다.
0: 계속 복용하면 좋습니다. 예.
2: 예. 예. 예. 두 선생님과 선생님 건강을 예. 예. 바라면서 예. 감사를 드리면서
0: 예. 예. 예.
2: 가정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0: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2: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천향이라는 거는 예? 그 장치원 중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난신 나치라는 게 뭔가 사람이 호흡할 때 딱 필로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치윈 딴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딴텐이라는 기실은 그 호흡이 들어가가지고서 직접 콤파치 자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숨을 쉬어야 된다 그 뜻이죠. 예, 이럴 때 요 안시향하고 천향이 결합되게 되면 이런 데 엄청 좋죠. 그래서 후시 수면 장팅 중 중화증이라는 게 뭔가 잠자는 도중에 호흡이 뚝 끊어졌다. 이 끊어졌을 때 인차 회복해야 되면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치하는 공능이 못해져서 그렇습니다. 근근히 우리 폐를 가지고 호흡했기 때문에 곰파치를 들어가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이가 칼체오 싱신한 작용이 있습니다. 싱치 호쇄하고 그리고서 사람이 정신 상태가 영 긴장해 하거나 또 초조해 하거나 잠 잘 못 자거나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1: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현재강 씨는 환자입니다.
0: 네.
3: 저는 약 12주 밀리 지금 색도 있고 간에 짠도 넣고 고혈질이 심했습니다.
0: 네.
3: 이 약 지난부터

0: 거의 찌고 거의 해랍이고 세탁이 다 정산이고 머리 많이 아프고 어린이집이 심했습니다.
1: 네.
0: 이 약 쓴다 못해 어린이집이고 아이 나고 어린이집이 먹는 약을 그냥 갖고 다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모든 면에서 이제는 몸이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왔는데 그거 먹고 이렇게 거짓말 나사는 게 뒷장이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게 좀 한국어리면 좀 낫지 않은 게 지금 새로 들어온 약을 황신산타이
1: 네, 황신산타이
0: 예, 뒷장도 땀이 엄청 멎었습니다.
1: 아, 예.
0: 아,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좋죠, 예.
0: 혈액강수로 많은 효과를 봤는데 또 새로운 약을 같이 쓰니까 나 효과 엄청 더 없이 정말 또 새로운 약은 예, 엄청 좋습니다.
1: 네.
0: 그게 효과 좋습니다.
1: 네.
0: 이 약을 내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좋죠. 네, 장기적으로 쓰면 우리 정말 네. 예,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좋은 약을 또 다시 들여와서 이 환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거기다 우리 软화 방块, 분지 방块, 예? 이런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인다. 황진쌍타이란 이름이 그렇게 온 겁니다. 예, 황금처럼 귀한 이런 그 중약제의 성분. 그리고 쌍이라는 게 혈전이란 말입니다. 예? 타이. 그 혈전을 녹이는데 제일 작은 분자로 들어가서 녹인다. 예, 그래서 이런 펩티드로 나왔다 이 뜻이죠. 그래서 황진쌍타이 약과학에 직접 썼습니다. 앞과학에다는 과학 그 정면에다는 그 우리 황진쌍타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또 혈배강이라고 쓰고 예, 두통에다 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软화斑块하는 처방 모두 다섯 가지 약재입니다. 단삼 37 홍화, 천숑, 타월 다섯 가지 약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꼬우텅이가 들어갑니다. 꼬우텅이라는 건 꼬우재, 그 갈고리라는 꼬우재입니다. 그래서 이 꼬우텅은 무슨 좋은 점인가? 이거는 神农本草经에 딱 썼습니다. 清火解毒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없애주고 독을 해독해준다. 네, 消肿止痛 그러니까 붓긴 것을 내려오고 진통작용 좋고 취풍통치血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혈이가 잘 통하게 하면서 바람을 몽땅 없애준다 이 뜻이죠. 사실 우리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게 몽땅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락에 직접 단 가래입니다. 우리 뭐 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가래가 끼임으로써 이런 귀에 소리난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얼비허크가 검사하고 흉부 CT람 해도 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는 마지못해서 뭐 진단 못하겠을까나 이사는 보통 그 기계 나와서 기계 이롭다면 이롭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신경성으로 그렇다. 이런 보통 의사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말이가 이겁니다. 신경성으로 그렇다. 진단에 나오기 전에 모두 대구 신경에다 켰다 붙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얼밍 이렇게 말하죠. 기실은 이 꼬우텅 한 가지만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경락에 낀 그 가래를 몽땅 청결해 내갑니다. 그러므로서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건 무조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팔진탕 아까 말씀드렸죠. 팔진탕이란 거는 빠진탕 四君子汤 모두 8가지 약재입니다. 4가지 약재는 四君子汤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그 김에 당삼, 백출, 부령, 쭈간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四物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四物汤은 전문 피를 보충해준 진댄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면은 당귀, 천숑, 바이샤하고 숙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약재가 결합돼가지고서 빠진탕이란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게 직접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런 중풍으로 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 못 쓰거나 임혈관을 춤을 흘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예, 이런 방면에서 황진수한테 수입의 강의가 좋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저어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에 올랐다.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모태동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발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관병들은 생명을 내놓고 굳게 뭉칩니다. 격동적인 전투로 난공불락의 관문을 채워보시고 비장한 시편도

모태동은 몇몇 기병통신원들과 함께 한참 말을 달리다가 말고삐를 늦추었다. 아내의 해쓱한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맴돌았다. 하자진이 별말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몇이나 낳았지만은 곁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

저수석 동지 들어보세요. 무산관에서 나는 보성입니다. 의병의 말을 듣고서야 모태똥은 정신을 차리었다. 과연 루산관 쪽에서 희미하게 포성이 들려왔다. 마치 한여름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밀집된 정도로 보아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순간 모태똥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모르는 씩씩한 기운이 솟구치었다. 이번 전투에 그는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큰 전과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터였다. 얼마 전 주리회에서 동지들이 그릇된 군사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한테 희망을 걸었다. 첫 싸움인 도성 전투를 잘 치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동지들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아직도 버티고는 이득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홍군이 맞닥뜨릴 상황이었다.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까 하는 문제는 준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천에 들어가 홍군 사방면군과 합류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장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2군단이나 6군단과는 합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적군 수십만이 주위에 있고 200개 탄이 보위망을 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엄청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모태똥은 최대의 희망을 루산관을 돌파구로 하는 이번 전투에 걸었다. 이 시각 그의 마음은 눈앞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굳세면서도 서글픈 데가 있었다. 모태똥은 부루마리에 박

조사를 가했다. 한 시간쯤 지나서 모태똥은 본부를 따라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되었다. 그 사이 비가 그치었다. 졸레와 주덕은 모처럼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모태똥을 반겨맞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류산과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빠른데? 모태똥이 환하게 웃었다. 주울레가 뒤따르는 젊은 간부를 가리키었다. 행덕회 동지는 우리가 행군을 하다가 전보를 못 받을까봐 특별히 참모를 보내왔어요. 모태똥이 그와 악수를 하면서 물었다. 행덕회 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참모는 행군 단장이 오전에는 동제에 있는 왕가레리 집에 쥐부를 세웠는데 오후에는 루상관날의 한 숲속으로 옮겨갔다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팽덕회 한터로 가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레와 주덕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세 사람은 젊은 참모와 함께 삼군단으로 나는 듯이 말을 달리었다. 뒤로 기병통신원과 참모들이 따랐다. 날이 저물 무렵 일행은 큰 길 남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 이르렀다. 막 숲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숲에서 말을 탄 사람 네대씩 나왔다. 맨 앞에선 건장한 사람이 팽독해 같았다. 팽독해도 그들을 알아보고는 말에서 내려 서둘러 걸어왔다. 모태동 일행도 말에서 내려 마주 갔다. 팽동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모태동이 팽독회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다. 돼지 같은 놈들이 드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팽독회는 늘 엄숙하기만 하던 얼굴을 조금 풀고 웃었다. 뭐 이제는 든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졸레바 주덕도 팽독회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래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모태동이 물었다. 팽덕회는 루상관 아래 아직도 적군 4개 탄과 1개 사령부가 있고 루상관은 점령을 했지만은 적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해서 내일 적들이 다시 반격해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1개 탄으로 정면을 맞고 2개 탄은 좌우로 돌아가서 공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팽덕회가 말을 이었다. 제가 직접 한계탄을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판교로 질러 가기만 하면은 그 돼지 같은 놈들의 숨통을 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모태똥은 통쾌하게 웃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물리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고는 또 물었다. 판교가 류산관에서 얼마나 멉니까? 30리쯤 됩니다. 30리라. 돌아가려면 100리는 걸어야 할 것 같으니 당신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요. 당신이 가지 않아도 부대는 진력할 수가 있을 거요. 졸레와 주덕도 말했다. 팽덕회는 가겠다는 말도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도분한 얼굴에 슬쩍 웃음만 띄고는 말머리를 돌리었다. 이번 루상관 전투에서 13탄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팽덕회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루상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점금산을 13탄이 재빨리 차지한 뒤 곧장 중요한 길도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또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돼지 같은 놈들의 반격이 드세단 말입니다. 모태똥은 팽덕회가 부대를 거느리고 판교로 애도로 가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자 더 말리지 않았다. 그럼 오늘 밤 1군단을 보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군요. 주덕이 또 고개를 끄덕이었다. 만약 순조로우면 재빨리 주은이를 점령을 해서 놈들한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울레가 말했다. 팽덕회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말에 올랐다. 당신들은 오늘 밤 동제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을

0: 죄다 호화롭더군요. 돼지 같은 놈들. 그러더니 곧 일행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날 밤 동제에 이르렀다. 이튿날 아침 적들은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그들은 루산관을 되찾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홍군이 애도로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길을 애도로 간 부대는 점심때쯤 판교에 들어섰다. 루산관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대를 맞추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 앞뒤로 적을 공격하였다. 홍군은 귀주군대 한 개 류와 네 개 탄을 대부분 무찔렀다. 부상당한 적군의 류장 두조환의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배를 타서 옆으로 빠져 도망치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길로 곧장 춘위로 밀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고는 경험이 많은 전사 몇을 데리고 루산관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산길을 걷는 발걸음이 바쁘기만 했지만 총총한 걸음걸이 가운데도 여유가 흘렀다. 뒤쫓아오는 적이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루산은 귀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산줄기인데 지형이 높고 험난하였다. 그곳에는 이런 미녀가 있었다. 높고 높은 대루산은 하늘과 석자 셋이 차라네. 사람이 넘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 말이 넘으려면 안장을 내려야 한다네. 모태똥의 시집에 16자령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이여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도 내리지 않았네. 놀라 뒤돌아보니 하늘과 석자 셋이 차였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산의 산세와 대중의 민호에서 영감을 얻은 듯 싶다. 루산관은 바로 이 산절기에서 사천남부로부터 귀주 북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말하자면 하늘을 찌르는 수만 개의 봉우리 사이로 난 길이었다. 하지만 산날에서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다. 길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듯 18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루산관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길을 걸었다. 산을 오르다 보니 홍군 전사들이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대나무 배낭을 메고 풀이 죽어 걸어가는 귀조 병사들을 보니 모자가 없는 사람, 신을 잃어버린 사람, 아편이니 올라 콧물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에 홍군 전사 몇이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었다. 나이 든 부로 하나가 눈물을 매달고 하품을 쩍쩍 하면서 애걸했다.
1: 아유, 홍군 선생님, 한 모금 반, 한 모금만 빨게 해주십시오. 이니 올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2: 어서 걸어요. 도착하면 표기해 줄 테니.
0: 젊은 홍군 전사가 말했다.
1: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0: 보루는 맥이 빠져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태똥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2: 동지, 한 모금 빨게 내버려 두지. 기운이 나야 걸을 게 아니겠습니까?
0: 그 홍군 전사는 모태똥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부루한테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그는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를 쳤다.
1: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0: 부루는 얼른 가방에서 아편 도구들을 꺼내더니

0: 돌을 베고 맨땅에 들여놓았다. 몸을 옹성 그린 채 불을 켜들고는 로련하게 담뱃대를 물었다. 그는 아편이 타자 담배꼭지의 꺾고는 꾸르륵 꾸르륵 빨기 시작했다. 홍군전사는 이런 산길에 드러누워 아편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참 재밌다니까. 귀조병사들을 총을 빼는 건 괜찮은데 아편 담뱃대를 뺐으면 욱해서 달려든답니다. 아편이만 풀리면 기운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도 백군놈들이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1: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어?
0: 다리를 토시고 앉아서 담뱃대를 붙잡고 아편을 피우던 포로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는 벌써 아편 한 덩이를 다 피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코로 용기를 내뿜고 있었다. 포로는 정신이 노긋한지 사람들을 보면서 멍청하게 웃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가 부드럽게 재촉을 했다. 포로는 희죽이 웃으며 뻔뻔스럽게 떼를 썼다.
1: 아하, 밥 먹으면 더 비웁시다. 밥 먹어. 예? 아, 예.
0: 그는 또 한 덩이를 태워 피우고 나서야 아편 도구를 거두고는 벌떡 일어났다.
1: 야, 이제는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 어서 갑시다.
0: 보루는 배낭을 훌렁 메고는 소리를 지었다. 주덕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2: 내가 철이 들어서부터 정부에서 아편을 막겠다고 수많은 법령을 발포하는 걸 봤지만 아편쟁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 땅 어디에도 아편을 피우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조울래가 안타깝게 대꾸를 했다.
2: 군벌이나 관료들한테는 가장 좋은 벌인데요. 왕가리는 군용품과 무기를 아편으로 바꿔오고 있지요. 지금 설악이 귀주를 점령하고 사기가 높아진 것도 귀주의 아편 수입이 독특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이 망나니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나쁜 물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모태똥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곧 구불구불한 길도 끝이 보이었다. 대첨산과 소첨산 두 산봉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을 찌르며 좁은 산호기를 지키고 있었다. 산호기 왼쪽으로는 높이가 비슷한 봉우리 하나가 흰 구름을 이고 산호기를 굽어부었다. 점금산이 틀림이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0: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 잡고 종합보세구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부가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있게 배치됐고 만여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부가 국제상품성 가게 경영주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며 우리 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9610 직접 우편 수출과 1210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 조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 연합수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일층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췄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 감독관리과 과장 조상립입니다.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 모식과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초동함으로써 신실의 동북전면진흥과 전방위진흥의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 면에서 훈춘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1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증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했습니다.

0: 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전자 상거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 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위원회사 운영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관리 제품, 세정용품, 영유아 용품, 보건품, 가전제품 등 600여 종의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전목을 전개하는 바 루게로 32개 대외무역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 바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개방 우세 입각해 통상구 통관 환경과 섭외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중 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본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군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건은 성급 제대 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인 리건은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지의 양질 산림 자원에 입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 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에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과하고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용료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 군인 용료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 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 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 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2: 入住后
1: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0: 합니다. 퇴역군인과 당지 천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석류의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리의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촌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개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림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5차례 조직해 변강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1: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은 현재 주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응급처리와 종합진료봉사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종합청사의 벽면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시공일꾼들이 바닥 타일 부설과 천정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 기술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상에는 도합 11개 건축물이 있으며 총 건축면적이 약 12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건물의 장식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 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녹화 구역의 월림 녹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히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0: 이를 저녁에 있은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남경 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 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브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퍼부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퍼부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0: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결팀에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에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에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CAMP 더불어 시신리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CAMP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 계획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등란이 듣지 마시고 한 가게 498원인데요. 지금 15각을 싸면 18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합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나오면서 남성들, 여성들 포함해서 콩팥에 이상이 있거나 그의 소화공동에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에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세신이로 복용하시고 특히 콩팥의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 본 제품이라면 쉽게 말하자면 많이 흡인력이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1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말 없이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는데요. 이 정도 우대정책은 한 가게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이 눈병 치료약품은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눈에 이상이 생기고 안과 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같은 어려운 큼직한 안과 질병이 이름을 가졌거나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보약해 보이거나 안통이 느껴지거나 혹은 점점 시력이 떨어지면서 거의 실명에 가깝게 끔 어두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필요한 제품이 바로 명서방입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죠. 이 정도 되다면 한 가게 가격이 290원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눈을 구하는 게 전반 생애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한동안 지나가게 되면 어두워지거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병하게 되는데 겉에 인공 찡티는 바깥이었지만 해도 속으로부터 나는 모든 안과 질병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백내장이 재차로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눈은 밑에가지 않고 또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서방의 제품 자체는 불패 위치에서 눈을 구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이번에 우대할당에 사오니까 12각에 12각 절반값입니다. 290원 사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는 이 천인 박사도 좀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반년 넘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1: 잘 쓰셨네요. 예, 반년.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한 분들도 반년 이상 쓴 분들은 이력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효과.
2: 예, 써보니까 확실히.

0: 네, 이거 쓰면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양, 여기까지 양, 원래 다른 거 먹었는데 하나하나 다 버렸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자꾸만, 예, 원래는 예, 머리가 어떻게 어지럽네, 예, 정신이 나고, 그러고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눈앞이 불꽃이 확 뛰고.

0: 이거 순회설의 연승서가 완대의 반전서가 나도 완대도하겠습니다.
1: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0: 그리고 이게 손발이가 항상 한 더리고 있죠.
1: 예.
0: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와는 침을 쏙쏙 치고 나는 거 전기
1: 신경말처염입니다.
0: 예, 이런 감각이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완전 이렇고 그리고 몸이 심장을 해서 내가 자꾸 막 가끔 하다가 예, 허리 놀라고 밤잠이 내 못하면 꿈이 재밌죠. 꿈이 많고 허리 놀라고 그냥 그랬습니다.
1: 예.
0: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런 증서도 완전히 나사됐습니다, 지금. 네.
1: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고 지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 산업 추진 항목에 속하게 돼 국가행위에 속하니까 믿어도 됩니다.
0: 예. 예, 그리고 수위를 많이 타고, 예, 항상 내 차갖고, 예, 이래는 게 이것도 지금 이렇고, 여태는 내 이야기를 한 가지 약속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지금 이 문제도 지금 해결됐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종합적으로 해결받는 거죠.
0: 예. 야, 내게 확실히 이 약은 진짜 이게 정말 좋은 이게 약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이때까지 약은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좋은 약은 내가 철감 써봤네.
1: 예. 그렇죠. 예.
0: 근데 내가 이거 아무래도 오래 그냥 쓰려고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이게 가격이 또 이제 이상된다 하니까나 그러기 전에 오늘은 전 15가지 더 배달받으시나,
1: 선생님?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늘 있는 거 아닙니다. 15가지, 18가지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게.
0: 예.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이제 천희 박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천희 박사라는 것은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투입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CAMP 기술이 인류의 한 명을 지금 100세 시대 하지만 해도 154까지 갈 수 있는 그 바로 길잡이가 바로 천희 박사 CAMP 기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체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젊음으로 돌아가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우리 집에 들어가자면 미마를 딱딱딱 누르게 되며 금방 문이 삐쩍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청춘으로 돌아간 지금 이런 거에서 많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은년대에 가게 되면 뭐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뭐 죽음이 줄어들거나 뭐 제거됐나 이런 물론 이건 다 믿을 건 아니지만 해도 사람이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라는 게 이게 보통 그저 허망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과학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넬레 팔로 한통하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8, 90세가 20, 30대처럼 씩씩해진다는 거 이거 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헤이커지 산물이다. 헤이커지라는 것은 인류가 지금 과학 수평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이 관을 넘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다.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천희 박사, 저는 7번 썼습니다.
1: 그래요?
3: 예, 네, 저는 어디서 위도 아프 비자에 앉아와요. 항상 소화가 안 되고. 고기만 먹으면 설산했단 말인데.
1: 비가 흐합니다.
3: 이거 선생님 지금 소화가 잘돼 고기 먹고 설산 안 한다 좀 이거 이것입니까?
1: 그렇죠. 예예. 예. 종합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예.
3: 이래도 혈압 높아서 온전되지 않 머리가 아프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혈압이 온전된 머리가 아프지 않 어지럽지 않아 좋습니다. 이게.
1: 그렇죠. 예예.
3: 이래도 불면증에서 잠잠 못자 어디다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잤는데. 이것은 또 잠이 또 잘 옵니다. 예.
1: 그렇죠.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잠이 잘 옵니다. 예.
3: 예. 이리 또 혈질 높은데 혈질도 정상이 되고 지방간이 있는데 지방간 없어도 됩니까?
1: 그렇죠. 특히 좀 예. 말씀하세요.
3: 이 약이 또 맥이 나면 이런 맥이 없어서 집에 가서 들어 누워서는 자꾸 맥이 없어요. 어제 맥이 나르나기. 근데 이것은 맥이 나 어제 활동하고 어제 이건 좋습니다.
1: 운동 에너지 보충제라고 충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대지만 풀어 드시게도 식전에 드십니다. 그러게 되면 만보를 걸는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3: 노벨상 받은 양이 얼마?

0: 다 됩니다.
1: 그렇죠.
0: 하도 혀가 예. 보니 이번에 하도 자꾸 오늘까지라는 15권 사서 쓰고 하나 물어볼 거는 세신이로 저희 형님이 혈압도 낮고 항상 내게고 전립선 비대야 되고 그랬는데 이해가 못했겠습니까?
1: 그런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있어서 남성들이 비뇨계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콤파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심장 功能의 약화, 골격통, 귀에서 소리 나거나 소변이 불편하거나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형님 분께서 이 세신이로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할 적에는 기타 콤파치 점차적으로서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빨리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밤에 다섯 번 일어나던 게 한두 번 일어나고 끝이더라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선택이 필요합니다.
0: 예, 이제 방송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자자 다음에 지금 그래 저는 전혀 봤어요. 저희 형님 최신이로.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세신일화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아, 어떠세요?
4: 예, 오전 쓴지도 한 오전 몇 달 됩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허리 다리가 시크고 내리 저림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무릎이 막 시려지면 얼어들면 예. 얼어지니까 더 아픕니다.
1: 아, 그렇죠. 모든 한기가 내 관절, 내 무릎에 모여드는 감 느끼게 돼 있죠.
4: 예. 그런 게 지금 이 세신이라로 쓴 후부터는 이 무릎이가 좀 따스한 감은 납니다.
1: 그렇죠. 한습을 몰아내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육종용 바지텐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발두에 발목 이렇거나 또 딱 이렇게 아프지. 그 다음에 이게 아프니까 그런 걸 끼도 영 불편하고. 그 다음 발바닥이 뭐 두껍다 하는 게 그냥 지진 같은
1: 감각이. 그렇죠.
4: 이렇던 게. 그 다음에 이게 발바닥이라는 이 혈액순환이 잘 돼.
1: 신경말 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발바닥이 헤맨대든 같은 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4: 참 불편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그게 큰일이죠. 예.
4: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변이 또 잦지. 그런 게 지금 뭐 이전에 다섯 번씩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게 지금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잠도 잘 잡니다. 다 먹어서 뽁 잔다 그죠. 그리고
1: 그렇죠.
4: 심장도 아주 편안합니다. 심장이 편안할까 심장박동이 70-8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가니까 예. 아 그런 힘든 줄 모르겠다. 숨이 찬 줄도 모르고 예. 침침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혈압도 예. 제 달에 지금 온정됐습니다. 혈압이 지금 145, 138 아래 이렇게
1: 나온 정상입니다. 예예예. 예. 너무 저 리상적인 그러니까 혈압.
4: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아예 아프고 아주 머리가 맑고 예. 이러니까 뭐 몸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예. 무슨 자꾸만 일하기 쉽고 예. 나가서 운동하기도
1: 움직이기 쉽고 그렇죠. 예. 움직여야 됩니다.
4: 예. 예.

0: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기분이 좋더란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다음 밥 먹어도 소화가 쑥쑥 잘 되지. 비장도 이전에 공냉하고 그러던 게 그 부위 와서 그 아프던 게 비장도 아프지 않고 왜? 이러니까 그 다음 간도 또 좋아지고 아 그런 게 또 눈도 아주 이전에 눈이 그래서 지집을 하고 눈이 그래서 그렇던 게 지금 눈도 잘 보인다 이전보다
1: 바로 그렇죠. 예예. 콩팥이 좋아지면 따라서 간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간이 좋아지니까 눈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눈에 좋은 영양 대사를 유지하는 데 귀해져. 예.
0: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아픈 고통을 정말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이 세신 1호가 참으로 정말 웃음 가는 약입니다. 나에게는 있어서 예.
1: 선택이 너무 잘 된 거죠.
0: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저는 늘 쓰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
1: 예, 예. 이 제품 자체를 믿어도 됩니다. 예.
0: 그렇죠.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늘 그렇죠.
0: 도움약을 얄선해줘서, 예.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녹혈증하고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 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자체를 내가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노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노화되는 과정에서 콩팥이 먼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난 소변 제대로 보는데 우리 보통 그 진맥을 하는 가운데서 왼쪽 오른쪽 이 검사 가운데서 기본으로 콩팥 공능이 미약해진다는 진맥 회복에 되면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콩팥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열선 때문에 남성들 가운데서는 소변의 문제 그리고 전열선의 문제를 인해 가지고 따라서 콩팥이 허해지니까 골격도 따라서 신주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결국 콩팥이 또 기를 관리합니다. 그 콩팥이 심장을 관리합니다. 콩팥이 오장을 관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콩팥 공능이 약화가 모든 공능이 저하를 부르게 되는데 심장 공능이 약화되게 되면 심장 본 그 공능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장은 그 위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제대로 그 위동력을 수축위한 수축위한 이걸 하자 하게 되면 여기에 위동맥에 피가 충분하게 가야 되는데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콩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 녹혈증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 녹혈 이 처방에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이거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그 전녹근 그리고 32가지 중약제가 된 전동환이라는 이걸 나으러 듭니다. 다시 닷새 만에 돌아와서 또 녹혈증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번쩍 나고 모두 어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녹혈증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콩팥이 양을 도와주고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하고 비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시끌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가슴 많이 두근거리던 게 해결받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생기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희박 산소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당뇨 있으면서 한 2년 전에 녹골 들어왔다 갔다 말입니다.
1: 예, 당뇨가 못한 뭐 일이 없죠.
3: 예, 예. 그래갖고 그 후에는 그냥 입에서 숨이 어디 제대로 나오는 거 모르고. 그때는 얼굴이 부들부들거리고, 눈도 부들부들거리고, 예. 어디 영 입도 영 별라야 하고 이래 그냥 이 안공하는 그러만 여가졌다.
1: 무서워서 어느 순간에 무서워서 네. 그렇죠.
3: 그랬던 게 이 천이 박사 쓰고서 지금이 이 뭐 춤이 나오거나 얼굴이 퍼뜨리고

0: 이거나 눈이 부들거리거나 하나도 일 없습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또 심장과 뇌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걸 쓰게 되면 심장 치부치를 해야 된다는 분이 심장 치부치를 해서 심박수가 40몇 차로부터 60몇 차 73세의 미국 신경외과 박사가 누이에 10년 앉았던 게 그거 일군 제품이 바로 천의 박사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어쨌든 그래요. 예, 이 심장도 예, 심률이 있지 않을까요? 영 고르지 않아가지고 예. 어떤 때는 한 90으로 올라갔다도 어떤 때는 또 예, 40으로 내려가고
1: 안 되네. 40까지 내려가면 그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예.
0: 심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심률도 고르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그리고도 제일 좋은 건 얼굴이랑 부들거리면서 제품
1: 얼굴 부들거린다는 게 그 무섭지요. 예, 경련은 이렇게 있는 건데.
0: 그랬던 게 그게 이렇지 얼마 정도
1: 뭐. 그건 해결이죠. 예.
0: 오늘 15가구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천희 박사는 15가게 18가구를 드리고 원가 498원으로 주게 되었으니까 빨리 이용하는 게 방법입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우리 할때 좋을 때 써야 되지.
1: 그렇게 하셔. 이제처럼 이미 중풍까지 왔다 간 경력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징조가 있는 분들은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자기를 구하는 좋은 길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잘 선택했습니다. 잘 쓰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겠다면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로 노벨상까지 두 번 받은 CAMP 이슈리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한 명을 150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선 제품이라 이렇게 하는 데는 모두 충분한 림상 이런 근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실 놓고 보행하시면 됩니다. 북경 협파병원을 비롯해서 300집이 산자병원이 10년 림상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하면 여기 북경 협파병원이라면 해방군 산림협병원이라면 다 알아주는 병원이 아니겠어. 300집 이런 300집 10년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제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8, 90세가 20, 30대처럼 청춘 미만이 발견이다 했기 때문에 주약에 우리가 젊어지는 게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야 됩니다. 이 모든 혈액이 모든 영양을 싣고 노폐물을 싣고 부려버리고 새로운 영양을 싣고 각 기관에 전달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지구가 발전한 어느 한 지역이 발전하자면 교통부터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이 교통은 바로 뭐인가 하면 우리 이 혈관입니다. 심장과 혈관인데 이 혈관이 좋아야만이 어느 부분에 영양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다 더 많이 부르고 거기에 노폐물이 있다면 그거 씻고 또 콩팥을 통해서 체에 배출해주게 되어 있고 네. 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변 생태문의 동호회의 회원들이 창작한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옥 씨의 수필 부모님 마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모님 마음 김성옥. 저번 주에 친구 명희가 들려준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너무 감동이다. 60년대 말 나는 옛 조상들이 여름에 자주 터지는 산골 물을 피하느라고 강가에서 약 70여 미터 높은 바위돌 위에 집을 지어 별명이 닭덩떼인 동네에서 살았다. 이 동네는 여름에 물 피난은 없었지만 대신 우물을 팔 수 없어 겨울에 강가에 물을 키는 것이 장난 아니었다. 더욱이 지게로 물을 기르며 흘려 얼어붙은 그 빙판 언덕길이 너무 위험해 집집마다 부엌에 재를 뿌려놓는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고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여 가니 내가 물을 많이 길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걱정되어 빙판길은 뜨거운 재를 뿌려야 효과가 좋다며 아침이면 아버지가 먼저 부엌에 내려가 선풍구를 돌려 불을 떼고 뒤이어 엄마가 불덩이 섞인 재를 소래에 담아 뿌리곤 했다. 그해의 대설 이튿날 온 밤 눈이 내렸다. 엄마가 더 일찍이 키에 재를 담아들고 허리 굽혀 뒷걸음하는 중 그만 빙판길에 발이 삐끗하며 넘어간 거지 언덕길 아래까지 굴렀다. 그날 밤 엄마는 신음소리를 하며 잠을 설치었음에도 이튿날 좀 움직일 수 있다며 여전히 부엌에 재를 뿌리러 나가셨다. 한 해, 두 해, 연세가 드시니 허리병이 도졌다. 별의별 연고를 다 바르고 파스도 붙이고 뜸도 뜨고 침도 맞았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노인협회에서 조직한 집채 춤에도 중도에 퇴출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행이를 짚고 다니셨다. 지금도 거리에서 허리 굽은 어르신만 보면 엄마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난다. 다음으로 명희 아버지 이야기다. 70년대 중학교를 졸업하고 명희가 작은 나무다리 건너 있는 향진 기업에 출근하며 오빠네 집에 조숙했다. 그해 대설날도 주말이었다. 명희가 친구들과 모여 놀고 이튿날 출근 때문에 밤늦게 오빠네 집으로 가려 하니 같이 놀던 친구들 셋이 밖에 눈도 내린다며 데이트할 겸 명희를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아뿔싸 직장 주임인 명희가 열쇠를 쥐고 오며 언제 떨구었는지 오빠네 집에 도착한 이유 없다. 어떡하지? 내일 공장 문을 열어야 하는데. 걱정은 태산 같으나 눈이 하얗게 깔리고 또 열쇠를 어디에 떨구었는지도 모르니 찾을 방법이 없었다. 명희는 밤도 늦었고 하여 친구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아침에 명희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신새벽 겨울의 찬바람과 함께 자기를 마주하고 서 있는 분은 한 손인 키를 다른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든 아버지이시다.
1: 아버지, 이 추운 시간에 오냐, 들어가자. 내가 잃은 열쇠 여기 있다. 네? 정말요?
0: 그러지 않아도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경비 아저씨하고 자물통을 부수려고 망치를 찾으려던 명희가 오한이 퐁퐁해 연속 물음표이다. 아버지가 내 열쇠 잃은 건 어떻게 알고 또 열쇠는 어떻게 찾았는지요. 아버지가 김이 물물 나는 털모자를 벗으며 하신 말씀이 더욱 감동이었다. 어쩌녁 같이 놀던 한 친구가 그 길로 명희 아버지 집에 가 딸이 길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단다. 세상에 부모 마음 가엾다고 명희 아버지 속이 안달아났다. 시간은 밤 11시로 길에 눈만 없어도 당장 선전등을 켜고 찾으러 가겠건만 온 밤 걱정하다 끝내 동이 트기 전에 입김을 홀홀 불며 키와 빗자루를 들고 딸이 다녀간 눈길을 스럭스럭 쓸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자기 집 뒤란도 아니고 또 정확한 자리도 모르고 거기에다 60 넘은 노인이 이렇게 꼭두새벽에 나선다는 것은 실로 진부모 아니고는 못한다. 동북겨울의 새벽바람은 칼날 같다. 허나 그는 딸의 출근 시간을 맞추느라 허리 한번 펴지 않고 급한 마음에 부지런히 채찍질했다. 명희 아버지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내돋았다. 허나 그는 땀을 닦을 사이도 없이 낱낱이 쓸어갔는데 드디어 그 정성이 빛을 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앗, 빗자루에 열쇠가 쓸려 나왔다. 열쇠다, 열쇠. 명희 아빠는 너무 기뻐 마치 누가 빼앗기나 하듯 열쇠에 묻은 눈도 털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오셨던 것이다.
1: 야, 아버지.
0: 구구절절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명희의 두 눈에 감격의 이슬이 맺혔다.

우리 아버지 최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편단심 민들레 정신으로 오로지 자식들만 생각하는 세상에 돌도 없는 부모님 참사랑이고 눈같이 티없이 새하얀 친부모님의 마음이다. 빙판 언덕길에 넘어지면서 재를 쳐주는 엄마. 겨울 새벽부터 빗자루로 눈을 쓸어가며 딸의 열쇠를 찾아주는 아버지. 이런 부모님 사랑 안고 살아온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저 세상 끝까지 소소리 친다. 대설을 맞으며 꿈결에서도 보고 싶은 사랑스런 우리 부모님들. 거기에도 눈이 내렸죠. 편히 고이 고이 잠드세요. 두 손 모아 명복을 빌고 빕니다. 네, 작자는 그래서 자식의 안전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미끄러운 눈 위에 재를 뿌리다 사고를 당한 어머니, 딸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눈길을 쓸며 고생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부각하면서 이 세상 둘도 없는 부모님의 진한 자식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남옥란 씨의 수필 약 주고 병주는 인생 철학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약 주고 병주는 인생 철학 남옥란. 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마치 약국에서 약을 받는 과정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약을 건네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 약이 어떤 것이며 그 병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바라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동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면 약사는 작은 봉지에 알약을 하나 둘 담아준다. 그 알약은 희고 통굴며 마치 모든 고통을 삼켜버릴 것 같은 순수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 약이 입안에서 녹을 때 느껴지는 쓴맛은 마치 인생의 쓰디쓴 진리를 상기시키는 듯하다. 우리는 그 쓴맛을 참고 삼켜야만 한다. 그래야 몸이 낫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때로는 치유의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병이 되기도 한다. 어느 날 친구가 내게 건넨 한마디 위로는 마치 오랜 감기에 시달리던 내게 처방받은 해열제와 같았다. 그 말의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어딘가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던 마음의 열을 서서히 가라앉혔다. 반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마치 잘못 복용한 약이 독이 되어 몸속을 휘저어 놓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어떤 독이 될지 모른 채 살아간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약과 병의 원리는 적용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약을 준다. 때로는 그 약이 너무 써서 자식이 토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이 너무 강해서 자식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는 그저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아는 최선의 약을 건넬 뿐이다. 자식이 성장하여 부모에게 돌려주는 약도 있다. 그것은 감사함이 될 수도 있고 이해심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서운함이나 아픔이라는 이름의 병이 되기도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복잡한 약 처방은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된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주고받는 약은 특히나 특별하다. 사랑의 말은 마치 달콤한 시럽처럼 목이 아플 때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남는 쓴맛은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다. 연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도 한다. 그것은 마치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약물처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별 후에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환자와도 같다. 습관처럼 그리워지고 금단 증상처럼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약이 언제쯤 효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약과 병을 주고받는다. 동료의 한마디 격려가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최고의 진통제가 되기도 하고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가 직장인의 마음에 난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이 되려 노력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병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한다. 현대적 약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약과 병을 무분별하게 배포한다. 어떤 것은 위로가 되고 어떤 것은 분노를 유발한다. 우리는 그 수많은 처방전들 사이에서 무엇을 복용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때로는 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 여성에게는 칭찬이 될 말이 다른 여성에게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성장 과정이 서로 다른 체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작용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의사가 환자의 체질과 병력을 고려하여 약을 처방하듯이 우리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완벽한 처방전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약과 병의 경계에서 실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과연 약이었는지 병이었는지 되돌아본다. 그 친구에게 한 그 말은 치유가 되었을까, 상처가 되었을까? 그 부모님께 드린 그 행동은 위안이 되었을까, 실망이 되었을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준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방에게는 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목격한다. 어쩌면 인간관계의 진정한 성숙이란 자신이 주는 것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것이다. 약도 주고 병도 준다는 말은 결국 인간관계의 양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와 상처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욱 따뜻하게 행동해야 한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약일 테니까.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약이 되려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병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을 겪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모든 병에는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관계의 묘미는 바로 이 복잡한 화학 반응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네, 작자는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대방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다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방에게 유익하고 약이 되는 말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 리헤란 시의 소필 꽃을 바라보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꽃을 바라보며 리헤란. 4월이 되어 꽃들이 하루 다르게 활짝 피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비내로를 돌아가며 꽃을 바라본다. 콩알 같은 꽃몽오리가 입을 해 벌리고 웃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다닥다닥 꽃 웃음을 내건다. 화사하게 웃는 모습에 내 넋이 다 날아갈 지경이다. 어쩜 이리도 이쁠 수가 있을까. 나는 오불꼬불한 비네로가 너무 아름다워 그 구빈돌이마다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조대, 벚꽃만, 자연만, 해당만, 삼과수 등 각 구빈돌이에서 어여쁜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맞아주는 꽃을 보며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름만 들어도 5km 좌우 되는 비네로 동단에 얼마나 많은 구빈돌이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특색이 없는 구빈돌이나 꽃들이 중복된 곳은 따로 이름을 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시간에 따라 꽃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아침 출근길에 한 번, 퇴근길에 한 번, 또 노을 질 때 한 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돌 때도 있다. 햇빛에 따라서 바다의 색깔도 달라지고 꽃이 피고 지는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벚꽃만이라고 지어준 이 자리에는 연부동 벚꽃 세 그루와 흰색 벚꽃 두 그루가 조용히 서 있다. 조용히 서 있다는 건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면 누구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련 본지방 사람들도 여기에 이런 엄청난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대련에서 30년을 산 나도 몇 년 전에야 발견했고 이 부근에서 오래 산 친구들도 내가 말해서야 알았으니 말이다. 꽃나무는 꽃이 필 때 봐야 그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 꽃은 며칠 만에 절정에 달하고 또 며칠 만에 사라지기에 꽃이 필 때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모른다. 꽃이 활짝 필 때는 화산 등불을 활짝 켜고 하나 둘 셋 하며 와 하고 일제 소리치는 듯하다. 사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꽃은 때가 되면 피는 것이다. 이렇게 자지러지게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봄이 없기 때문이다. 한입 한입 펼쳐지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활짝 웃을 때면 나무가 다 달아날 것 같다. 송이송이 피어난 꽃들이 포도송이처럼 다닥다닥 붙어있을 때는 너무나 탐스러워 넋을 놓고 바라본다. 청춘이 활짝 피어난 것 같다. 아무 걱정도 아무 부러움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마음껏 자기 자랑을 한다.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을까? 저렇게 마음껏 피어난 적이 있었을까? 저렇게 절제 없이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 그 꽃을 바라보느라면 나는 부러웠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어느새 부리워놓고 나도 함께 날아갈 듯이 가벼워진다.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나는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메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부리워놓고 마음의 꽃을 채우며 향기를 담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나에게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주는 꽃은 그렇게 말 없는 많은 말로 나를 다독여주고 위안해주며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 많은 꼬불꼬불한 구빈돌이에서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오불꼬불 인생의 길에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종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의 풍경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폈던지 안 폈던지 혹은 필 것인지 피지 못할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가는 길에 꽃들이 너무 많고 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삶의 보람을 느낀다. 비네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뻤던 것은 아니었다. 원예사들이 해마다 전지를 하고 나무를 심으며 가꾸었기에 오늘처럼 구석구석 아름다운 길로 된 것이다. 나의 삶도 이렇게 가꾸어 가리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어디 있으리. 꽃나무를 하나하나 심어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꽃동산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굽이굽이 인생의 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오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나고 보면 다 순간이지만 오늘을 꽃피우면 내일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작자는 봄을 맞아 탐스럽게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비록 순간이지만 짧은 기간 활짝 피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꽃처럼 자신도 인생길에서 마음의 꽃을 채우고 향기를 담으며 걸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종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의 풍경이 중요하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짧은 인생길이라도 꽃길만 걷길 기원할게요.

이어 리설매 씨의 수필 외할머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외할머니 리설매. 나에겐 소중한 그림 한 점이 있다. 그림 속에는 지난 세기 50년대 농촌에서 할머니가 큰 가마에 소 염을 끓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외할머니 모습 같아서 그 그림을 애지중지하고 있다. 이 그림을 추억의 징표라면서 화가인 친구가 나한테 선물한 것이었다. 나는 이 그림을 내 방에 걸어놓고 시도 때도 없이 늘 쳐다보면서 파란 많은 나의 동년 시절을 추억하곤 한다. 그림 속의 부엌을 보니 마치 시골에 있는 나의 외갓집 부엌과 같다. 외갓집 부엌은 황토로 매질을 했는데 가마가 끓기 시작하면 가마 뚜껑 사이로 더운 물이 흘러내려 늘 황토 가마목에 가는 골이 생기어 외할머니는 늘 황토 한 줌을 쥐고 돌아와 물에 이겨 매질하곤 했다. 어느 해 여름방학 나는 엄마를 따라 시골에 있는 외갓집으로 놀러갔는데 부엌에서 소염물을 끓이던 외할머니가 검정 고무신을 끌고 반색하며 뛰어나오셔서 나를 부담고 내 얼굴에 땡볕에 탄 터실터실한 볼을 비볐는데 당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다. 외할머니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냄새가 싫었고 못 사는 외갓집이 싫었으며 소똥 냄새나는 집도 싫었다.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이면 질척거리는 마당가에 닭들이 회를 치며 똥을 싸고 변소 옆 외양간에서 나는 시큼한 소똥 냄새가 싫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 덕에 집도 깔끔하고 식구들이 옷도 잘 입고 걱정 없이 살았던지라 내 눈에는 외갓집이 너무 초라했다. 외할머니는 풋캉냉이를 뜯어와 도시에선 볼 수 없는 거라며 샛노랗게 삶아서 젓가락에 꽂아 나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건네주었건만 내가 외할머니의 마디진 시커먼 손이 싫어 받지 않으니 외할머니는 섭섭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의 외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철이 들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다. 내가 13살 되던 해 엄마가 아무 예고 없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야 엄마 품이 그리워 그렇게 싫어하던 외할머니한테 정을 주면서 우리 집에 오시길 손꼽아 기다렸다. 외할머니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땀벌창이 되어 된장이랑 얼마 전에 뜯은 남새랑 싸이고 오셨다. 허름한 바지에 늘어난 코신 신고 나를 먼저 앞세운 죄책감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죄인 마냥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눈물겨웠다. 아버진 새 옷 한 벌에 새 코신까지 장만해 드렸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사드린 새 옷을 입은 모습, 새 코신 신은 모습은 보지 못했다. 2년 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림종 유언으로 우리 아버지가 장만해 준 새 옷을 입혀달라 했단다. 저승에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면 너 신랑이 해준 거라고 자랑을 하련단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세월이 흘러 나도 외할머니가 되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외손녀를 얼마나 꼭 안아주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쌀쌀하게 곁을 앉은 나한테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있었을 텐데 조금도 티내지 않으셨던 외할머니, 딸을 앞세운 죄책감에서 벗어 못나고 한평생 낙도 없이 고생만 하시다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련만 생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자책감에 때론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류수 같은 세월 속에서 내 인생도 소산해지는 해처럼 저물어가고 나도 남은 요생을 건강하게 살다 소풍 가듯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외할머니를 찾아 철없던 외손녀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다. 네, 작자는 그래서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시던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외할머니 생전에 쌀쌀하게 대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썼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 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 주면서 우리 몸의 전체의 혈액 순환을 자치시켜 주면서 관상 동맥 경화라든가 그 관심병, 심교통, 용형 협심증,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주치 공릉이 딱 밝혀 놓은 약입니다. 예. 그리고 뇌 경색, 뇌출혈 후유증이 중풍 치료를 해 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 놓은 이런 약이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이런 나온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서상 이사하고 이 중리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도 다르고 치료 방식이나 이론 체계도 다릅니다. 예. 이 서상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 공릉에는 용형 협심증을 치료해주고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밝혀놨습니다. 예. 용형 협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해눈증이 나타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입안이 마른다거나 혀가 말라들면서 귀가 자르고 숨이 차하고 왼쪽 가슴하고 뒷잔등이 통통이 나는 것을 말하죠. 예. 서상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릉의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밝혀놨는데 서상 이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 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병이 주요한 증상이라 할 때 눈 주위의 혈관이 확장되고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비지땀을 흘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들고 해눈증도 납니다. 예. 그리고 그 온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이런 느낌이 들고 가슴 통증이 또 지속되죠. 예. 그리고 숨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 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런 병이 발작할 때 우리 심근세포가 30%가 죽어나갑니다. 예. 우리 서상의사는 그 주치공릉이 이런 혈액형 협심증 치료에도 효과 있다고 밝혀놨습니다. 예. 이 장약심리방 약 자체는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혈 보충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예. 만병이 원인이가 기혈 부족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밝혀놨습니다. 예. 기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첫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성 질병이든 병독이든 쉽게 감염되죠. 예. 감염됩니다. 예.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쩍 하면 감기 잘 걸리죠. 예. 낮에도 가벼운 일을 하는데도 땀을 흘리게 되고 밤에 자면서까지도 식은 땀을 거저 흘립니다.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소리를 경상적으로 하고 귀에서도 소리 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정신 상태가 항상 위축돼 있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문의

0: 전화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2: 예.
1: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이하고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2: 네.
1: 2년 차후 장약 중에밥 먹고 있는데 예, 이 아들 딸 차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십니까?
2: 네.
1: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2: 예.
1: 지금 예 장약 식내박만 먹고 있습니다.
2: 신경성으로
1: 예 귀에서 소리나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2: 예.
1: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으로 합대다.
2: 예.
1: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끼는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간 것 같고 정신 아예 납대다.
2: 예.
1: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 이로 없었대다.
2: 어지럼증이 원래 빨리 없어집니다, 이 약이.
1: 네. 예.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예.
1: 우리 부부와는 그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건강 찾고 있습니다.
2: 하, 예.
1: 예. 우리 남편도 지금 이 약 잡수면서 예, 항상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얼빠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좋아지고, 예, 전열설도 좋아지고, 예, 계속 발이 저리고, 예, 발바닥이 저려나고, 그 다음 손발도 저려나던 거, 예, 그렇게 좋아지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우리는 계속 쓰고 있는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2: 네.
1: 내 친구는 지금 예, 변비가 형심해가지고,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변을 볼 때마다 혈압이 막 올라가고, 예, 얼굴이 탁 따라오르고, 예,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답니다.
2: 아.
1: 이런 사람도 이었으면 될 수 있겠습니까?
2: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예. 연세가 많은 분들 이래 보면은, 변비가 있으면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예. 예,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 변비가 있어가지고, 아, 며칠에 한 번씩 변을 보면서, 예, 예 변을 볼 때 힘을 쓰면은, 예, 출혈이 올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 예. 대상이 진액이 말라들면 변비가 생기죠. 예. 예. 중리는 폐와 대상을 한 집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폐열이 심하면 대상열도 심해집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폐열, 대상열을 내려줄 수 있는 성분이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가 들어갔고 또 진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이 황계랑 소홍하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변비하기 해결이 아주 좋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먼저 환자입니다.
2: 예.
3: 저는 신장병이 심하고 내일 색도 두 번 나왔어요. 예. 아, 이 장약 심내방을 먹기 전에는 예, 1년에 그저 몇 번씩 활동이 실려서 병원이 입원해야만이 관을 놓고 나고 이 병이 발작한 다음은 그저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2: 예.
3: 그리고 신장이 통쇄나고 뒷장성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2: 아.
3: 그러면 그래서 병원을 가야만 이것도 해결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량신 내방을 먹는다면 지금은 병원을 모르고 입원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살 얼마나 돈도 모르겠어. 돈도 달라야지. 한번 들어가 병원에 가면 돈 얼마나 많이 쓴 거야.
2: 네.
3: 이 병원 입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조금 혈압 환자되나서 예, 30년 동안 서약을 예, 혈압약을 보통 서약이 아니고 서약을 먹고 소리 예, 지내왔는데 그래도 서약을 먹고 그렇게 먹어도 혈압 조절 안 돼서 고생하다가 이 장약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이 장약신 내방을 먹는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지도하는지 이 먹을 때는 성 2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예,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이 장약신 내방을 먹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란 말이야. 이렇게 그때는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래서 잘 되는지 않을까? 그래서 아홉 달 맞는 이 장약만 생명만 먹으면 이제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이리 신기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거는 그지 혈압 약 없어 그래 애를 먹고 혈압 약을 이래 조선에서 아이들이 이 약을 먹고 지금 혈압 조절이 그래서 안 된다 지금
2: 그래
3: 놓고 또 뭐 골도 아야 아프지 뭐 쥐골이 그래서 아프고 쥐골도 지금 아야 아프다 그럼 어느 시점에 한 가지 문학

0: 근데 예. 우리 내 이렇게 허가소가요 여러분들이 좀 어쩔 수 없고 나 이렇게 건강해서는가 자꾸 문의하길래 어떤 할머니 한 분인데 수치하니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네 고혈압성 심장병이란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요 고생하길래 고혈압 그 할머니 자꾸 물어야 나도 이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주제니까 문의해달랍니다.
1: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이죠.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그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닥거리고 또 가슴 통증이 가승해지고 예, 또 부조이 생겨나죠. 예, 예 엄중할 때 보면은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또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초기에는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가지고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뜁니다. 예. 그래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지죠.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가지고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또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찹니다.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하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병 중에서 심장이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그 치료 작용이 이런 좋은 이야기고 또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 보면은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중이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아주 맞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0: 예, 이러고 지금 앞에 위안도 더 쓴다 지금.
1: 예.
0: 그런 당근 생겼답니다 지금.
1: 예, 그럼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 하나 하십시오.
0: 2417979번 전화 하나 해야지.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장약 심리방 우선 5년 4개월 채 먹는 한반다.
1: 아, 예, 맞습니다.
3: 야, 약을 맨발에서 막 선택을 잘하게 해서 병에서 해탈되고 나니까 너무나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1: 예.
3: 선생님, 이 약은 정말 그, 아이, 그런 공룡.
1: 예, 공룡 조치에 그 여러 가지 치료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3: 예, 4,500m 이상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는 또 아이 홍경천은 5,400m 이상의 연한금으로 서당에서 불리는 약이 내가 한 가지다 아니고 네 가지나 들어갔다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3: 네, 공룡조치에 딱 기울 부서고 치료한다고 아이 그 다음엔 또 이 뭔가 심근경 그 관상동맥 경화에 뇌동맥 경화에 모든 관심병의 협진증 이런 거 딱 치료를 한다고 똑똑히 씌워져 있다 하니까 나 이 곳을 선택했은 게 이렇게 정말 중풍에서 해탈됐습니다. 저는 노지산이 두 번 와서 반신 지휘를 짓고 있던 게 어제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있지. 그 다음에 눈 어느 장애의 얼굴 말이 그 다음에는 이 눈이 다 도피고 약이나 물 먹다 말을 태고 밥 먹대도 그래서 정말 밥이 줄줄 내려오고 삼키지 못해가지고 자기 보울 씻고 해를 씻고 하면 엄청 고생했는데 이 약덕이 지금 모든 것이 정상이 돼서 정말 사는 게 사는 보람나고 정말 이 약이 나를 정말 구해줬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의 도중에 말하자고 뭔가 이 약은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약이라고
1: 그렇지.
3: 진짜 정말 선생님 강의가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런 뭔가 이 저를 보면 이거 관상동맥에도 많이 맥혀가지고 주제를 하라는데 이 검사 수치 도달 못해서 주제를 못해서 항상 그래도 앞도 갔으면 딱 빨래지 싸도 그래도 야해서 밤에는 누구면 물이 딱 빨고 들어가서 숨 못 쉬게 하는 것 같은 게 이 약 쓰고 지금 그런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1: 이야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 여름에 아주 바쁩니다. 집행하기
3: 맞습니다.
1: 불실전 이게 자라가도 숨이 꽝꽝 꽝꽝 막히고 이렇습니다.
3: 그리고 혈압이

0: 더구나 또 원래 혈압이 낮은데다 60이 80인데다가 아이 거기다 아이 기혈 부족까지 심하고 오지럼증 나지, 아이 머리 아프지, 그 다음에 누구면 아이 자리에서 일어 못 나지, 땀이 창창 흐르네. 야 정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 정말 지금 생각하는 것도 얼마 언제 아팠던가 싶습니다. 지금.
1: 아,
0: 너무 더워가지고.
1: 예.
0: 야 이건 정말 그러냐 그. 중 선생님은 어떤 강의라든지 5년 4개월 되지 그모니까.
1: 예, 이 그 장약 심리방만 저희가 강의드린 지 어선 5년 4개월이 됐습니다.
0: 선생님은
1: 방송에서
0: 4개월 예. 강의를 했지만 내 방송에 매일 이 약점에 매일 듣는데 보면 선생님
1: 네 어째서 그게
0: 정말 이 우리 한다들이 너무 허망돈 아이팔게 공룡도 있는 그대로 강의를 하니까 너무나도 선생님께서 막 정의감 있고 감사드린다 말입니다. 우리 네, 한다들
1: 공룡이 중요하죠 원래.
0: 예, 구분기를 알걸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 약은 정말 중풍 치료에서도 이렇게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활성 효소 신경 대생제요 수복제요 요런 게 들어갈까 우리 중풍들이 정말 이 해탈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다 신경이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1: 그렇죠.
0: 이 자리가 정말 가래기처럼 꽉꽉하고 거기서 시리고 저리고 막 통증이 나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던 게 지금은 다리 가벼워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1: 이 중풍이 온 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이 손상받는다 말입니다. 뇌신경이.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 뇌신 이 뇌라는 거는 사령부지 않습니까. 이 김에 손상받으니까 그게 이 뇌신경이
0: 지금 이 약 덕에 그래서 귀에서 머리 소리 나던 것도 이렇고 잠도 잘 자고 이 약은 정말 딱 이 중풍만 치료한 거 오장육부 이렇게 턱 것이 다 치료를 해주니까 지금 이 어디 어디나 그래서 뭐 이 약이면 난 딱 이 약 5년 지금 4개월째 먹고 있는데 야 정말 약 써보면 점점 더 도덕고 머리 맑아진 게 특징이고 재발이 없고 이게 반복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1: 계속 쓰는 게 무슨 반복하겠습니까.
0: 병원 모르고 사고 모든 건 다 솔직히 정상이 되고 일어나니까 너무 혈압이 올랐던 것도 지금 제 정상을 돌아오는
1: 기혈부족이 치료되면서리 혈압이 정상이 돌아온 게임 덕이
0: 그래 기혈부족이 예. 딱 해결되고 옛날에는 예. 이불 써박에서도 양말 신고
1: 예, 어째서 뚝뚝 끊어지면서리 잘 그렇게 그 신호를 꼭꼭 자꾸 얘기를 하셔. 예, 신호가 잘 알게 됩니다.
0: 이게 그렇습니다.
1: 몇 번 끊어진다, 지금.
0: 예. 또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약독에 지금 행복하게 사고 있는데 항상 선생님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누리면서리 이 그러면가 저는 사는 날까지 그래서 이 약을 넣어서 이렇게 끝을 마치려고 합니다.
1: 아유 건강하십시오.
0: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일주일 수가 많으시나 오전에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심내방 쓰기 시작한 뒤 중풍 환자가 좀 다른 사람 비해서 좀 중풍 많이 맞고 있는데 혈압이 높고 심장이 심리를 빠르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뿌옇고 예, 반신 못 쓰고 그러니까 병원이 세 번 입원했는데 그간에 굉장히 낫지 않아가지고 예, 끝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야기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부터 혈압이 예, 조금씩 내려오며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지도를 받으셨으니까 예, 열 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양만 계속 이렇게 견제를 해서 예, 잡순 게 그다음 어선 해랍냐고 어선 아이 잡순 게 어란다 선생님
1: 예.
3: 이 약을 잡순 게
1: 그러니까
3: 이 약이
1: 예.
3: 힘이 얼마나 세니까 예. 그리고또 보니까 이 약은 야 어쨌든 약은 맹약 중에 맹약입니다. 어떤 약도 이 약이 비기지 못한다. 그게 뭐 어째 그런가. 아니 그 네 가지 년 한국으로 된 약이 한 가지다 이거 몇 가지 있은가
1: 네 가지
3: 됐고 보니까 야, 그리고 또 홍대선 5,400m 이상이 아닌 약이지. 그것도 면역력이 되게 높아졌고, 뭔가, 예. 항산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혈압이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심증, 심리 높고, 이거 다 조절하고. 아니, 무슨 해결 못한 게 있습니까? 약이가 정말 이런 약은 아무래도 두 번째로 가면 소모하고, 첫 번째로 초과라고, 세계에서 이런 약이나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다 승리 나지 않습니까? 중국이 승리를 아주 이런 승리나 5,000인 역사 가지고 승리한다 말입니다. 결국 고산지구의 서장약제 5,400m. 아니, 4,500을 네 가지 연한금을 된 이야기.
1: 그렇죠.
3: 아직은 난 못 들었습니다.
1: 예, 그래, 원래 이 약을 선택할 때도 예, 약재들이 어떤 곳에서 예, 자랐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3: 예, 그렇죠. 예. 예,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결국 서장약이 정말 옳은가 아닌가,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선생님 말씀도, 아이, 그 소장 이상 또 혈액성, 혈신증 그런 것도, 아이, 그 심근경색도 치료한다.
1: 심근경색형 관심병입니다. 예, 그게.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게.
3: 그렇게 중압이야. 사람 다 죽은 것과 한 가지니까 난 그 살구는 이야기, 이야기가, 제 목숨 구하는 이야기, 제
1: 그 무대에 발작할 때 보면은, 그래서 심근세포가 30%가, 우리 몸의 심근세포가 예, 30%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3: 아, 기레깍스 그 이야기 듯이 그런 엄두나 병도 다 치료하니까 제가 보세요. 수탄약, 도탄약 다 써도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끝내 이약 잡수고 아이 심장이 뜨거워 난다. 뒷가슴이 뜨거워 난다. 그건 무릎이 시리는
1: 다 해결됐습니다.
3: 시리라서 햇빛 좀 그냥 간다. 아 이런 예심하면 이런 분들도 다 이약 쓰고 내 가슴이 그 따가보기 다 내렸지 하재 그러니까 다 방송에 참가했지 그러니까.
1: 그렇지.
3: 그러니까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앞으로 이야기 계속 쓰면서 우리 건강 살게고 선생님 어쨌든 많은 수고라고 강의도 너무 잘해서 예 너무 우리 마음이 편안한다. 선생님 수고하시라고.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그 20년 동안 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4: 유망주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고 해서 먹기 시작해서 먹으면서 그 혈압약 감량하고 기간을 누리고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또 선생님 한 가지 가르치는 방법대로 했더니 여섯 밤부터 지금 이약만 조금 먹고 있는데 혈압은 안 되어서는 시린나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4: 완전히 어떤 바다 없고 온정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 또 이 다발성 뇌진 세기 있으니까 계속 물이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허리멍통하고 안개 낀 것 같고 예, 지용력 없고 이랬는데 지금부터 이 약이 보니까 다른 약 다 끊고서 이 약만 조금 먹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말수한 게 딱 정신이 나는 게 알긴다 말입니다. 겨우 귀에 소리 나던 것도 아니 나고 할까 예, 정신도 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4: 무릎 막 아프고 예, 허리멍통하고 했는데 겨우 관절도 예, 무릎 관절이 계속 붓기고 무겁고 이게 무릎 꺾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에 들린 것처럼 이랬는데 지금 4층까지도 거뜬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1: 풍한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또 치료해주고 근육, 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이 간을 이 간경락에 들어가서 간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4: 그래 좋아서 예. 나는 남편도 어떤 동원해서 둘이 같이 먹자고 이번에 다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4: 그 친구의 심장도 아이 좋고 혈압도 아이 좋고 한데 열이 세게 납니다. 더워합니다. 더워한 아무것도 이 물이 다 젖지요. 물이 밑에까지.
1: 예.
4: 뚝뚝 떨구는 게 또 하진이 있으니까 얼음장까지 찹니다.
1: 예, 위에 너무 아래 차가운 사람이신 그분이.
4: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써보고 좋다고 그랬거나 선생님과 잘 물어봐라고. 이 저기 뭐야 이런 풍산도 먹으면 효과 볼 수 있는가 하고 오늘 물어보고 자기도 먹겠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항상 그분이 보면은 우는 영 뜨겁고 또 아래는 많이 참다. 예, 이런 걸 중이는 신선부조라고 하는데 심장과 콩팥이 생리평형이 깨졌을 때를 말하죠. 예, 심장결은 쎄고 콩팥이가 허하다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예, 예 중이 음양 오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화에 속한다. 불이다. 이 말이죠. 예, 콩팥이는 수에 속한다. 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건강한 사람이라 할 때 예, 콩팥이 수가 올라가가지고 심장이 열을 꺼서 심장하고 콩팥이 생리평형을 잡아줘야 되죠. 예, 그러면서 무사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콩팥이가 많이 허해지면서 자기 자체가 허한데 남의 집 불을 끌 수 없죠. 예, 예, 그래서 이 중리에서 말하는 신선부조라는 병이 오게 되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콩팥이 허 증에 치료작용이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우슬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하수오가 들어갔고 또 콩팥이 허증으로 인해서 허혈이 우러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가지고 상초가 허혈로 인해가지고 열한 증상을 좋아지게 하죠. 예, 예 그리고 심장열이 센 증상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신선부조라는 병 염증을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예, 이, 그, 이분이 이 약을 쓰면은, 아, 그, 우는 그렇게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이런 증상이라면 해결되고, 예, 예, 음양 평형이 조절되면서, 예, 예, 그, 치료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도 또 좀 아이 좋다, 제 꿈입니까, 이분이. 네.

0: 심장 치료에서는 또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다 그래서 딱딱 그래서 그 치료 범위에 그래서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뛸 데 없이 심장병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우리 지금 기혈보충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기혈부족이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말도 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기혈부족이 있는 분들 보면은 항상 맥이 없어하고 피곤하고 숨이 차하면서 말할 맥도 없고 맥을 짚어보면은 맥박이 뛰는 것 같지 않게 숨이 약하게 뜁니다. 예. 이런 분들 평상시에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고 얼굴도 조금 좀 거무스름해지고 광택이 없고 예. 창백해 나죠. 예. 심지어 얼굴이랑 막 퍼르스름해 나고 피부에 반점이람이 많이 생깁니다. 예. 세 번째 원인은 또 기혈부족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빨점이 점점 커집니다. 예. 입금이 점점 퇴화되고 이빨이 쉽게 빠질 수 있고 이빨에 이물질이 잘 끼죠. 예. 잠을 들기 엄청 힘들어하고 잠이 들었다 해도 조금만 소리 나도 또 놀라 깹니다. 예. 그리고 야뇨증도 심하고 밤소변이 매우 잦습니다. 예. 머리카락이 일찍 휘고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다 기혈부족 때문입니다. 예. 네 번째 원인은 혈이 부족하면 진액이 말라드는데 이러면 입안이 계속 말라들고 눈물도 적어지고 콧물도 적어지고 땀도 적습니다. 예. 삼복초리도 이런 분들 보면은 땀을 안 흘립니다. 예. 이런 사람들 장도 점막이람 건조해나면서 변비도 많이 생깁니다. 예. 이런 증상이 다 혈이 부족하면서 진액이 모자라서 그런 게입니다. 예. 몸에 혈액이 부족하면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 다섯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기혈부족이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이 빨리 뜁니다. 예. 정상 심률을 벗어나가지고 100 이상으로 심률이 뛰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죠. 예. 왜서 숨이 차는가 하면은 심장이 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심장이 수축할 때 심장 안에 있는 피를 다 내보내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늘어날 때는 정맥이 피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심장이 기가 부족하다 할 때 들어오는 피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내보내는 것도 꽉 심장을 짜서 주동맥에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예. 이런 분들 장약 심내방을 쓰면은 이런 면에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재고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조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있게 배치됐고 만여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 상품성 가게 경영조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며 우리 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9610 직접 우편 수출과 1210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 조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 연합수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1층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췄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 감독관리과 과장 조상립입니다.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모식과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신실의 동북전면진흥과 전방위진흥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면에서 훈춘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1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증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 전자상거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 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길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운영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세정용품, 영유아용품, 보건품, 가전제품 등 600여 종의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통해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0: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단은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접목을 전개하는 바 루게로 32개 대외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 바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조에서는 계속해 개방 우세를 입각해 통상구 통관 환경과 섭외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중 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본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본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 변강 산업부화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건은 성급 제대 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인 리건은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지의 양질 산림 자원을 입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 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 심사를 통과하고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 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용료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군인 용료 변강 산업부화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2: 入住后
1: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역군인과 당지 천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성외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의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촌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개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룡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5차례 조직해 변강

0: 배송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1: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현재 주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 응급처리와 종합진료 봉사 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종합청사의 벽면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시공일꾼들이 바닥 타일 부설과 천정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기술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상에는 도합 11개 건축물이 있으며 총 건축 면적이 약 12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건물의 장식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 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록화 구역의 월림 록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히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0: 이를 전해계에선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남경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브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퍼부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퍼부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결팀의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의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의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부염,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 봅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하시는가요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최선숙 작사 장명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일은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또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

당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장강중이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오늘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여름이불 한 세트 드리고요.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곤충하고 약초의 혼합체입니다. 예, 그리고 특정 환경 속에서 자생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체라 할 때에는 특정 곤충에서 감염돼서 성장하는 이런 형태로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생성하고 최근 연구에 따른다 할 때에는 이 동충하초는 항산화 작용도 있고 면역력을 조절하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이런 항염증 작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에는 이 동충하초는 피로회복, 예, 특별히 체력이 좀 떨어졌거나 내세가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오래 고생하면서 항상 피로하고 맥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서도 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예, 이런 우리 과학적으로도 인증되고 전통적으로 인증된 이런 강장제입니다. 그리고 심내혈관질환, 소화계통질환, 관절질환, 당뇨병 등 노년이 발생하는 모든 질환들을 개선하는 데서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좀 뭔가 동충하초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한 6달 먹었습니다. 위주소 위험이 있어서 그냥 소화 안 되고 꼴꼴이 나고 콧물이 자꾸 올라오고 하던 게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2: 예, 이 소화염 잘 된다, 요즘에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면서 자꾸 허리 놀라고, 자상하면서 허리 놀라고, 뭔가 뭐, 가끔씩은 또 자다도 자꾸 깊은 잠 못 하고 이렇게 자꾸 깨냈댔단 말입니다.
1: 네.
2: 그리고 꿈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잘 자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꿈도 없어지고, 깊은 잠 푹 잤거나, 뭐, 정신 난다. 잠 잘 잔다. 지금 요즘에는.
1: 네.
2: 정신도 나고. 그리고 건망증이 있어서 그냥 물건을 예, 날라갔다 자꾸 돼지고 또 가져가 온단 말이다. 두고 오고 이래고. 예, 어떤 날 또 돈도 아예 치르고 물건만 두고 오자고 이랬댔단 말이다. 여러 번 이런 증상 나타나던데 요즘 이거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1: 네.
2: 예, 그 머리도 많이 막아지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1: 네.
2: 그리고 1년 내내 또 결부족이 있으면서 그냥 1년 내내 방귀를 달고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하지 않습니다.
1: 네.
2: 너무 좋습니다. 감기 오면 기침 자꾸 나고 또 가래 올라가고 하는데 요즘은 싹 없어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뼈 맞이마다 그냥 요 맞이마다 손가락 맞일러 발목 맞일러 쑤시고 자꾸 통새 나고 시큰시큰 머리 이래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이 증상도 나아져서 요즘 중계도 맘대로 다니고 있고 다리 아프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1: 네.
2: 어저께 층계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지금 들어보니까 활동이 아주 좋았을 때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목자로 또 싸서 더 싸다 놓겠습니다. 받아 놓겠습니다.
1: 예,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나도 이동 중간 졸수고 나는 당뇨도 있어서
1: 네.
3: 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이 발바닥에다 뭐 붙인 것 같고 계속 손발이 저리고 하던 게 그게 이렇게 혈당이 조절되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1: 네.
3: 그리고 당뇨별로 심장이 나빠서 심장약 내 얼마 썼는지 모릅니다. 숱한 약 썼는데 말 안 듣던 게 이 동승화차 먹으면서부터 심장도 영 좋아집니다.
1: 맞습니다. 폐하고 예. 심장이 같이 좋아집니다.
3: 예, 그렇게 다 좋아집니다.
1: 예.
3: 그리고 머리가 계속 힝하고 어지럽고 정신 안 나던 게 지금 머리도 맑아지지 하니까 예. 야, 지금 정말 정신 나오는 게 좋습니다.
1: 예.
3: 그래, 약은 좀 있는데 내가 오늘 나도 9각 쌀려고 내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9각에는 11각 드리면서 또 이 현대식 선풍기를 또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이 동충하초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효능에서 특별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예, 기관지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또 오랫동안 계력으로 고생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눈질환하고 신장염, 고혈압, 예, 심장병, 당뇨병, 소화계통 질환, 관절 질환, 암 등 이런 모든 질병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력을 높여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쉽게 병이 걸리지 않게 자수복 능력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예, 체질도 개선시키고 또 요즘 같은 이런 여름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월합니다.
1: 예.
4: 저도 동충하도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은 먹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난 지난 여름에는 그것도 여름에 앞으로 감기하고 난 먹은 지 한 반에 좀 분한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게 이 어쩌기나 밤에도 또 밤잠도 바로 못 자지 허리 다리 아파서 예 그렇게 아픈 게 지금 융융하게 활동하고 영 좋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예 우리 옆에 집에서 그런 중풀 왔는데 그거 처음에 세포에 한 더 뒀으니까요. 내 너무 좋아가 좋다가 그래서 싸먹었는데 대략 좋답니다. 그렇게 네. 이 저기나 이 약을 그런 더 싸겠다고 할 때 이렇게 할 때까지 좀 할 때 네. 하겠다고 지금 그런 부탁해서 꽤 더 말한다.
1: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조금 뭐 드셔보고서 효과 좋으니까 지금 이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야도과하게 23과학을 드리면서 또 공기청정기까지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0: 안녕하십시오.
1: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나이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고혈압하고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죠. 특별히 지금 당뇨병, 고혈압하고 고혈지 예, 등 이런 질병 치료에서는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아주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로인 고혈압이라 할 때에는 아, 이 로인성 고혈압은 단순히 혈관 수치가 높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혈관 탄성도 감소되고 체액이 조절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물 반응으로 이 혈압이 반응이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도 있죠. 에,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으로 에, 운동도 하고 절주 있는 이런 생활을 한다 할 때에는 로인 분들에게 아주 큰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로인 이

0: 또는 고혈압이라 할 때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대사 기능 저하하고 다역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을 많이 고려해서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하고 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가 건강한 노후를 위하는 데서 가장 핵심입니다.
1: 예.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아이, 좀 좌차를 먹고 소리.
0: 예.
2: 우리 뭐가 이제는 한 3년 채 먹습니다. 그게 예. 이거 먹고 내 좋아, 너무 이렇게 좋아서 말 안 된다.
0: 예, 예.
2: 그래, 우리 이렇게 내 원래 병이가 이 피부병이 있고 예.
0: 예.
2: 가라본데
0: 예.
2: 그래서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0: 예.
2: 저기 다리 아프고 이래던 게 이렇고 예. 또 밥 잘 먹고
0: 네.
2: 일 잘한단 말입니다. 이거 먹고서요.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0: 예.
2: 이 약 먹고 너무 효과 좋았어요. 감사하다고요. 선생님이 전화하는 겁니다.
0: 예. 그래 꾸조 있으셔. 그러면은 예. 병을 다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
2: 제가 내가 그 한 이거 뭐 약 먹기 전에는 계속 가라분 비해서 한 3년 계속 병원 댕겼단 말입니다.
0: 예. 그래서
2: 병원 댕긴 게 이 약 먹으면서 떼나다 하면 이 약 먹으면 또 떼나단 말입니다.
0: 예. 그래서 이거 할 날에 한 봉지씩 한 봉지씩 예. 유지량으로 그냥 3g씩 열에 쭉 쓰셔. 그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2: 예. 그래 할 날에 한 봉지씩 계속 먹는 예. 말입니다.
0: 그러면은
2: 예,
0: 피부병, 예, 피부병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병이 있다 할 때는 예, 이 폐 기능과 또 관계 많습니다. 그리고 면역력과 또 예, 관계 있고, 예, 전면적으로 예. 인체를 조절해주고 음양 균형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2: 그래, 그지? 이전에 저녁에 자꾸 오줌 넣었단 말이야. 경기 저녁에 이제 오줌이 한 번밖에 안 온다.
0: 예,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예. 봅니다. 예.
2: 그래, 요 약이 좋다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0: 혈압 조절은 아이 됐습니까?
2: 우리는 혈압이 원래 정상이란 말이야.
0: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 신경질. 예. 우리 손질은 약간 아프면 막 신경질 나댔구먼.
0: 예.
2: 그래서 이거 우리 딸, 한국에 있는 딸가 내 말했지. 야, 난 이랬다. 아팠다. 그렇게. 가 싸주더란 말이다. 나 예. 비싼 거 모르고 대고 싸래.
0: 예.
2: 그 농기 효과 있단 말이다.
0: 그 효과 더 많이 난다. 예.
2: 예, 그래서. 우리 엊그제 뭐 3년 그 우리 딸 싸준 거 다 먹고 그냥 전번에 또 열이 아들까 쌌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2830666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2: 예. 예. 고등학교에서 연계한다.
0: 예. 예.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예.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동천하초 쓰는 환자입니다.
4: 네.
3: 네, 어제는 한 4년 썼습니다, 선생님.
4: 네.
3: 예, 병 증상은 어땠는가 하면, 예, 심장이 나빠서 후툴 자꾸 떨립니다. 예, 불안하고 잠들어서 열이 나고,
4: 네,
3: 막 으쓰라고 사람 보면 막 기분이 나쁘고, 예, 모든 데를 가기 싫고,
4: 네,
3: 그 다음에 어느 장에 조금 왔습니다, 선생님.
4: 네.
3: 그리고 밤에 자지 못하고, 예, 골서 소리 나고, 예, 그 다음 뼈가 아파서 울지가 5초입니다. 그래도 발을 걷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4: 네.
3: 예, 반신도 바르면 어째서 종합적인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이해하고 선택했는데, 4년 써, 즐기게 썼습니다. 언제 그게 하루 이틀에 배에 효과 나겠습니까?
4: 네.
3: 예. 예. 예, 그래서 내 4년 쓴 정화에 어떤가 하면 시장 4개 병 여러 가지 배에 효과 다 좋습니다. 차차차차 났습니다, 진짜.
4: 네.
3: 발도 쓰그리고 침대를 올라올 때도, 예, 다리도 아예 아프고, 예, 그 다음에 불안한 것도 없고 심장도 많이 났고 잠들이 후끈후끈 나면 도 많이 나고 어째서나 많이 났습니다, 시장.
4: 네.
3: 정황이가, 예.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시장. 이 이야기가, 예, 효과 좋고, 예, 그래도 기중 먹으니까, 예, 딴 약에 비해보면 기중 괜찮습니다.
4: 네.
3: 괜찮대. 그래서 내 이야기 시작했었는데, 어제는 4년 썼는데, 진짜 효과 잘 보고 있으니까, 예, 이거 더 싸자고 기린다, 선생님.
4: 네.
3: 이번에, 예, 이 들어보니까 장례도 많이 주고, 예, 약값도 적합하고, 예, 노인들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잘해주는데 고맙고, 예, 그래서 내 이번에 싸려고 합니다. 예라드각 싸려고 합니다, 선생님.
4: 예, 활동도, 예, 좋습니다. 예, 예라드각에는 23각 드리면서, 예,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를 또 드립니다.
3: 예,
4: 예,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두 분 건강하세요.
4: 예,
2: 네, 감사합니다. 내 계십시오.
4: 예, 그리고 우리 고혈압이라 할 때는 고혈압 단계에서 녹이나 중시를 돌리고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2: 네.
4: 왜냐하면은 이 고혈압은 뇌졸중하고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이런 심내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예, 때문에 혈압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도 커지고, 반대로 혈압을 잘 조절하고 치료한다 할 때에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하고 사망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을, 예, 우리 잘 조절하게 된다면은 평상시에 좀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어지럽거나 심장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도 또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동분 쓰는 환자입니다.
4: 네.
5: 나는, 예, 어째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갖고, 예, 그래서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예, 그냥 우선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아프고, 자꾸 멀어서 빌라 소리가 나고, 예. 그러니 꿈이만큼 미인에 잠을 못 잤습니다.
4: 네.
5: 잠을 못 자노이 아침 일어나 미인의 정신이 개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4: 네.
5: 그래서 예, 약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효과는 크게 못 보고 있다가, 이 동차 와서 바래도 뚱색이라 썼는데, 지금 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4: 네.
5: 잠도 잘 자지, 혈압조절이 우선 잘 되지 않을까, 예. 머리 아프던 것도 이렇고, 어지러움증도 나아지고, 예. 아침, 잠을 자거나 아침 일어나면 정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뭔가 심장도 나빠가고 예. 아, 가슴이 또 떨긴다 해서 또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바로 올라요. 가슴이 떨리지. 기분이 자꾸 상하지. 마음이 침침하지. 이렇게 심장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4: 네.
5: 이 약으로 예, 지금 효과를 봐가고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4: 네.
5: 그래서 배도 나빠가고 나니 어쩌면 폐렴 찌워서 병원에 입원하지. 기침이 자꾸 나지. 별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 동청하설로네 배도 지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기침도 안 나지, 염증도 그리 자주로도 일 없지 이렇습니다. 그래 뭔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예, 어디가 예, 물건을 안 싸고 뒤에 갑도 안 치르고 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 적도 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살아도 지금 안 된다. 그래 예, 뭔가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4: 네.
5: 지금 감기 비하고 스매버튼 밑에서 감기도 안 걸립니다. 지금 예.
4: 네.
5: 이렇게 나는 이동만 동초가 저발해도 물론 여러 가지 병치료를 많이 하루에 한 번은 먹어도 좋고 효과도 빠르고 예.

0: 정말 약은 진짜 약이 옳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 활동이 있습니까?
1: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홉 가게는 11과구 드립니다. 그리고 열야드 가게는 23과구 드리고 그러면서 또 여름철 이 상품도 또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나도 활동도 좀 살려고 그랬는데 예. 정말 우리 활동도 좋습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러인분들이 이 고혈압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때는 수축기 혈압은 높게 나타납니다. 예, 바로 우리, 뭐, 보통 나는 우혈압이 높다 하죠. 예,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지만 이완기 혈압은 예,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죠. 예, 이런 현상들은 노화로 인해서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점차적으로 혈관 벽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노인분들은 자율신경계의 항상성 유지력이 예, 많이 떨어져서 젊은 이 성인들보다는 혈압 변동이 크고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식후 저혈압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혈관 탄성이 감소하고 자율신경 반응이 둔해지면서 수면 중에 혈압도 예, 충분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런 경향들도 많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환자분들은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고 고혈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하고 동맥경화 이런 증상들이 지금 다 좋아지는 그 원인이라 할 때에는 이 동충하초에는 예, 혈관벽에 쌓여있는 이런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도 내려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는 이런 치료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필요한 성분이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노년에 나타나는 예, 좀 면역력이 약하거나 감기 자주 하거나 힘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예, 이런 효과가 많은 분들이 예,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종양 억제료리가 100분의 83%나 이렇게 굉장하게 높습니다.
2: 네.
1: 그리고 세균이 저항력하고 바이러스 감염의 억제률도 예,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체내에서 효소작용을 촉진시켜서 세포로 인한 각질도 제거하고 독소도 제거하는 이런 효능이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1: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장을 걸쳐서 체외로 배출될 때 심장이 흡수되지 않고 직접 리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이 신장 기능 회복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충초산하고 충초소, 다당류 등 이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거나 또 고령인 분들,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분들, 예, 그리고 감기나 큰 병을 난 후에 건강회복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개선을 가져옵니다. 예, 한마디로는 우리 러인분들이 약 좋다는 약 다 써도 잘 낫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2: 네.
1: 이런 분들은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효과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충하초에는 여러 가지 인체에서 수여하는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효소하고 호르몬 등 생리 활성 물질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 작용을 하면서 인체 부족한 부분을 또 보충해 줍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아까 그 환자분처럼 피부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았는데 낫거나 혹은 예, 소변 증상들도 많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면역 체계가 일단 무너지면은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기능이 약화되면서 많은 질병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화도 가속화되고 수명을 또 단축합니다.

0: 때문에 우리 동총 하초를 정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에는 기와 혈이 인체에 보충이 되면서 지속적인 이런 에너지를 유지시켜서 질병과 노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전통적으로나 현대의학으로나 좀 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이런 불로장생인 명약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가 폐질환의 특효이고 강정 효과는 그 어떤 약에 비할 수 없이 아주 좀 뚜렷합니다. 그리고 기관지를 정화시켜주는 작용도 있으면서 기침 가래에는 좋은 이런 효과가 있고 혈관 내에 부착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해서 혈속판도 혈속판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세포를 활력시켜서 손상받은 이런 세포를 수복시키면서 혈액세포, 우리 백혈구라든가 림프구를 강화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1: 네.
0: 그리고 혈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키면서 만성신염 치료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고 체질을 개선시켜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데서도 이미 쓰신 분들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하고 정기를 보충해서 몸속에 오래된 풍한습을 몰아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위 문의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경석 김웅 작사 김웅 작곡의 둥실타령 보내드립니다. 경쾌한 리듬에 실린 민요의 흥겨움처럼 마음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느낌을 전해주는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보내드립니다. 그때 당시 장보고 돌아올 때의 즐거운 심리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 가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윤영민 작사, 량성호 작곡의 비둘기 보내드립니다. 하늘을 나는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데요. 디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해옥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산촌의 버스역 보내드립니다. 산골 마을의 정겨운 버스역, 그곳에 담긴 추억과 기다림, 고향의 풍경이 떠오르는 따뜻한 가요,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남녀 대창 형식의 가요 복된 살림 이루었네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 가정의 따뜻함과 풍요로운 마음,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모여 이루는 복된 살림입니다. 안용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보내드립니다.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 그리움과 설렘이 가득한 이 가요와 함께 동년의 추억 속으로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이어서 손풍금 타는 총각의 멋진 형상을 멜로디로 그려낸 가요 손풍금 타는 총각. 정겨운 손풍금 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슬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석과 작사 황영하 작곡의 나비 한 마리입니다. 가벼운 리듬과 부드러운 노래가 마치 나비가 하늘을 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합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성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들려드립니다. 따스한 그대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듣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연길밤의 아름다움을 담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맹영 수작사 박일성 작곡의 연길의 여름밤이요.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문춘선 작사 손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입니다. 행복과 아리랑의 정감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겨움을 선사해 줍니다. 방승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요를 준비했습니다. 최미화 작사 박유추 작곡의 백세 인생 릴리리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 노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철, 제작의 정원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시환원은 우리 중의학이 의학적 도리에 근거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또 우리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또 진지한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약이 처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신환원은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이 이런 처방 내는 데서의

0: 그 처리 방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타래를 봅시다. 뭐 옛날에는 우리 뜨개질이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실이라며 감자고 보면은 실이 막 엉켜져서 아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첫 끝을 찾아내서 실을 살랑살랑 매듭이 맺힌 거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거 가시를 뚝뚝뚝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도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가 건강해지자면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부순하지 않고는 콩팥이 기능을 쳐세우지 않고는 뇌세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비장이 좋아져야만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오래 두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먼저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신선 부조라는 게 오죠. 이래서 많은 질병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법, 순서,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이가 건내보신환입니다. 약 처방이 조합도 잘 됐고 방법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건내보신환을 쓰면서 첫째 우리 그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그 방법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희들 건내보신환 보면은 한계료정신 쓰고 보면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딱 이 뇌조직에서 뭐 치매가 걸리고 건만증이 걸리고 기억력 상실증이 걸리고 기억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콩팥, 간, 비장, 심장 이게 다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이제 내경색 후추라 혈압도 엄청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자주 어질투에 나옵니다. 예.
0: 네.
2: 네, 그리고 가슴도 구두두라매, 머리에서 소리 안 돼, 귀에 소리나도 내 소리에 위위 소리 나지. 그래, 내, 저번에 광일 듣고 주고 건네버시아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지 나고, 가슴 뜨는 사이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예, 전일전에 밤소변에 다이어트 번 화장실을 타겠는데, 화변 한번 봤는데, 영 조금씩 나가잖아, 아까 예. 소변에 예, 작다니까 자주 보니, 예, 이래 뭐 후부터 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소변 차수 줄어들고, 밤소변이 적어지고, 예. 소변 봐도 시원하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다 고가병인데 고파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난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잠 자는 아침이면 머리 말아가지고 예, 특히 나는 이 약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 약을 좀 계속 먹자고 예, 다 담았다 하겠습니다 또.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0: 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니 뭐니 해도 부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 선시가 옵니다. 콩팥이 허하고 이 허한 증상을 오래 두면서 신염이요, 간염이요, 심장병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우리 언니 지금 노신산에 걸려서 이 건의보신 한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정황은 중피솜씨에 걸렸습니다. 네, 출혈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냥 밥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이 발음이

0: 좀 예 말은 하는데 좀 예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네. 그리고 이 다리도 좀 졸고 예 화장실을 재고 다니고 이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신 하는 썼는데 아 우선은 예 이 골이 항상 그 지름증이 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네. 밥을 흘리던 게 어우 신기한다. 우선은 그래서 예 약간씩 그렇지 아 자꾸 그래도 힘없이 흘리던 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1: 그게 밥을 씹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이게 다 우리 머리 중추신경에서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뇌세포가 다 이 언어 중추신경이라든가 밥을 씹는 주저지 신경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이 말라붙고 뇌세포가 손상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 좀 이전보다 빨리 효과 봅니다.
0: 빨리 효과 봅니다. 근데 식사할 때 내가 가만히 볼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1: 벌리지 못하고 다, 꽁꽁 다물지 못하고 숨이
0: 예, 옳습니다. 그랬대다. 오, 난 별났을 때다.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수고 그다음에 소변이 그리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예, 내기 나서 예, 화장실이 막 그거 재고 개 댕겼는데 예, 아 우선은 후들후들 떨면서 예, 개도 간다. 아,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네. 병원에 가야 중요하고 쓰긴 오다. 이게 얼마나 왔습니다.
1: 어, 이 약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약이고 황제가 쓰던 약인데 이게 다 지금 세월에 와서 로백성이 쓸 수 있게끔 되지 이전 같으라 뭐 복용도 못하죠. 이 약은 검증된 약입니다. 오랫동안.
0: 예,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효과 정말 다른 약을 쓰기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 어떤 이걸로 죽었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약 먹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해서 예, 영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어머니 더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우대 활동대로 달라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0: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콩팥이나 비장이나 예, 심장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예보신안을 오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방면에서 효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콩팥. 콩팥하면은 우리 오장은 오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 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수하는 로인들을 텔레비를 통해서거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장수하는 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에 돼갖고 진짜 90세 이상 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귀를 살펴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특히 귓방울이 쭉 쳐져 내려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오관이든 오장이든 다 작아지고 심지어 키도 줄어듭니다. 네. 눈도 그 크던 눈도 줄어들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이 지금 장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심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말했던 것도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 나는 말 한참 말하다가 생각 나 아무튼 말 나와 이제 신체가 자꾸 못해지니까 정말 이게 이 근데 보상을 위해서 이거 쓰는 이 약이 정말 약이 정말 묘한 약이
1: 묘한다. 이 약은 이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내려면 1771년도에 건종 황제가 썼던 약인데 무슨 이게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다. 그만큼 효과 있다는 거 말하지.
3: 이 약은 좋다는 약을 계속 있으면 내려오는데 이 약은 특별히 속도가 저기 뱅가에 빨리 맞아 그런지 빨리 났다만 합니다.
1: 네.
3: 그래서 있으면 하나하나에 이게 저 잠도 자고 심해 증상에 이런 기능이 없는 다 그런 게 유치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좋다만 씁니다. 그리고 네. 항상 심장도 불안하면서 진정을 못하고
1: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3: 예, 이러면서 어쨌든 이 약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만 이제 쓰면
1: 항상 심장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가슴이 퉁탁퉁탁 뛰고 네. 이런 거 아무리 심장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산인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런 약이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 쓰게 되면 네. 그거는 싹 사라지고
3: 나는 이게 앞에서 말씀 다 했지만 나는 오래 쓸수록 몸에게 하나하나 이게 벌써 알고만
1: 좋아지죠.
3: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 놓치면 내가 이게 활동일 때마다 자꾸 싸서 예. 저장한다면
1: 예.
3: 예. 이런 것들 예. 선생님 이야기 이렇게 말씀해 감사하다고 떠올립니다.
1: 예.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오장과 오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관은 거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관은 보면 알깁니다. 특히 우리 간한 통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간이 된 게 됐으면서 눈이 깔깔하고 눈에 피지고 백내장이 쉽게 생기고 이게 다 이 사람이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9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늙은들이 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오관, 오장육부 다 이게 줄어듭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귀만은 커진답니다.
2: 네.
1: 장수하는 분들이 귀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좋단 말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4: 우리 어머니가 이 치매 와서 원래 치매 병원에 가가 검사하니까 치매 시초라대다. 근데 이 건의보시 하는 지금에 한 20을 썼는데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그래
4: 얼빠나등에 좀 정신하고 그 바깥을 자꾸 나가등에 어서 술 나간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러고 맥도 나고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맥이 나면 또 그런 게 또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4: 근데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1: 맞습니다.
4: 근데 네. 여기서 많이 애썼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 내 한 가지 자문하시면 이 간에 선생님의 물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라 한답니다. 병원에서.
1: 수술 소리 나오는 정도면 조금 크다는 거 말하는데 그게 커서 터질 정도로 좀 심하다 혹은 다른 그 세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면 방법 없이 수술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치료 그러나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예? 예, 이런 그 물혹 혹은 쇄관료 이런 거는 간에는 혈관이 뭐 실타래처럼 덩어리니까 또 딴 것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술하든 아야든 먼저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거는 다 흡수되고 없습니다. 이 약 쓰면은. 예?
4: 아 그렇습니까? 그럼
1: 예,
4: 어떻게
1: 하겠습니다. 보수치료를 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거꾸로 말하면 콩팥이 좋아지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노인들 보면은 귀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테레비 보거나 무슨 우리 다른 주위의 실제적인 인물들이 장수하는 노인분들 봐보십시오. 다 귀가 커지죠. 예? 우리 몸에서 다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콩팥이 좋아지면은 귀가 좋아지고 술 들리는 사람들 이 약 쓰게 되면 귀에서 소리 난다. 가는 기가 먹어서 나는 텔레비도 높이 놔야 된다. 말도 잘 듣기지 않는다. 이러던 분들 귀가 좋아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죠. 때문에 우리 이 건의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보는데 우선 먼저 어제는 늙어서 귀도 간다 이랬던 분들 우리 그 이 소리를 좀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언니 보시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약 쓰기 전에 어떻게 혈액이 그냥 도달이 안 된 것 같고 아팠다, 아팠다 하네요. 머리 아프지, 오지름 찔리 나지, 그래서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래서 기억력도 없어가고, 이내 뭐이나 잊어먹었어. 그래서 데리가 들고 나야 알지 몰랐습니다. 이내. 바깥에 지나가면 이게 역시 집자체 지나가는데 한두 번도 아이고. 그리고 이 둘이 잠도 잘 자요. 이런 증상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거 조금 많이 써봤는데, 안타깝네도 좋아하는 게 써보다 없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뭔데 혈압도 조금 잘 됩니다. 이랬어요.
1: 네.
5: 그리고 막, 기억력도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많이 잠 못 자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1: 예. 네, 그렇습니다. 예.
5: 네. 예. 그리고 예, 이 아빠가 밥도 잘 못 먹던데, 제가 약속도 없던 때문에 소화되는 게 알려가지고, 기본이 너무 잘 먹습니다.
2: 네.
5: 밥 잘 먹고 있네.
2: 그래요?
5: 아스가 내 배달 받으려고 그랬다. 우리 언니가.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시다. 일단 어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방송해 드린다 할 때 우리 우진은 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석증 하면은 현대인들한테서 이전보다 많이 확실히 이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담석증이 많은 원인은 물론 우리 삐처를 많이 하면서 이전에는 삐처를 크게 아야다 보니까 담석증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예. 일단 담석증은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도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크게 별다른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삐처를 통해서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담석증에 대해서 지금 좀 진단 이런 방법이 올라가면서 담석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연기관 구복액을 쓰는 분들 담석증 환자들이 꼭 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담석증이란 어떤 어떤 증상이 있고 어찌어찌 생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성 담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색소성 담석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증도 주로 우리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이가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으면서 본래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때는 간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다 분해해버립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그런데 그 분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할 때에는 이 열물에 이런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지면서 담낭에 와서 쌓이게 됩니다. 담낭이란 건 다른 공능이 없습니다. 무슨 거 분비한다거나 소화액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공능은 없고 주로 간에서 분비되는 이 담즙산을 저축했다가 우리 장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오지스 코요지를 통해서 방출해서 내보내는 저축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축하고 있는 이 열무리가 이 담즙산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에는 그 담낭 안에서 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담낭벽이 두껍다, 염증이 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색소성 담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생충 알이거나 이런 나쁜 이런 충란들이 우리 담도를 통해서 염증을 일으킨 걸 말한다. 어떻게 말하면 염증성이죠. 이 우리 장도하고 이 담낭은 어디서 코요지? 코요지란 게 뭡니까? 활약근이란 말입니다. 우리 깡문 코요지, 홍문에도 코요지란 게 있죠. 이래서 우리 그 홍문에 있는 이 코요지가 꼭 다물고 있어야, 관비돼야 우리 장도에 있는 뭐 이런 변 같은 게 흘러나가지 않죠. 그런데 이 십이지장에 이런 어디스 코요지란 게 있습니다. 허장, 십이지장, 그 다음에 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깨끗하게 먹는다 해도 특히 채소라면 생거 먹을 때, 특히 우리 민족은 생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상추, 배추, 오이, 고추 찍어 먹는 거이 이러면서 그걸 삶지 않는다 할 때는 이런 충란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갑니다. 특히 그 상추 뒷면에라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충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또 해충이 많았습니다. 우리 해충약은 막 학교마다 공급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해충 알들이 어디서 코요지를 통해서 담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담석증을, 돌을 색소성 담석증이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이것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현대인들은 더 많습니다. 돌이 생기는 게.
2: 네, 다음 분들입니다.
1: 여기 깡구복에.
2: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저는 지금 이 깡구복에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7: 지방관도 좀 있고, 담배도 끓여놓은 거, 소유구리, 통신구, 배구, 배구, 배구,
2: 네, 그래요.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들립니다.
7: 잘 들립니까?
2: 네, 말씀하세요.
1: 이렇게 높이 얘기를 하죠.
7: 지금 됩니까?
2: 네.
7: 박수도 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약증 쓰고 있는데 담배 보고 옆구리가 계속 물증을 찬 것처럼 먹고 아프고 했는데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1: 네.
7: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입안에 쓰고 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게 쓴물이 많이 줄어들고 콧감 가다가 입안이 쓰고 계속 밥맛이 돌아서 왜 또 위가 아이 가서 위를 계속 소화해야 되고 항상 더부룩 가고 이랬습니다. 나이 맞고 담배 또 위가 아이 좋겠죠.
1: 네.
7: 이 약 몸이 지금 많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지금 꽃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1: 네, 활동이 있습니다.
7: 그럼 좀 더 싸서 한 1년이나 2년 더 먹어보겠습니다. 효과가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가 적으십시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7: 5012797에?
2: 네, 맞습니다.
7: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더 많은데, 이런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용기 깡구복에 글 쓰시라는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우리 간 세포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다 간에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이런 담석증뿐만 아니라 간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능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을 우리 중에서는 장군에다 비기지 않습니까? 모든 오장육부의 장군이다. 그다음 우리 서예학적으로 봐도 몇백 개의 화학공장을 안친 것과 같답니다. 간에서 많은 독소를 분해한단 말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8: 네, 예, 이 영지 입공고 깡고복에 그 장군부터 먹었는데 지내 좋으니까 우리 언니 지금 내 먹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언니 이 거기 간이 지내 해나 빠서에 맥이 없지 누워서 이러면 난다 간경화가 네. 걸려서 그래서 내 먹어본 게 이게 지내 좋으니까 잡더라고. 그런데 우리 언니 종아에 그냥 맥 썩었고 맥이 없어 밥은 못 잡습니다.
0: 네. 그래서 예, 이거 얻어놓은 7달 잡쌌습니다. 그래서 잡쌌는데 네. 얻어놓은 밥이 맛있고 그냥 로버만 있던 게 얻어놓은 일어나고 내기 난단다. 그리고 매슬 걷던 것도 잃었고 단나이 다 공유 꼬리 아프던 것도 얻어놓은 많이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눈이 부하게 좀 가입어있던 것도 예, 눈도 좀 맑아져서 댄스 보기 영 좋다고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선생님과 한 가지 자문하겠쇼. 3년 전에 장도에 시루가 있어서 이걸 떼어냈습니다. 네. 근데 그거 급박신이라며 와서 검사하라더랍니다. 근데 물을 일곱 구멍지 지내 힘들어서 이 선생님이 약 잡아 죽거나 지내 좋아서 지금 그 상황 부수수 3년 먹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어의 변도 이거 입간 구보기하고 잡았는데 그냥 설사 하던 게 변도 좀 좋은 거 보지. 네. 이 모든 면에서 살아났다고 지금 해도 안 알린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재구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 있게 배치됐고 만여 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 상품성 가게 경영주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며 우리 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구육일령 직접 우편 수출과 일리일령 보세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 조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

0: 연합수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통관, 사전검사, 신선화물, 녹색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시간을 일정 단축하고 물류원가를 낮췄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 감독관리과 과장 조상립입니다.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모식과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초동함으로써 신실의 동북전면진흥과 전방위진흥의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면에서 훈춘은 전국 신선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 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일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적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전자상 거래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 전자상거래 위원회사 운영 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세정용품, 영유아 용품, 보건품, 가전 제품 등 600여 종의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은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접목을 전개하는 바 로계로 32개 대외무역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 바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조선은 계속해 개방 우세 입각해 통상구 통관 환경과 섭외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선할 계획입니다. 대중 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 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본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군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

0: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거는 성급 제대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인 리거는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지의 양질 산림 자원에 입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 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에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과하고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 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용녀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 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 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 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 유한 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1: 루주호.
0: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 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역군인과 당지 촌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성외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리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 전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개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룡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다섯 차례 조직해 변강 대송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2: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현재 조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응급처리와 종합진료봉사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종합청사의 벽면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시공일꾼들이 바닥 타일 부설과 천정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기술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상에는 도합 11개 건축물이 있으며 총 건축면적이 약 12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건물의 장식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 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록화 구역의 월림 록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면적이 88,800평.

0: 3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히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1: 이를 전역에 있선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남경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 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브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퍼부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퍼부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결팀의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의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의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모 양로원에선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줄집을 팝니다. 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여름에 남새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야산에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고요.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부근 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9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연결시 하남시장과 연결시 제5중학교가 가깝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7-7312번 1552677-7312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7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오 하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에 있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서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

0: 이거 주관집입니다.
1: 네. 네.
0: 조련 난치도 잘 줍니다.
1: 그래요?
0: 교통도 네.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0: 연락번호는 188
1: 네.
0: 4439
1: 네.
0: 0061번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0: 재방송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여유 시간 되는 대로 재방송 많이 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네, 연결시 전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 견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겨울이면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또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1: 네.
3: 시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속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3: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3: 채소식물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1: 네.
3: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나물도 많습니다. 야산에서.
1: 네.
3: 구유 토지여서 냉이 백냉이 가능합니다.
1: 네.
3: 연락번호는 18138-9433
1: 네. 네.
3: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수고하세요.
1: 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에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선택이 어려운 곳

0: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지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2026 연결시 피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 개막식 및 열애 방조 1주년 기념 행사가 일전에 불하통화 강변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철 피서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야간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결시는 도시의 우수한 야간 자원을 한데 모은 2026 연길시 피서 야간 관광 시즌 계절 문화 관광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연길시가 선보인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으로는 야간 다리 관광, 비나 운랑, 광영 분수, 비나 공원, 야간 강 관광에는 열애 방주로부터 불하통화 음악 분수, 불하통화 별밤, 청년 광장이 포함됩니다. 야간 산 관광은 공룡왕국, 해란 명조탑, 중국 조선족 민속은, 민속은 미식거리, 그리고 야간 거리 관광은 인민공원으로부터 연길시 왕홍벽, 연견대학 왕홍 미식거리,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몹 음악 해민 공연입니다. 야간 경기 관람으로는 영원히 지지 않는 곳, 축구 경기, 발전 미식거리, 야간 파크 관광, 문화창의원 버드와이저 맥주축제, 1978 예술전람관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연길시는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 야간 관광, 오락, 공연 등 관련 상품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피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연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도시 고유의 매력을 더해 한결 다채롭고 빛나는 연길의 밤을 만들어갈 전망입니다.

제11기 창객종국 김림성 중소기업 혁신 창업대회 연변 경기국 결승전이 일전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펼쳐졌습니다. 김림성 공론 및 정보화청에서 지도하고 주 공론 및 정보화국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혁신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창업 자원을 결집하며 우수한 프로젝트와 팀 및 기업을 발굴

육성해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성 수준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회는 우리 주의 중소기업과 창업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생물의약, 의료기기, 스마트 제조, 특색농업, 문화창의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프로젝트가 결승전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날 또합 22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접전을 벌린 끝에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유한회사가 기업조 1등을, 연변대학 간호학원 려주팽 등 학생의 주거의료제품 프로젝트가 창업조 1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수기업과 프로젝트는 길림성 본선대회에 참가하여 더 큰 무대에서 연변의 창업혁신정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삼복절 기간 건강 방호 시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철 녹두탕은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많이 섭취하면 비장과 위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팽만 증상이 있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위를 식힐 때 차가운 것을 너무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면 위장이 손상될 수 있고 땀을 많이 흘린 후 감기에 걸리면 혈관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름철 운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로년은 야외에서 과도한 운동을 피해야 하며 젊은이들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에 야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내열 체질의 사람들이 생강대추차나 양고기탕을 마시는 등 온열요법을 사용하면 상처열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면 심계항진 등 불편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은 체질이 허한 사람들에게만 적합합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오늘 록생님 남살을 안 먹었더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남세 불안증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인기를 끌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세를 충분히 먹었는지 신경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록생님 남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입냄새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을 삶을 때 시금치 한 줌이나 상추잎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죽을 끓일 때 다진 냄새를 넣을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몇 장 추가하고 달걀 요리를 할 때 록생님 냄새를 넣을 것을 권유합니다. 또 민들레, 상추, 청경채, 고수, 쓴 냄새 등은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소스는 된장, 촌면 소스, 해물 소스, 소고기 소스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쳐서 무치는 방법은 다양한 록생님 냄새를 요리하는 데 적합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소스 상추 무침, 동갓 무침 등입니다. 물이 끓으면 입냄새를 넣고 삶은 후 물기를 뺍니다. 다음 취향에 맞게 굴소스, 간장, 깨장, 액젓 등 양념을 넣으면 됩니다. 고기 요리를 할 때 약간의 록생님 냄새를 추가하면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 향을 통해 냄새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쓴맛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콩 끝을 한 움큼 넣고 샤브샤브나 국을 먹을 때는 시금치, 상추, 쑥갓, 상추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록생님 냄새가 반드시 냄새 요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두를 빚을 때 록생님 냄새의 비율을 높이고 냄새전을 만들 때 시금치나 청경채를 섞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158원이고요. 30 곽을 사시면 30 곽을 더 드립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 곽을 사시면 3 곽을 더 드리고 10 곽을 사시면 8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 곽을 사시면 4 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문외과 더불어 참남성 구복의 이 제품에 대해서 진일보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미리 전에 일찍 말씀드렸지만 해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인데 가격적으로 좀 인상이 됐습니다. 한 가게 158원 하고 있는데요. 30각 사면 30각을 드리고 70각 사면 10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오늘 새롭게 설명드리고 있는 참가한다는 참자 남쪽이란 남 성별이란 성 참남성 구복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삼, 자회후, 황계, 울금, 치자, 향부, 원지, 전궁, 단남성, 사인 이런 10가지 아주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와 이렇게 좋은 우수한 중약이 우리한테 차려지는구나 이 정도까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참남성 구복액이 제품 자체는 그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가격적으로서 5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각 안에는 45대가 들어있습니다. 빨대로 빨아들이면 되는 건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얼빈 중약 사창에서 만들어진 하얼빈 중약 사창이라며 아주 전 나라적으로도 우수한 제약회사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의 그 전신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청조에 첼룽 황제가 있을 때로부터 존재한 이런 제약창인데 그 후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며 내려오면서 91년 9월에 완전히 이 이름으로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뜨는 띄워주는 약품하고 내리누르는 약품 가운데서 정심환이라든지 제도환이라든지 해독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장 내에 내리누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상후식 올리쳐주는 약에 속하는데 기혈이 부족하거나 소화공능이 떨어지거나 모든 수면장애가 있거나 혹은 또 뭐 혈압이 높아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힘든 이런 걸 조절해서는 되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아주 우수한 참남성 구복액에 속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제사 중원액수는 한주한다.
1: 아, 그래요.
2: 저는 한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예, 사지원액은.
2: 이거 먹기 전에는 이제 혈압 조절이 잘 안 됐단 말입니다.
1: 예.
2: 그리고 혈지도 걸고, 예, 괜담이 녹공식 부족이 있고, 이러면 머리 계속 아프고, 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혈압이 파동이 있어가지고, 누구면 가슴이 계속 두고 그리고 잠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2: 꿈도 많고 누가 잔다는 게 그래서 밤새를 꿈기다 일어나고 예. 그럼 그것도 머리 어지럽다 뭐 대마리아 됐습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이 소변도 좀 이렇게 예. 좀 거품도 나가는 편이고 예. 그다음에 이 골관절도 안 좋고 좌관 여러모로 좀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불편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예.
2: 예, 그러다가 예, 뭐 소화 아이템 또 위에 대한 거 먹고 녹공실 부두 약을 딸려 혈압 약을 딸려 뭐 따로 먹다니까 진짜

0: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그것도 잘 말도 안 듣고.
1: 예.
0: 예, 그러다가 내일까지 원해서 내 방송 듣고서 이거 제 피로 맞게 해서 그런다가 우리 롱에 어쨌든 이게 피 건강하는 사실이겠다 해서 이것도 해먹은데 이 한 가지 가지고 지금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이게 많이 해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잠도 잘 자지, 밥도 맛있지.
1: 좋은 제품이죠. 너도 말할 것 없죠.
0: 활동하다며 예. 아무런 지금 부담도 크게 없단 말이죠.
1: 그렇죠. 안전하죠. 예, 예. 예.
0: 그런데 뭐 방송 들을 날 또 가격도 이게 오른다며요.
1: 예, 오늘부터 새 가격인데 괜찮습니다. 158원 하고 있는데 지금 30각 사면 30각 주게 돼 있으니까 이때 가격을 한 가게 한 40원 푼하게 돼 있으니까 이용할 만합니다. 예.
0: 그렇습니까?
1: 서른각이 서른각 줍니다. 예, 예.
0: 아, 예, 알겠습니다. 배달받아 계약 먹어야 되겠습니다.
1: 501-7766에 연락하세요.
0: 예, 501-7766번.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시원역에 좀 어려운 시간 먹고 있는데 많이 면해주셨고요.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자자서 저기 밤 다시 맞겠습니다.
1: 예.
3: 하룻밤에 다시 6번 일어나고 난 정말 금방 잘 수 없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도 이제 이하고 먹고 나서 지금 소변 잔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 밤에 저기 통감 날 수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아침에도 좀 정신하고 이 저 정신합니다요.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하면 할수록 허물할 데 없고 오직 우리 건강을 올리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죠. 예.
3: 예,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서 밥은 먹지 못해 영맥이 없어 그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 맥도 나고 예. 그다음에 혈압이 운동 안 되니까 예. 우주름증이 자꾸 납니다.
1: 예.
3: 그리고 경력이 많이 저기 상실되고 예. 이러던 게 지금 지금은 예. 이 어지럽증인 그리 알답니다.
1: 예.
3: 그리고요, 거울이 자꾸 올라오더니 그게 이렇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예.
3: 아, 그럴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기체가리가 심했는데 이것도 지금 달라서 얼마 정말 좋습니다.
1: 예.
3: 손발이 차고, 예, 추혈색이 다른 것도 많이 나서 영 좋습니다.
1: 예.
3: 보니까, 예, 구보력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개 치료할까나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계속 저기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저 냉채밥은 우리 언니가 쓰는데, 눈이 고기도 좀 살해나고, 눈이 만나 가렵고, 예. 물티가 쌍겨를 보이던 게 이게 지금 많이 났답니다.
1: 예.
3: 고기 사는 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예. 갱년산이 있어서 영, 부영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이쯤 보고 많이 맑아졌단다.
1: 아, 그렇죠. 예, 예. 그럴 수밖에요. 예, 예.
3: 그래서 이야기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서로 좀 오늘 이야기 배달받장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내 사지 냉해 때문에 하자 그랬어요.
1: 예.
4: 내가 요즘 며칠 계속 들어봤는데 별로 내 호감이 있어서 그랬는데
1: 예, 사시원에
4: 그랬거나 한가고 며칠 먹습니까?
1: 한가고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는 차원이라면 5일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10일 이렇습니다. 예.
4: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아침 전에 먹습니까? 아침 후에 먹습니까?
1: 식전에 드시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예.
4: 가릅니까? 전하니까?
1: 액체입니다. 원액입니다. 싸지라는 액이. 이런 데서 분리 추출한 원액에 속합니다. 다른 뭐 화학적인 과정 걸치지 않고 원래 거기서 주부 빼낸 거기입니다. 예, 예.
4: 그렇습니까?
1: 예. 싸지라는 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게 2억 3천만 전에 싸지라는 이 아주 고로한 식물이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우수한 제품이 그 역할 자체가 우수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이라면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뭐 두 번 묻지 않고 선택하는 제품이 바로 사지 원액일 겁니다.
4: 글쎄 말입니다. 내가 요즘 계속 며칠 들어보니까 나 별로 그 호감 가서 내 그래서 문의하는데 지금 대가 99원으로 오늘까지 준가?
1: 예, 거기다 전화하세요. 501-7766에. 예, 예.
4: 제가 70각 쓰면 70각 줍니까?
1: 70각 쓰면 100각 줍니다.
4: 아, 그렇습니다.

0: 예. 이 정도 싸게 다면 이제 우수한 가격으로 드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1: 그래야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 하루에 한번 먹어도 된단 말이죠.
0: 한 번에서 두 번 됩니다. 예,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는 뒤로 물리한다면 후회가 될 겁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1: 글쎄, 내가 들어볼 별로 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전화드립니다.
0: 예, 예.
1: 예, 수고하세요.
0: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맹서방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눈이 막 눈물이 나고 자꾸 피지고 가렵고 부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텔레비라 보삼 영 부어 보여서 영 고사 세게 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이 숱한 약을 쓰고 숱한 이사들을 대하는데 그렇게 효과 아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소방 농약을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었다면 이거 썼는데 확실히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3: 네, 어째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부은 거 뒤로 꼬서는.
0: 예.
3: 네, 그 다음 눈물이 나는 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럼 네. 부은 게 이렇다는 게 보통 치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게 그게 해결된다면 그것도 네. 어떤 때는 눈물 나는 거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연지 어머 창구 이런 게 오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이번에 활동에서 좀 많이 싸다고 그랬다. 우리 그, 활동이 좋아.
0: 그렇게 하셔. 이 눈병 치료요품에서는 네. 명서방이다 이 정도 끝이 인정을 받 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 명서방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언니 싸지원액을 쓴다 말입니다.
0: 예.
3: 네. 어째 이런 감에 뭔가 밤에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뭔가 뭐 머리 아파하고 이럽니다. 가슴이 아파하고 예. 그런데 이 싸지원액 쓴다면 많이 효과 좋답니다.
0: 그게 혈관 수통을 하는 데는 싸지원액입니다. 지구로 네.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혈관을 수통해야만이 모든 장기 정상 공능이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우수한 네. 제품. 예.
3: 그래 주식가상 백각이제 쓴다고 말.
0: 아 그렇죠. 예예. 예.
3: 네, 우리 언니도 옆에서 아네 그거 싸겠다면서. 아,
0: 오늘이 네. 거의 기회의 제일 마지막 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5017766.
0: 예.
3: 네, 알았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널리 복용하시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긍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2: 네, 앞으로도 잠시만요. 다음 네.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이 뭔가 명서방 능력 쓰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4: 눈이 그냥 이 결막염이 있으면서 자꾸 가렵고 예. 이렇게 자꾸 걸어놓으면 또 피지고 그랬댔습니다.
0: 눈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이 가다가 예. 마지막에는 자기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는 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4: 그리고 눈이 자꾸 들여놓으면 또 뭔가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눈을 뜨지 못하겠습니다. 새크로지면서.
0: 아 그렇죠. 염증이 생긴다는 예. 걸 말합니다.
4: 자꾸 아무리 그렇더라 말할게 그 이거 명수반응이야 저는 6달 먹기 효과가 좋습니다.
0: 그렇죠.
4: 눈앞에 거미 같은 게 둥둥 떠다니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예. 개 뜨거워서 약간은 있습니다. 이제 저 먹어 완전 없어지겠습니다.
0: 예.
4: 그리고 너무 좋지 선생님이 지금 새약 강의라는데 내도 지금 먹어봤으면 하는데 내 얘기 없는 사람 먹으면 되겠습니까?
0: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예.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이란 참남성 구복액인데 맥이 없는데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맥이 나지 말라 해도 나가지 말래도 나가기 쉽고 나가서도 천천히 그래도 빨리 걷고 싶고
4: 예.
0: 이렇게 맥이 나는 제품 자체가 참남성 구복액인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와 날이 갈수록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네.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제품들 아주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은 이 제품으로서의 특수성이 있게 돼 참남성 예. 구복액은 일단 드시게 되면 오늘 복용하시게 되면 한 일주일 그 좌우로 보통 3주 좌우로서 네. 복용하면 많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3주까지 갈 필요가 없이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부터 네. 금방 효과가 빠르게 되는 우수 성분 10가지로 조성된 좋은 할빈 제4중약창에서 만들어진 네. 우수한 제품입니다.

0: 겁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1: 일본에서는 자꾸 기혈 부족이 있다 미랩대 그릇에 맥이 없다 미랩대다.
0: 잘 물었습니다. 기혈 부족으로
1: 나타나는. 딱 먹어봤으면서 배달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일주일만도 먹어보겠습니다.
0: 삼남성 구박액은 5가구 3인 3가구를 드리는데 이 정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게 이때 가격이 한 300원 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요.
1: 오늘 먼저 싸겠습니다. 5가구.
0: 예, 그렇게 하죠.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식탁에 차려진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를 위로해주곤 합니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그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또 다른 숨은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버튼만 하나만 누르게 되면은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더위에 습기까지 더해진 후덥지근함이거든요. 네, 사실 에어컨은요, 냉방과 난방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모드인 제습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습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자동으로 풍속을 낮추어 공기가 천천히 에어컨 증발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공기 중에 물기를 충분히 응축시켜서 공기 습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을 뿜어내지 않고도 실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습도만 잡아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실내 습도가 40%에서 60%로 떨어지게 되면요, 땀이 정상적으로 증발할 수가 있고요, 체감 온도는 2도에서 4도 직접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습한 날씨에 제습 모드를 켜게 되면요, 추울 정도로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온몸이 상쾌해지는 이유랍니다. 주부 여러분, 버튼 하나로 여름철 한결 더 상쾌한 가정 분위기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녹색 입냄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요 신장결석이 생긴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 녹색 입냄새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고 또 신장결석 환자에게 있어서 흔히 또 발견이 되는 것이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는 점이죠. 이에 근거해서 단순히 옥살산과 칼슘을 맹목적으로 연결지어서 녹색 입냄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 결석이 생긴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실제로 결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소변양, 또 그리고 시트르산염, 나트륨 섭취, 동물성 단백질 섭취 및 개인의 질환 등 훨씬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당량의 두부와 냄새를 섭취하는 것은요 결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하게 되면요 소변은 결석이 형성되는 핵심 장소이며 음식 속의 옥살산과 칼슘은 소화, 흡수 대상, 배설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소변에 관련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석 위험이 증가하는지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등의 농도와 개인의 대사 상태에 달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녹색 입냄새와 두부는요 식사시 함께 먹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식이섬유와

단 식물성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것, 또 두 분은요 식물성 단백질과 일정량의 칼슘을 제공하게 되므로 건강한 조합으로 또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 주부 여러분, 시름 놓고 가족들에게 녹색 인삼새와 두부 곁들인 요리

여름철 모기가 출몰할 때는요, 생활 쓰레기와 주변의 각종 고인물에 제때 치워주는 것이 개인과 가장 방역을 철저해야 하는 면에서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모기장을 사용을 하고 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서 모기를 방지해야 하죠. 실수로 모기에게 물린 경우는요,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에 절대 자주 긁지 마세요. 피부가 손상이 돼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모기에게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벼운 가려움증은요, 냉찜질을 통해서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또 비누물로 헹구어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이용을 해서 모기의 독사를 중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심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은요, 노감석세제를 발라서 가려움을 멎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주의를 해야 할 점은요, 어린이는 풍요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물질은요, 자극성이 강해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린 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부들 중에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뭐 수고를 덜기 위해서 플라스틱 도시락에 든 음식을 그대로 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가열하는 그런 습관 말이죠. 2026년 3월 절강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곽진전에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요,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을 했을 때 이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물만 담아서 가열했을 때에 비해서 12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체가 이를 흡수하게 되면은요,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감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 숨겨진 다섯 가지 출처의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출처는요, 바로 껌,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티백, 생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고요, 고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피하며, 또 해산물을 먹을 때 동물 내장을 먹지 않고 개인 피부 관리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를 마실 때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온에 비해서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밤이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은요,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을 하고 작업 회복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또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신체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28개 도시에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이 동아시아 다기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낮 고온에 영향을 부정한 후에도 열야 루출은 이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수면 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도 너무 높거나 특히 섭씨 28도 이상 습도가 과도할 경우 수면질이 저하가 돼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서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 고온이 지속되면 심혈관 부하를 또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야간 고온은요, 인체의 자율신경계통을 교란해서 심박수 증가 그리고 또 말초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켜주고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실내 고온이 지속되게 되면요, 열사병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에 따르면요, 밤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요, 핵심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게 되면요, 세포와 장기의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또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가족들에서는요, 노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요,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이로 인해서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서 탈수가 발생을 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게 되며 혈액량이 감소해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가족의 건강에서 주부님들 야간의 실내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백우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설을 가진 우리 연변 땅.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동북항일연구원의 주요 창시자이며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주보중 동지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주보중 동지는 백족이며 1902년 운남 대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동북항일연구원의 주요 창시자이자 걸출한 지도자로서 일찍 어린 나이에 군대를 입대했고 1927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직의 파견으로 구소련에 가서 유학을 하던 주보중 동지는 9.18 사변 후에 귀국을 하여 중국 만주성의 군사위원회 서기를 역임을 하고 동북항일 무장투쟁을 주관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도나를 공격하고 안도를 수복하는 실전 과정에서 점차 구식무장의 단점을 깨닫고 우리 당의 항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적극 힘써왔습니다.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군민의 힘을 단합시켰습니다. 1934년 이후 주보중 동지는 선호하여 소령 8일 동맹군 군사위원회 주임, 동북항일연군 제5군 군장,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총지휘,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료단장, 중공동북당위원회 서기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을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항일 전선을 구수해왔습니다. 해방전쟁 시기 주보중 동지는 도나 군사회의 참석자로 라법 전투를 계획함으로써 동만 근거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반 동북 전역에 반공격의 기세를 다지는 데 기초를 닦았습니다. 새 중국이 성립된 후에 주보중 동지는 운남성 이민정부 부주석 등 직책을 역임했고 1964년 북행에서 평으로 별세했습니다.

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 대해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여름철 야간 고온의 위해성, 그리고 또 동북한길연구의 창시자 주보종 동지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닐까 싶었나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가족 지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네, 두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차원에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하루에 세 번, 네 번 드는 이런 효과성을 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천년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대 활동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큰 우대 활동입니다.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이 정도 되다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원래는 398원으로부터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한 각의 가격이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다면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데 많은 경제적으로서 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그리고 투골테의 이 관절치료 제품은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피해가기 어려운 여러가지 병 가운데서 제일 견디기 어렵다는 게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진행되는데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집에만 누워만 혹은 또 소파에만 이렇게 앉아계시는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제품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 투골테가 여러분들을 지금 다가서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원래는 뭐 한 곽의 구복약 그저 4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대 정책 가운데서 12각에 15각을 드리는데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100%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외용약은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고 그 구복약은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신 다음에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감쪽같이 통통이 사라지고 움직이기 편리해지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두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기대입니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백자방 구매하고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가슴이 두근 그리움에서 불안함에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1: 잠 자지 못하고 예 그렇죠.
2: 예. 그래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백자방 구백은 먹으면서부터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지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게 몸도 가볍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예, 결국 소화 안 돼서, 예, 그런,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이게 황정이라 성분 자체가 건비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소화까지 잘 될 겁니다.
2: 예. 예, 결국 이게 방광염에 여실금이 있어서, 예, 소변이 급할 때는 또 화장실 강세에서 실수할 때 있었는데, 야, 지금 이게 해결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제품 자체가 간과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건강을 지키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2: 예, 효과실 때 계속 쓰레기 하면 이 두벌 패는 문약이시요.
1: 예.
2: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 허리를 다쳤는데, 때까지 일 없었는데, 지금 어제 여지가 도와줘서, 예, 허리 지레 아파서 돌아눕기도 힘들어하지, 또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영 걷기도 힘들어하지, 이게 두월 팬 쓰면 되겠는지 해, 문의합니다.
1: 잘 모르셨는데요. 원래 젊었을 때 상했거나 젊었을 때 불편한 게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후에 나이가 들면서 다시 그게 발병하는 게 기본 그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약이 지금까지 없었던 국가

0: 특허를 받은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도 무릎도 다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다 바르고 그리고 본 제품 그 구방약을 드시고 캡슐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중간한 이 동통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동통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훗날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로정을 따라서 백날 자고 견지하시는 사이에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 이 제품 자체는 특히 간에 많은 제품이 부담이 가고 약물간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혈압을 온정시키고 그리고 부종을 빼주고 이런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편분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통통은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1: 예, 그럼 예, 배달받아 쓰였단 그러니까. 예,
0: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다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 어제 맨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불편한도 모르게 땅에 누구면 딱 가라앉으면 이러면 나타난다.
0: 아, 몸이, 내 몸이 땅에 싹 찾아드는 같은 감을 느낀다는 그게 원기 부족입니다. 네.
3: 근데 이러면 나타났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이 백사방 지금 쓰는데, 오, 백사방 쓰니까 맥이 난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이 눈도 보통 끼우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어, 일어나면 그래도 예, 맥이 없는데 일어나면 어지럼증 가가던 게 그 증세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예, 저녁에 잠은 맥이 없는데 어제 잠은 못 자니까
0: 그게 심,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어, 눈을 뜨고 자고 나면 예, 이튿날 아침에 눈이 휑하면서 땅에 딱 주저앉아서 앞에 뿌리 뻣뻣뻣하면 이러면 그랬던 게 지금 예, 그런 증세 없어지고 예, 저녁엔 잠은 어떻게 깊은 잠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뿌리 뻣뻣뻣하는 게 하나도 이렇습니다.
0: 예, 그 문제 해결이죠. 예.
3: 예. 어, 그래,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 이 백가방 구보행이 내겐 지금 딱 맞는 것 같은데, 내 지금 또 싸서 오늘이 또 싸서 배달받아서 또 쓰자, 그랬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 백가방 구보행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견지만 하시게 되면 내가 노인답지 않게 씩씩하게 모든 사회활동에 나들이도 제대로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좋은 제품이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투박해 좀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그냥 귀에서 소리도 나고, 젊은 숫자째 허리 푹 가면 이런 게, 노숙한판 탈지도 온 게, 그게 지금 개발해가지고.
0: 그렇죠.
4: 아프면 자꾸 두비 내리꽂히니 걷기 바빠가지고.
0: 예.
4: 이래서 내 지금 투박해 좀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낫습니다, 지금.
0: 이제 점차 더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쓰시게 되면 여기에는 다른 뭐 후유증 같은 게 없습니다. 예.
4: 그래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걸다면 힘들던 게 그게 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예.
0: 그렇죠.
4: 배달받아 오래 장기적으로 좀 쓰자고 그랬다.
0: 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쓰시면 기본 그 관절통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 몇 개 백날 견지하는 사이에 다면 완치 효과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쉽게 해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백자반 이전에 두 달 반 석 달 받고 많이 썼습니다. 한
0: 예.
5: 정도 거의 됩니다. 그래서 예. 이약 쓰기 전에 예. 예, 좀 내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눈이 맥을 때 땀이 눈꺼풀이 자꾸 이런 거
0: 아, 눈이 무겁지요. 내 눈이 무겁지요.
5: 눈꺼풀이 이런 게 맥이 없지요. 맥이 없지요.
0: 그렇죠.
5: 맥이 없다고 한다. 그 보리가 그렇게 누른해서 거기서 계속 자기만 자고 잠 자꾸 못을 잠 잔다만 한다.
0: 그렇죠.
5: 그게 밤에 또 잠 못 잔다. 니네 그서에 그래서 내 이하고 그러니 이 늙은 막이 이야기 좋다 됐구만.
0: 그렇죠. 노인성 질병에서는 알아주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죠.
5: 예. 너는 그 장수약이라 했거나 어쨌든 누구 말이 어떤 이야기 써야 되겠다.

0: 석달 거기서인데 참 잔잔한 이야기에 정말 영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한 대로 그래서 저녁에 단시간 전에 턱 먹고 자면 참 잔잔한 아침에 소변 딱 한 번 본다. 원래 두 번 세 번 봤는데
1: 이 제품의 특점이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줘요.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자연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한 번에 나가는 소변이 많고 차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 정식 원래는 심리학 그렇던 게 그리멍텅하던 게 그게 조금씩 없어지는 게 어느 속도 한계로 그러니까 많이 좋았었습니다.
1: 그럼요.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밥맛이 있고 그 맥이 나까 영 좋았습니다. 예. 내게 이야기 더머니로 그 선생님 우리 가게 할 때 내 많이 쌓았습니다. 오늘도 힘드니까 동세 또 쓴다 말인가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야기도 계속 쓰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예. 예. 다른 부작용도 없고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쓴 후 한참 다
1: 아, 그래요.
3: 다섯 달 썼습니다. 위안에 하면 예, 중풍 후증은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 막 터질 지겠고
1: 아, 그러면 안 되는데.
3: 예, 아마나니까 예. 맥압사가 밟으시 됐습니다.
1: 예, 동맥경화로 해서.
3: 예, 예. 소화가 받아야 되고 그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래서 소변은 얼마 그리 잤겠습니까? 그걸 지내 잤다 못해서 쉴 수도 얼마 했는지 모른다. 그러던 차에서 누구 구분던 게 선생님이 가는 듣고 소리 돌면 단수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저 처음 사먹어서 단 다섯 개라도 싸서 먹어보자고 그래서 싸먹은 게 며칠 안 먹어도 이 이야기 효과가 빠릅니다.
1: 그래서 그렇죠.
3: 머리가 흐리고 나게 맑아지고 맥이 오고 예 그리고 네. 그런데 기운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예 건망증이 그렇게 심하다니 그런 배랍도 소리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고 할까 부르고 그리고 두고 배는 예. 그저 아이 아픈데 없이 그저 사적이 아파서 독선 얼마 맞고 그저 기름주사는 얼마 맞고 예. 친구는 또 아픈 친구는 얼마 맞았겠습니까. 반사고 고액은 얼마 몸수 정말 두려워 없이
1: 아 그렇죠. 예.
3: 그러던 게 이 두고 배는 예. 먹고 그랬거나 예. 위를 자극하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약은 그저 위를 자극해서 며칠 먹고 재뿌리고 재뿌리고 했는데 이건 위를 자극하고 재미 덥지니까
1: 그렇죠.
3: 밥 잘 먹고 하는거나 부들고 활동 못하던 게 좋고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하고 하여튼 사람 같습니다.
1: 예.
3: 나는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어쩜 것이 모를까 막 날 것 같습니다.
1: 어, 그렇죠. 예예.
3: 얼마 좋습니다. 이도 가지는 배합 잘 되는 거라 이 효과가 좋습니다.
1: 너무 우수한 제품 배합입니다. 예. 예.
3: 두 가지 다 배달 받아 쓰자고 그래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게 되며 노인성 질병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본 제품 백자방 구박액을 쓰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약을 씀으로 인해서 간과 콩팥의 부담이 가는 걸

피해갈 수 있으면서 본 제품 백자반 구박액은 기본으로서 기혈을 보충했습니다. 기와 혈을 보충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서 여러 개 기관이 허약하게 되어 있어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건망증이 너무 심각해서 내가 치매 오지 않는가 이 정도까지 의심하는가 하면 내가 치매가 올까봐 걱정하는 분들 뇌 위축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수염이 빨리 휘어지고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과 콩팥이 흐한 증상을 개선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널리 장수 제품으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100근을 농축, 고온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그 특점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딱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이게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와 저녁에 깊은 잠자기 힘들어지고 자지 못하니까 온전히 화장실 나들다 보니까 다섯 번 나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머리가 흐릿허물하고 밥맛이 없고 맥이 떨어지고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던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밤에 그렇게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돼야 돼. 공동주체에 명확하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불면증과 건망증이 해결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깊은 잠을 주무시게 돼 있으니까 간에서 담즙을 만듭니다. 절대 담낭에서 담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시부터 1시 사이에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전제조건은 꼭 당신이 깊은 잠을 자는 이것을 전제조건을 하게 돼 있는데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이튿날 아침에 밥맛이 없죠. 무엇 때문에? 어지간한 기름진 음식은 질색하게 돼 있죠. 무엇 때문에? 간에서 담즙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신이 자지 않으니까 간에서는 이만한 일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로 되어 있습니다. 간주장혈이라는 것은 모든 온 하루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수통하면서 한 이 피를 어디에서 간에서 몽땅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에서 받아들여서는 해독 역할을 합니다. 간주장열과 간에서 해독 역할을 하게 돼서 해독된 피를 새벽 5시부터 세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디에 보내는가? 심장에 보냅니다. 심장, 심방에 보내서 심실을 통해서 뭐 주동맥을 통해서 가기관에 이동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제조건도 역시 당신이 깊은 잠을 자는 것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않으면 간주장열이 완성되지 못하고 간에서 그 전반피가 해독되는 과정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머리가 흐릿해분하고 맥이 없고 여러모로서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백자반 구복액은 성도, 청도, 사천의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서 나온 우수한 여러 가지 제품을 들 필요가 없이 본 제품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 약전에 오른 이런 제품 자체면서 유효기가 48개월로 된 제품 자체는 액체로 된 구복액 제품 자체는 이 제품이 유일할 겁니다. 48개월이라는 건 4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100근을 농축하는 과정은 아주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멸균 작용이 완전히 우리 보통 그 부식하고 변질하고 이런 과정은 거기에 세균이 장난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뭐 백근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0: 100건이 한 건으로 되는 과정은 얼마나 긴 시간과 건설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데는 그만한 도리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윈양화란 성분 자체 모두 간과 곰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특히 곰팥이 양을 돋아주는데 우리 곰팥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더 좋아지고 오장이 든든해집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제하수화 그리고 윈양화란 성분 자체가 곰팥이 양을 돋아주면서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특히 윈양화란 성분 자체는 한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정이란 성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이처지성이라 합니다. 백초 가운데 아주 제일 우수한 성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초약 성분 가운데서 제일 신성한 성분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부선 정신이 나게 하고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비위를 도와서 소화 功能을 촉진해주고 그리고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호흡계통을 도와주는데 나이가 드셔서 호흡계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기혈 보충 가운데서 완전히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갔다 왔다 하는 이걸 힘있게 밀어주고 당겨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구기자란 성분은 눈을 밝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간과 콤팥을 아주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줘서 경락이 잘 수통되게 하고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경락이 잘 수통되게 함으로써 노인성 질병은 빠른 속도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백자방구복의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황차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투라는 것은 투과한다는 골이라는 것은 골격이란 말입니다. 태라는 것은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 바로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특히 여기에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성분 칭펑탕 진주방기 이런 성분으로 된 복방 개미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락이 잘 수통되어야만이 모든 통통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활락이라는 건 경락이 잘 수통돼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성분 조합으로 된 경락이 잘 수통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곰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콤파츠 신주골 그리고 신주수 소변이 잘 통합니다. 콤파츠 골격을 든든하게 합니다. 콤파츠 진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해도 콤파츠 든든해지니까 와 골격도 든든해 소변이 잘 통하고 귀도 잘 들리고 황차 여기 간을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포함돼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은 신주근입니다. 간에서 근육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근육과 골격이 배합이 잘 돼야만이 우리 많이 움직이는 데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골격만 좋고 근육이 다 줄어들게 되면 당신은 단독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간 근육을 만들고 콤팥에서 골격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1단계에서 복용하시면 혈압도 조절받고 모든 소염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방구복액과 투골대는 배합이 우수한 제품 자체로 널리 알려집니다.
1: 네, 백자방구복액과 투골대의 판매 시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에 됩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어느 맑은 날 곰나라 학교에 친구들이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있었어요. 바로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1: 대부분 친구들은 재빨리 봉투를 열고 성적표를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난 A 받았어. 나도 B야. 친구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어요.
0: 그런데 작은 곰은 달랐어요. 작은 곰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마치 봉투 안에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1: 작은 곰은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몹시 긴장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에서 성적표를 꺼냈어요. 첫 번째 과목, 어문, D. 두 번째 과목, 수학, D. 세 번째 과목, 역사, D. 네 번째 과목, 자연, D. 작은 곰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체육만 빼고 모든 과목이 D 등급이었어요.
0: 체육만 겨우 A. A를 맞은 작은 곰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작은 곰은 원래 학교에서 운동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축구팀 주장이자 스타 골키퍼였어요. 달리기도 가장 빠르고 야구도 최고였으며 체조는 원숭이처럼 아주 민첩하게 잘했어요.
1: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작은 곰은 운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적이 나쁘게 나온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곰 아빠와 곰 엄마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0: 방과 후 작은 곰의 동생은 버스를 기다리며 좋은 성적표를 들고 아주 신나 있었어요. 그는 오빠에게 자기 성적을 자랑하려다가 오빠의 얼굴을 보고 그만 말을 멈췄어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1: 작은 곰은 눈이 흐리멍텅하고 걷는 모습도 로봇처럼 굳어 있었어요. 버스에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생 곰의 친구가 물었어요. 너네 오빠 왜 저래? 동생 곰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험을 완전히 망쳤대.
0: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곰은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곰 아빠에게 건넸어요. 곰 아빠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는 난생 처음 본다.
1: 곰 아빠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어요.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도 깜짝 놀라 날아갔고 이웃집 동물들도 귀를 막았어요.
0: 곰 아빠는 화가 나서 계속 꾸중했어요.
2: 너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내 아들이 이런 성적을 받아오다니. 앞으로 외출 전면 금지야. 텔레비전도 핸드폰도 유희도 축구도

0: 스케이트보드도 모든 운동을 다 못해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돼.
1: 작은 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축구공, 스케이트보드, 게임기.

0: 공부하려고 앉아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곰엄마가 곰아빠를 불렀어요.
1: 여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작은 곰의 공부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0: 곰아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 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운동만 잘하는 걸 보며 좋아만 했지 공부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1: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작은 곰의 공부를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곰 아빠는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었고 곰 엄마는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줬어요. 동생 곰은 오빠가 단어를 외우는 것을 함께 도와줬어요.
0: 처음에는 다들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함께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니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1: 몇 주 뒤 작은 곰은 수학 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어요.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A를 받았고 다른 과목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0: 곰 아빠는 작은 곰을 불러서 말했어요.
2: 이제 내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약속해라. 앞으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잘하겠다고.
1: 작은 곰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다시는 낮은 성적표 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게요.

0: 친구들도 가끔 공부가 힘들고 성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즐겁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1: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작은 곰처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공부도 더 즐겁고 마음도 더 든든하답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블리나의 용기인데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소녀 파블리나의 성장 이야기예요.
1: 파블리나의 용기. 파블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가시나무 가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의 집은 아빠와 세 명의 씩씩한 오빠들, 남자들만 가득한 집이었어요. 집에는 남다른 이상한 규칙이 있었는데 설거지부터 빨래,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운동 시합으로 승부를 정해 정하는 것이었어요.
0: 막내이자 유일한 여동생인 파블리나는 언제나 힘겨운 싸움에서 지기 일쑤였어요. 매번 시합에서 지고 나면 온갖 집안일이 고스란히 파블리나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그녀는 말없이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며 지내왔어요.
1: 어느 날 저녁 파블리나는 얼굴에 푸른 멍이 든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가 걱정스럽게 누가 다치게 했는지 물었지만 파블리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0: 사실은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누가 할지 격투기로 정하다가 오빠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생긴 상처였거든요.
1: 오랜 시간 조용히 생각에 잠긴 파블리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피아노 그만 칠 거예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래요. 대신 격투기를 배워서 스스로 나를 지킬 거예요.
0: 오빠들은 갑작스런 말에 폭소를 터뜨렸어요. 섬세하고 여린 파블리나가 격투기를 배운다니 우습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딸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1: 결국 파블리나는 망설임 없이 격투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격투기 감독님은 어린 소녀가 장난삼아 온 줄 알았지만 금방 파블리나

0: 나가 남다른 강한 의지와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그의 왼손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쉽게 당해낼 수 없었어요.
1: 몇 주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운동시합 판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항상 지기만 했던 파블리나가 오빠들을 상대로 이기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억지로 떠안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파블리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0: 하지만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격투기를 훈련하며 단단하게 굳세진 파블리나의 손은 예전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피아노 건반으로 뛰어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싸우기 위한 단단한 손이 되어버린 탓에 정말 사랑하던 피아노를 다시 칠 용기마저 점점 잃어가고 말았어요.
1: 시간이 흘러 파블리나의 첫 정식 격투기 시합 날이 다가왔어요. 낯선 큰 경기장 안은 관중들의 우렁찬 환호 소리로 가득했고 파블리나는 홀로 거대한 무대 위에 선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어요.
0: 떨리는 마음으로 격투기 장갑을 끼는 순간 파블리나는 오른손 장갑 안에서 작은 쪽지들을 발견했어요.
1: 알고 보니 새 오빠가 몰래 쪽지를 넣어둔 것이었어요. 누구든 너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혼내주마. 파블리나, 넌 정말 최고야! 라는 따뜻한 글귀가 적혀있었어요.
0: 그리고 왼손 장갑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 뒤에는 아빠의 정성어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파블리나,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있다.
1: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쪽지와 사진을 보자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감동과 힘이 가득 차올랐어요. 파블리나는 그 힘을 안고 시합에 임했고 용기를 내서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시합이 끝난 뒤 파블리나는 격투기 장갑을 영원히 벗어던졌어요.
0: 주변 사람들이 왜 격투기를 그만두는지 이유를 묻자 파블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격투기는 나에게 약한 모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에요. 하지만 피아노는 달라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 슬픔과 기쁨까지 모두 담아 세상에 전해주는 소중한 언어가 바로 피아노예요.
1: 그 뒤로 파블리나는 다시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격투기로 단단해진 손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용기를 배웠고 성장한 마음이 피아노 건반에 고스란히 담겨 더욱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0: 이제 파블리나는 알게 됐어요.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힘도 소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감정도 소중하다는 걸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간직하며 마음을 키워나가는 성장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품고 용기를 내서 성장한 파블리나는 이제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피아노 선율을 타고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친구들, 파블리나는 스스로 용기를 내서 진정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힘들고 위축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파블리나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풀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김현의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

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 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

0: 위중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똥이 손을 줘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에 올랐다.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모태똥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발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관병들은 생명을 내놓고 굳게 뭉친다. 격동적인 전투로 난공불락의 관문을 채워보시고 비장한 시편도

모태똥은 몇몇 기병통신원들과 함께 한참 말을 달리다가 말고삐를 늦추었다. 아내의 해쓱한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맴돌았다. 하자진이 별말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몇이나 낳았지만은 곁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

오수석 동지, 들어보세요. 루산관에서 나는 보성입니다. 의병의 말을 듣고서야 모태똥은 정신을 차리었다. 과연 루산관 쪽에서 희미하게 보성이 들려왔다. 마치 한여름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밀집된 정도로 보아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순간 모태똥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모르는 씩씩한 기운이 솟구치었다. 이번 전투에 그는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큰 전과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터였다. 얼마 전 준위회에서 동지들이 그릇된 군사로서를 비판하면서 나한테 희망을 걸었다. 첫 싸움인 도성 전투를 잘 치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동지들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아직도 버티고는 이득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홍군이 맞닥뜨릴 상황이었다.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까는 문제는 준위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천에 들어가 홍군 사방면군과 합류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장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2군단이나 6군단과는 합류할 수 없다.

없게 되었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적군 수십만이 주위에 있고 200개 탄이 보위망을 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엄청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모태동은 최대의 희망을 루산관을 돌파구로 하는 이번 전투에 걸었다. 이 시각 그의 마음은 눈앞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굳세면서도 서글픈 데가 있었다. 모태동은 부루마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 시간쯤 지나서 모태똥은 본부를 따라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되었다. 그 사이 비가 그치었다. 졸레와 주덕은 모처럼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모태똥을 반겨맞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루산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빠른데? 모태똥이 환하게 웃었다. 주울레가 뒤따르는 젊은 간부를 가리키었다. 행독회 동지는 우리가 행군을 하다가 전보를 못 받을까봐 특별히 참모를 보내왔어요. 모태똥이 그와 악수를 하면서 물었다. 행독회 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참모는 행군 단장이 오전에는 동제에 있는 왕가레리 집에 쥐부를 세웠는데 오후에는 루상관 날의 한 숲속으로 옮겨갔다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팽덕해 한터로 가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레와 주덕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세 사람은 젊은 참모와 함께 삼군단으로 나는 듯이 말을 달리었다. 뒤로 기병통신원과 참모들이 따랐다. 날이 저물 무렵 일행은 큰 길 남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 이르렀다. 막 숲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숲에서 말을 탄 사람 네 대씩 나왔다. 맨 앞에선 건장한 사람이 팽독해 같았다. 팽독해도 그들을 알아보고는 말에서 내려 서둘러 걸어왔다. 모태동 일행도 말에서 내려 마주 갔다. 팽동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모태동이 팽독회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다. 돼지 같은 놈들이 드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팽독회는 늘 엄숙하기만 하던 얼굴을 조금 풀고 웃었다. 뭐 이제는 든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졸레바 주덕도 팽독회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래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모태동이 물었다. 팽덕현은 루산관 아래 아직도 적군 4개 탄과 1개 사령부가 있고 루산관은 점령을 했지만은 적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해서 내일 적들이 다시 반격해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1개 탄으로 정면을 맞고 2개 탄은 좌우로 돌아가서 공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팽덕회가 말을 이었다. 제가 직접 한계탄을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판교로 질러가기만 하면은 그 돼지 같은 놈들의 숨통을 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모태똥은 통쾌하게 웃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물리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고는 또 물었다. 판교가 루산관에서 얼마나 멉니까? 30리쯤 됩니다. 30리라. 돌아가려면 100리는 걸어야 할 것 같으니 당신은 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요? 당신이 가지 않아도 부대는 질러갈 수가 있을 거요? 졸레와 주덕도 말했다. 팽덕현은 가겠다는 말도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도분한 얼굴에 슬쩍 웃음만 띄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이번 루상관 전투에서 13탄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팽덕회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루산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점금산을 13탄이 재빨리 차지한 뒤 곧장 중요한 길도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또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0: 아버지 같은 놈들의 반격이 드세단 말입니다. 모태동은 팽덕회가 부대를 거느리고 판교로 애도로 가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자 더 말리지 않았다. 그럼 오늘 밤 1군단을 보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군요. 주덕이 또 고개를 끄덕이었다. 만약 순조로우면은 재빨리 주은이를 점령을 해서 놈들한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울래가 말했다. 팽덕현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말에 올랐다. 당신들은 오늘 밤 동제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은 죄다 호화롭더군요. 돼지 같은 놈들. 그러더니 곧 일행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날 밤 동제에 이르렀다. 이튿날 아침 적들은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그들은 루산관을 되찾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홍군이 애도로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길을 애도로 간 부대는 점심때쯤 판교에 들어섰다. 루산관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대를 맞추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 앞뒤로 적을 공격하였다. 홍군은 귀주군대 한 개 류와 네 개 탄을 대부분 무찔렀다. 부상당한 적군의 류장 두조환의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배를 타서 옆으로 빠져 도망치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길로 곧장 준위로 밀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고는 경험이 많은 전사 몇을 데리고 루산관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산길을 걷는 발걸음이 바쁘기만 했지만 총총한 걸음걸이 가운데도 여유가 흘렀다. 뒤쫓아오는 적이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루산은 귀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산줄기인데 지형이 높고 험난하였다. 그곳에는 이런 미녀가 있었다. 높고 높은 대루산은 하늘과 석자 셋이 차라네. 사람이 넘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 말이 넘으려면 안장을 내려야 한다네. 모태똥의 시집에 16자령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이여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도 내리지 않았네. 놀라 뒤돌아보니 하늘과 석자 셋이 차였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산의 산세와 대중의 민호에서 영감을 얻은 듯 싶다. 루산관은 바로 이 산절기에서 사천남부로부터 귀주 북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말하자면 하늘을 찌르는 수만 개의 봉우리 사이로 난 길이었다. 하지만 산날에서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다. 길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듯 18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루산관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길을 걸었다. 산을 오르다 보니 홍군 전사들이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대나무 배낭을 메고 풀이 죽어 걸어가는 귀주 병사들을 보니 모자가 없는 사람, 신을 잃어버린 사람, 아편인이 올라 콧물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에 홍군 전사 몇이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었다. 나이 든 부로 하나가 눈물을 매달고 하품을 쩍쩍 하면서 애걸했다.
1: 아유, 홍군 선생님, 한 모금만 빨게 해주십시오. 이니 올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0: 어서 걸어요. 도착하면 표기 해줄 테니. 젊은 홍군 전사가 말했다.
1: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0: 고르는 맥이 빠져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태똥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동지, 한복은 빨게 내버려두지. 기운이 나야 걸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홍군전사는 모태똥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부루한테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그는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를 쳤다.
1: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0: 부루는 얼른 가방에서 앞편 도구들을 꺼내더니 돌을 베고 맨땅에 들여놓았다. 몸을 옹성그린 채 불을 켜들고는 로련하게 담뱃대를 물었다. 그는 앞편이 타자 담배꼭지에 꺾고는 꾸르륵 꾸르륵 빨기 시작했다. 홍군 전사는 이런 산길에 드러누워 앞편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참 재밌다니까. 귀주병사들을 총을 빼앗는 건 괜찮은데 앞편 담뱃대를 뺏으면 욱해서 달려든답니다. 앞편이만 풀리면 기운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도 백군놈들이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2: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어?
0: 다리를 토시고 앉아서 담뱃대를 붙잡고 앞편을 피우던 포로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는 벌써 앞편 한 덩이를 다 피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코로 용기를 내뿜고 있었다. 포로는 정신이 노긋한지 사람들을 보면서 멍청하게 웃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가 부드럽게 재촉을 했다. 포로는 희죽이 웃으며 뻔뻔스럽게 떼를 썼다.
2: 밥 먹으면 더 비웁시다. 밥 먹어. 예? 아, 예.
0: 그는 또 한 덩이를 태워 피우고 나서야 앞편 도구를 거두고는 벌떡 일어났다.
2: 야, 이제는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 어서 갑시다.
0: 부르는 배낭을 훌렁 메고는 소리를 지었다. 주덕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3: 내가 철이 들어서부터 정부에서 앞편을 막겠다고 수많은 법령을 발포하는 걸 봤지만 앞편쟁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 땅 어디에도 앞편을 피우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조울래가 안타깝게 대꾸를 했다.
3: 군벌이나 관료들한테는 가장 좋은 벌인데요. 왕가리는 군용품과 무기를 앞편으로 바꿔오고 있지요. 지금 설악이 귀주를 점령하고 사기가 높아진 것도 귀주의 앞편 수입이 독특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이 망나니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나쁜 물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모태똥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곧 구불구불한 길도 끝이 보이었다. 대첨산과 소첨산 두 산봉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을 찌르며 좁은 산호기를 지키고 있었다. 산호기 왼쪽으로는 높이가 비슷한 봉우리 하나가 흰 구름을 이고 산호기를 굽어부었다. 점금산이 틀림이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변 생태문예 동호회의 회원들이 창작한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옥 씨의 수필 부모님 마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모님 마음 김성옥. 저번 주에 친구 명희가 들려준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너무 감동이다. 60년대 말 나는 옛 조상들이 여름에 자주 터지는 산골 물을 피하느라고 강가에서 약 70여 미터 높은 바위돌 위에 집을 지어 별명이 닭덩떼인 동네에서 살았다. 이 동네는 여름에 물 피난은 없었지만 대신 우물을 팔 수 없어 겨울에 강가에 물을 키는 것이 장난 아니었다. 더욱이 지게로 물을 기르며 흘려 얼어붙은 그 빙판 언덕길이 너무 위험해 집집마다 부엌에 재를 뿌려놓는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고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여 가니 내가 물을 많이 길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걱정되어 빙판길엔 뜨거운 재를 뿌려야 효과가 좋다며 아침이면 아버지가 먼저 부엌에 내려가 선풍구를 돌려 불을 떼고 뒤이어 엄마가 불덩이 섞인 재를 소래에 담아 뿌리곤 했다. 그해의 대설 이튿날 온 밤 눈이 내렸다. 엄마가 더 일찍이 키에 재를 담아들고 허리 굽혀 뒷걸음하는 중 그만 빙판길에 발이 삐끗하며 넘어간 거지 언덕길 아래까지 굴렀다. 그날 밤 엄마는 신음소리를 하며 잠을 설치었음에도 이튿날 좀 움직일 수 있다며 여전히 부엌에 재를 뿌리러 나가셨다. 한 해, 두 해, 연세가 드시니 허리병이 도졌다. 별의별 연고를 다 바르고 파스도 붙이고 뜸도 뜨고 침도 맞았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노인협회에서 조직한 집채 춤에도 중도에 퇴출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행이를 짚고 다니셨다. 지금도 거리에서 허리 굽은 어르신만 보면 엄마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난다. 다음으로 명희 아버지 이야기다. 70년대 중학교를 졸업하고 명희가 작은 나무다리 건너 있는 향진 기업에 출근하며 오빠네 집에 조숙했다. 그해 대설날도 주말이었다. 명희가 친구들과 모여 놀고 이튿날 출근 때문에 밤늦게 오빠네 집으로 가려 하니 같이 놀던 친구들 셋이 밖에 눈도 내린다며 데이트할 겸 명희를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아플싸 직장 주임인 명희가 열쇠를 쥐고 오며 언제 떨구었는지 오빠네 집에 도착한 이유 없다. 어떡하지? 내일 공장 문을 열어야 하는데. 걱정은 태산 같으나 눈이 하얗게 깔리고 또 열쇠를 어디에 떨구었는지도 모르니 찾을 방법이 없었다. 명희는 밤도 늦었고 하여 친구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아침에 명희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신새벽 겨울의 찬바람과 함께 자기를 마주하고 서 있는 분은 한 손인 키를 다른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든 아버지이시다.
1: 아버지, 이 추운 시간에 오냐, 들어가자. 내가 잃은 열쇠 여기 있다. 네? 정말요?
0: 그러지 않아도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경비 아저씨하고 자물통을 부수려고 망치를 찾으려던 명희가 오한이 퐁퐁해 연속 물음표이다. 아버지가 내 열쇠 잃은 건 어떻게 알고 또 열쇠는 어떻게 찾았는지요. 아버지가 김이 물물 나는 털모자를 벗으며 하신 말씀이 더욱 감동이었다. 어쩌녁 같이 놀던 한 친구가 그 길로 명희 아버지 집에 가 딸이 길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단다. 세상에 부모 마음 가엽다고 명희 아버지 속이 안달아났다. 시간은 밤 11시로 길에 눈만 없어도 당장 선전등을 켜고 찾으러 가겠건만 온 밤 걱정하다 끝내 동이 트기 전에 입김을 홀홀 불며 키와 빗자루를 들고 딸이 다녀간 눈길을 스럭스럭 쓸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자기 집 뜰안도 아니고 또 정확한 자리도 모르고 거기에다 60 넘은 노인이 이렇게 꼭두새벽에 나선다는 것은 실로 친부모 아니고는 못한다. 동북겨울의 새벽바람은 칼날 같다. 허나 그는 딸의 출근 시간을 맞추느라 허리 한번 펴지 않고 급한 마음에 부지런히 채찍질했다. 명희 아버지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내돋았다. 허나 그는 땀을 닦을 사이도 없이 낱낱이 쓸어갔는데 드디어 그 정성이 빛을 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앗, 빗자루에 열쇠가 쓸려 나왔다. 열쇠다, 열쇠. 명희 아빠는 너무 기뻐 마치 누가 빼앗기나 하듯 열쇠에 묻은 눈도 털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오셨던 것이다.
1: 야, 아버지.
0: 구구절절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명희의 두 눈에 감격의 이슬이 맺혔다.
1: 우리 아버지 최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0: 그렇다. 이것이 바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편단심 민들레 정신으로 오로지 자식들만 생각하는 세상에 돌도 없는 부모님 참사랑이고 눈같이 티없이 새하얀 친부모님의 마음이다. 빙판 언덕길에 넘어지면서 재를 쳐주는 엄마. 겨울 새벽부터 빗자루로 눈을 쓸어가며 딸의 열쇠를 찾아주는 아버지. 이런 부모님 사랑 안고 살아온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저 세상 끝까지 소소리 친다. 대설을 맞으며 꿈결에서도 보고 싶은 사랑스런 우리 부모님들. 거기에도 눈이 내렸죠. 편히 고이고이 잠드세요. 두 손 모아 명복을 빌고 빕니다. 작자는 그래서 자식의 안전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미끄러운 눈 위에 재를 뿌리다 사고를 당한 어머니, 딸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눈길을 쓸며 고생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부각하면서 이 세상 둘도 없는 부모님의 진한 자식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남옥란 씨의 수필 약 주고 병주는 인생 철학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약 주고 병주는 인생 철학 남옥란. 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마치 약국에서 약을 받는 과정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약을 건네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 약이 어떤 것이며 그 병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바라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동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면 약사는 작은 봉지에 알약을 하나 둘 담아준다. 그 알약은 희고 통굴며 마치 모든 고통을 삼켜버릴 것 같은 순수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 약이 입안에서 녹을 때 느껴지는 쓴맛은 마치 인생의 쓰디쓴 진리를 상기시키는 듯하다. 우리는 그 쓴맛을 참고 삼켜야만 한다. 그래야 몸이 낫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때로는 치유의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병이 되기도 한다. 어느 날 친구가 내게 건넨 한마디 위로는 마치 오랜 감기에 시달리던 내게 처방받은 해열제와 같았다. 그 말의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어딘가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던 마음의 열을 서서히 가라앉혔다. 반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마치 잘못 복용한 약이 독이 되어 몸속을 휘저어 놓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어떤 독이 될지 모른 채 살아간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약과 병의 원리는 적용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약을 준다. 때로는 그 약이 너무 써서 자식이 토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이 너무 강해서 자식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는 그저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아는 최선의 약을 건넬 뿐이다. 자식이 성장하여 부모에게 돌려주는 약도 있다. 그것은 감사함이 될 수도 있고 이해심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서운함이나 아픔이라는 이름의 병이 되기도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복잡한 약 처방은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된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주고받는 약은 특히나 특별하다. 사랑의 말은 마치 달콤한 시럽처럼 목이 아플 때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남는 쓴맛은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다. 연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도 한다. 그것은 마치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약물처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별 후에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환자와도 같다. 습관처럼 그리워지고 금단 증상처럼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의식안이라는 약이 언제쯤 효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약과 병을 주고받는다. 동료의 한마디 격려가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최고의 진통제가 되기도 하고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

우리는 그 수많은 처방전들 사이에서 무엇을 복용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때로는 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 여성에게는 칭찬이 될 말이 다른 여성에게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성장 과정이 서로 다른 체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작용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의사가 환자의 체질과 병력을 고려하여 약을 처방하듯이 우리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완벽한 처방전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약과 병의 경계에서 실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과연 약이었는지 병이었는지 되돌아본다. 그 친구에게 한 그 말은 치유가 되었을까, 상처가 되었을까? 그 부모님께 드린 그 행동은 위안이 되었을까, 실망이 되었을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준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방에게는 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목격한다. 어쩌면 인간관계의 진정한 성숙이란 자신이 주는 것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것이다. 약도 주고 병도 준다는 말은 결국 인간관계의 양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와 상처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욱 따뜻하게 행동해야 한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약일 테니까.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약이 되려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병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을 겪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모든 병에는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관계의 묘미는 바로 이 복잡한 화학 반응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네, 작자는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대방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다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방에게 유익하고 약이 되는 말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 리헤란 시의 소필 꽃을 바라보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꽃을 바라보며 리헤란. 4월이 되어 꽃들이 하루 다르게 활짝 피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비네로를 돌아가며 꽃을 바라본다. 콩알 같은 꽃몽오리가 입을 해에 벌리고 웃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다닥다닥 꽃 웃음을 내건다. 화사하게 웃는 모습에 내 넋이 다 날아갈 지경이다. 어쩜 이리도 이쁠 수가 있을까. 나는 오불꼬불한 비네로가 너무 아름다워 그 구빈돌이마다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조대, 벚꽃만, 자연만, 해당만, 삼과수 등 각 구빈돌이에서 어여쁜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맞아주는 꽃을 보며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름만 들어도 5km 좌우되는 비네로 동단에 얼마나 많은 구빈돌이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특색이 없는 구빈돌이나 꽃들이 중복된 곳은 따로 이름을 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시간에 따라 꽃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아침 출근길에 한 번, 퇴근길에 한 번, 또 노을 질 때 한 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돌 때도 있다. 햇빛에 따라서 바다의 색깔도 달라지고 꽃이 피고 지는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벚꽃만이라고 지어준 이 자리에는 연부동 벚꽃 세 그루와 흰색 벚꽃 두 그루가 조용히 서 있다. 조용히 서 있다는 건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면 누구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련 본지방 사람들도 여기에 이런 엄청난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대련에서 30년을 산 나도 몇 년 전에야 발견했고 이 부근에서 오래 산 친구들도 내가 말해서야 알았으니 말이다. 꽃나무는 꽃이 필 때 봐야 그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 꽃은 며칠 만에 절정에 달하고 또 며칠 만에 사라지기에 꽃이 필 때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모른다. 꽃이 활짝 필 때는 화산 등불을 활짝 켜고 하나 둘 셋 하며 와 하고 일제 소리치는 듯하다. 사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꽃은 때가 되면 피는 것이다. 이렇게 자지러지게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봄이 없기 때문이다. 한입 한입 펼쳐지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활짝 웃을 때면 나무가 다 달아날 것 같다. 송이송이 피어난 꽃들이 포도송이처럼 다닥다닥 붙어있을 때는 너무나 탐스러워 넋을 놓고 바라본다. 청춘이 활짝 피어난 것 같다. 아무 걱정도 아무 부러움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마음껏 자기 자랑을 한다.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을까? 저렇게 마음껏 피어난 적이 있었을까? 저렇게 절제 없이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 그 꽃을 바라보느라면 나는 부러웠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어느새 부리워놓고 나도 함께 날아갈 듯이 가벼워진다.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나는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메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부리워놓고 마음의 꽃을 채우며 향기를 담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나에게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주는 꽃은 그렇게 말없는 많은 말로 나를 다독여주고 위안해주며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 많은 꼬불꼬불한 구빈돌이에서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오불꼬불 인생의 길에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종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의 풍경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폈던지 안 폈던지 혹은 필 것인지 피지 못할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가는 길에 꽃들이 너무 많고 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삶의 보람을 느낀다. 비네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뻤던 것은 아니었다. 원예사들이 해마다 전지를 하고 나무를 심으며 가꾸었기에 오늘처럼 구석구석 아름다운 길로 된 것이다. 나의 삶도 이렇게 가꾸어 가리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어디 있으리. 꽃나무를 하나하나 심어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꽃동산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굽이굽이 인생의 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오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나고 보면 다 순간이지만 오늘을 꽃피우면 내일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작자는 봄을 맞아 탐스럽게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비록 순간이지만 짧은 기간 활짝 피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꽃처럼 자신도 인생길에서 마음의 꽃을 채우고 향기를 담으며 걸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종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의 풍경이 중요하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짧은 인생길이라도 꽃길만 걷길 기원할게요.

이어 리설매 씨의 수필 외할머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외할머니 리설매. 나에겐 소중한 그림 한 점이 있다. 그림 속에는 지난 세기 50년대 농촌에서 할머니가 큰 가마에 소 여물 끓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외할머니 모습 같아서 그 그림을 애지중지하고 있다. 이 그림을 추억의 징표라면서 화가인 친구가 나한테 선물한 것이었다. 나는 이 그림을 내 방에 걸어놓고 시도 때도 없이 늘 쳐다보면서 파란 많은 나의 동년 시절을 추억하고 난다. 그림 속의 부엌을 보니 마치 시골에 있는 나의 외갓집 부엌과 같다. 외갓집 부엌은 황토로 매질을 했는데 가마가 끓기 시작하면 가마 뚜껑 사이로 더운 물이 흘러내려 늘 황토 가마목에 가는 골이 생기어 외할머니는 늘 황토 한 줌을 쥐고 돌아와 물에 이겨 매질하고 냈다. 어느 해 여름방학 나는 엄마를 따라 시골에 있는 외갓집으로 놀러갔는데 부엌에서 소여물을 끓이던 외할머니가 검정 고무신을 끌고 반색하며 뛰어나오셔서 나를 부담고 내 얼굴에 땡볕에탄 터실터실한 볼을 비볐는데 당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다. 외할머니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냄새가 싫었고 못사는 외갓집이 싫었으며 소똥 냄새나는 집도 싫었다.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이면 질척거리는 마당가에 닭들이 회를 치며 똥을 싸고 변소의 외양간에서 나는 시큼한 소똥 냄새가 싫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 덕에 집도 깔끔하고 식구들이 옷도 잘 입고 걱정 없이 살았던지라 내 눈에는 외갓집이 너무 초라했다. 외할머니는 풋강냉이를 뜯어와 도시에선 볼 수 없는 거라며 샛노랗게 삶아서 젓가락에 꽂아 나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건네주었건만 내가 외할머니의 마디진 시커먼 손이 싫어 받지 않으니 외할머니는 섭섭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의 외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철이 들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다. 내가 13살 되던 해 엄마가 아무 예고 없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야 엄마 품이 그리워 그렇게 싫어하던 외할머니한테 정을 주면서 우리 집에 오시길 손꼽아 기다렸다. 외할머니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땀벌창이 되어 된장이랑 얼마 전에 뜯은 남새랑 싸이고 오셨다. 허름한 바지에 늘어난 코신 신고 딸을 먼저 앞세운 죄책감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죄인 마냥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눈물겨웠다. 아버진 새 옷 한 벌에 새 코신까지 장만해 드렸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사드린 새 옷을 입은 모습, 새 코신 신은 모습은 보지 못했다. 2년 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림종 유언으로 우리 아버지가 장만해준 새 옷을 입혀달라 했단다. 저승에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면 너 신랑이 해준 거라고 자랑을 하련단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세월이 흘러 나도 외할머니가 되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외손녀를 얼마나 꼭 안아주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쌀쌀하게 곁을 앉은 나한테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있었을 텐데 조금도 티내지 않으셨던 외할머니. 딸을 앞세운 죄책감에서 벗어 못나고 한평생 낙도 없이 고생만 하시다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련만 생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자책감에 때론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류수 같은 세월 속에서 내 인생도 소산해지는 해처럼 저물어가고 나도 남은 요생을 건강하게 살다 소풍 가듯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외할머니를 찾아 철없던 외손녀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다. 네, 작자는 그래서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시던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외할머니 생전에 쌀쌀하게 대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썼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우리주에서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한 데서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용정시에서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진흥과 흥변포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0: 연글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형 종사계는 소비 능력을 증강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전경을 혁신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전역 통괄, 다지점 배치를 토대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디지털, 전자상거래 발전, 해민 정책 락차, 소비 전경 승격 등 일련의 소비 촉진 종합 조치를 내와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했습니다. 우리주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의 새 명함이 됐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입장권 부번 경제를 확대하고 입장권 부번 련동 플랫폼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탑승권으로 할인권 받기 등 활동을 통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이 뚜렷하게 늘면서 체육 경기의 소비 견인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결 삼끝 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끝 냉면 브랜드가 연결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매장 손님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경기 관련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한 것은 문화관광, 체육으로 소비를 견인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기층 대중에게 직접 닿는 해민보조 정책은 가정용 전기 제품 시장을 기점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 장성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매장, 각종 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됐고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성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판매를 병행하는데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제품 모델, 공동구매 혜택 및 국가보조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은 집을 나서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나 주민 풍염초입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온라인 경로가 잘 운행되고 있어 집에서 휴대폰으로 각종 가정용 전기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도 합리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은 자체 대형 창고를 보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고객 수요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고 통일적으로 적재해 전용차로 시가지와 각 향진까지 직접 배송하면서 배송 통로를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 제품 보상 판매 혜민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전역 판매 후 봉사 보장 체계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24시간 대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균등한 소비 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광장점 점장 정밈입니다. 현재 우리는 틱톡 생방송, 위챗 짧은 영상, 과이소, 서홍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쇼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연간 거래 건수 20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주문 후 무료 방문 설치와 완벽한 판매 후 봉사까지 제공해 도나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주 상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명절 소비 시점에 맞춰 각종 판매 촉진 활동을 10여 차례 개최하고 기업들이 련동 판매 촉진 활동을 500회 이상 펼치도록 인도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소비권 사용액은 2,800만 원으로 판매액 6억여 원을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장식 기업을 조직해 보상 판매 상권, 대여, 부동산 교육회행 등 활동을 10회 진행했는데 상반기 보상 판매 지원금 사용액은 9천만 원으로 소비 10억 5천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0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해 증가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한도액 이상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늘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역 통괄의 정책 체계부터 특색 소비 전경까지 온라인 디지털 경로 개척에서부터 오프라인 도시 농촌 상무 봉사의 끊임없는 개선까지 우리 주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로 내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소비 담체를 풍부히하고 소비 모식을 혁신하며 소비 장성 동력을 꾸준히 발산하고 소비 질을 높여 전주 경제 안정 장성을 1층 견인하게 됩니다.
1: 근년래 용종시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 깊은 철역을 지닌 민속문화, 독특한 변경 풍모에 이탁해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지능과 흥변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건설 현장, 작업 일꾼들과 대형 기계 설비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전승, 미식 장터, 문화관광, 개인 온탕 민박, 견학회의 기능을 아우르는 이 종합 민속휴가구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가재집단 브랜드 중심 총감독 한순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1기 반산월 민박 41채, 2기 장금궁, 6도장터, 대통거리 3개 대상입니다. 개업할 때 두 편의 대형극이 공연될 예정인데 1층에서는 3번의 인연극을 선보이고 3층에서는 당지의 항전 역사를 다룬 해란 아들딸극을 공연합니다. 2층에는 조선족 여행 촬영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41채의 반산월 개인 온탕 민박은 산을 등지고 지은 조선족 전통 주택 품격 건물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함과 아울러 사생활 보호와 멋진 분위기를 모두 갖췄습니다. 모든 민박 객실에는 전통 조선족 온돌과 독립된 개인 온탕 마당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며 가족 여행, 지인 숙박, 소규모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표 건축물인 장금궁은 전통 조선족 건축 양식을 부각해 고풍스러운 운치를 자아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조이약 체험관, 조선족 전통 복식 촬영 체험관, 무형문화재 문화회랑 등 부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순입니다. 육도 장터에는 당지 특색 음식과 길거리 간식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입주 업체 수는 67개입니다. 대통거리에는 현지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업체 28개가 들어와 전체 입주율이 이미 98%에 달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3기로 나뉘는데 현재 1기, 2기는 전면 준공됐습니다. 3기에는 고촌락, 야간 산림 관광이 포함되고 후속 개발 대상으로 휴양 호텔, 눈놀이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31 국도 용정 구간에 있는 용정시 계산툰진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독특한 변계강 풍경, 홍색 절역, 조선족 민속과 농경 자원에 이탁해 유휴 농가주택을 활용하고 농촌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대상은 두 마을의 차별화된 배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량전 백스의 운동휴일 풍경구와 연동해 일체화학 운영을 합니다. 광소촌에서는 홍색 민속여행 숙박과 캠핑 카페 공간을 주력으로 100년 된 낡은 공장을 개조해 홍색 민속문화 체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구촌에서는 특색 민박과 길이 1200m의 강변 목잔도를 조성해 두 마을의 전원 풍경을 잇는 순환 관광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선구촌에 신설하는 민박은 8월 말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 운영 경리 룡로입니다. 현재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서 운영 중인 민박은 모두 16개입니다. 예약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춰서 올해 선구촌에 민박 5개를 추가로 마련해 광소촌과 선구촌에서 영업하는 민박은 총 21개가 됐습니다. 두 마을 모두 논 풍경 카페를 조성했고 선구촌에서는 생태식당까지 마련해 관광객들이 숙박 외에도 풍부한 식사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연간 관광객 접대 수는 연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연간 영업 수입은 600만 원, 납세액은 1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와 331 국도 어량전 정품 민박 두 핵심 대상의 준공 운영은 연변 문화관광 제품 체계를 더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사슬을 1층 확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정시에서는 생태, 민속, 변경, 특색,

0: 자, 오늘 꾸준히 활성화해 문화관광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제고를 추진하고 산업 풍성으로 향촌 지능을 뒷받침하며 흥변 부민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연변 전역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유의 정신토성 구축을 명확히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정신적 문화적 토대 다져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공유의 정신토성을 구축하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문화적 토대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2장에서는 주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인솔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다섯 가지 동질감을 확고히 하도록 인도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역사 선전 교양을 조직 전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 대한 선전교양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다섯 가지 관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도록 인도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 소유하고 향유하는 중화문화 보호와 중화민족 형상을 수립하고 부각하며 중화문명표식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국가 통용어는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교육 교수 용어와 문자, 공무 용어와 문자, 공공장소에서의 국가 통용어는 문자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넷째, 각급 각종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및 교육행정부문에서 교육교수와 교재 편찬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대한 요구를 관철하도록 명확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구, 보도매체 등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리론 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향항, 오문, 대만, 화교 등 역량을 응집하고 해내외의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정 건설을 전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0: 연길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료 보장을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연길시 동명신성 동쪽 자어동방주거단지 서남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외래 및 구급 진찰 종합청사, 내과 입원 병동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하며 완공 후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기존의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됐습니다. 병원은 항문외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 기초진료 봉사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현재 주체 공사를 마치고 각종 마무리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의료자원을 1층 통합 최적화하고 지역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대중의 진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병원은 의료, 양로 대상을 배치해 공립병원의 의료자원 우세에 이탁해 연길시 의료, 양로 융합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당위석이 이모림입니다. 병원 대상이 완공되면 연길시 현유 의료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연길시 건공가도 주민들의 근거리 진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봉사 직능을 이어받아 주민들에게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살려 연길시 의료 양로 결합 사업 발전을 힘껏 추진해 대중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 성공업 및 정보화청에서 지도하고

0: 추 공원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했으며 연면 방송매체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창객 중국 길림성 중소기업 혁신창업대회 연면 지역 경연 결승전이 7월 30일을 연결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 공무 및 정보화청 부청장 조박이 대회에 출석해 축사를 했으며 조정의 부주석 리동호가 대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 잠재력을 발굴하고 창업 자원을 집결하는 것을 취지로 했으며 우수 프로젝트, 팀, 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신기술, 신모시, 새 경영 모식을 탄생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조력하고 연면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대회는 기업조와 창업조 두 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22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생물의약, 의료기계, 지능제조, 특색농업, 문화창의제품 등 분야의 우수 프로젝트들이 결선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혁신점,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 전망 및 사회적 의의를 선보였습니다. 최종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의 주사용 리보핵산 이혁신 승격 프로젝트와 지호 령항팀의 ERA 기반 가정의료 보조 종합지능체 프로젝트가 각기 기업조와 창업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길리모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대회 참가 프로젝트 책임자 곽갑니다. 우리는 독자 특허 제품인 주사용 리보핵산 1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항암 면역 제제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에 전문가들한테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선진적인 산업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접하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쓰는 약 5동이 만든다는 이 아름다운 전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호 령항팀 책임자 려주팽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에 우리 프로젝트의 구상과 혁신점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대회에서 다른 창업자들과 사고를 교류하고 각 지도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펼치고 프로젝트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향후 주 공원 및 정보화국에서는 대회 참관 우수 프로젝트의 선전 전시, 투자용자 연계, 부화기지 입주, 성과 전화, 시장 개척 등 일괄식 봉사를 제공해 대회로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창업자팀은 인재 프로젝트 추천을 우선적으로 받아 프로젝트의 현지 락착, 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수상 기업과 팀을 선발해 성급 경연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집단위원회사 려객운수 중심에 따르면 학생 승객의 승차권 구매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철도 12366 모바일 앱의 상시 운행 중인 학생 예약 표구매 봉쇄 신입생 전용 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1: 화룡 청룡 물놀이 학원에서 1일 전자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엔 조 1인 미디어 협회 창작자 40여 명을 조직해 화룡을 찾아 선전하면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지 여름철 문화 관광에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

0: 좋아요 하시니까 염전 라디오 조선호 방송문의 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고 질이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 열선전화는요 여러분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생방송실 전화는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 전화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저희가 전에 추천을 했던 웅담 명란에 웅담 관절에 웅담분 산행분 등등 뭐 제품에 관해서 문의를 해도 좋고 또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제품에 관해서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 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이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그리고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저희도 한동안 웅담문을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호평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정말 모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또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0: 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제품을 소개해 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영광무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원의 원가 128원짜리 웅담 명란액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2원의 원가 139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활동을 하려 하는데 오늘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면 원가 15원 90전인 치아시드 오밀트 예 한어로는 치아즈 EMI패를 하죠. 예. 우리 생방송에 참가하면 6원을 깎아드려가지고 예, 9원 90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화 한 통에 6원이 셈이겠죠. 예.
0: 제 생방송 전화도 이제 점점 가치가 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통당 6원이나 세일 깎아드리고 있어요. 뭐 얼른 생방송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전화를 주시면 그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은 뭐 좀 더 뭐 우대를 사실 수 있는 혜택이 따라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네, 사실 오트밀트이 뭐예요? 오트밀은 예.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제품인지.
1: 그렇죠. 저희 영광오선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 치아시드 오트밀은 우리 통귀리에 치아시드를 알맞게 섞어서 만든 곡물 대체 식품입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있는 치아시드에 통귀리를 섞어가지고 대체식으로 황금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정말 누구나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0: 오, 그럼 황금조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예,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치아시드 오트밀은 첫째로 그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예. 그리고 귀리에는 비토글라칸, 글루칸 또 치아시드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어서 예, 우리 장운동을 도와주고 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며 그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예, 오메가3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그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다고 예, 말하고 있죠.
0: 네.
1: 하지만 우리 치아시드에도 이 오메가3가 예,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예. 치아시드는 식물성 그 오메가3 함량이 예, 많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염증 완화와 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또 생선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그 생선 비린내 때문에 우리 생선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치아시드를 예, 생선 대신 드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귀리에는 또 비타민 B군, 예, 그리고 마그네슘, 예, 철분도 골고루 들어있어서 예,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 또 식물성 단백질과 그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치아시드 오트밀에는 또 우리 칼슘, 마그네슘, 예, 린, 그리고 칼륨이 함유되어 있고, 나트륨은 낮아서 그 흰쌀밥 대신에 가볍게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겠죠. 예.

0: 그런 식품이네. 정말 식사 대용으로 너무 알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갑니다만, 이 오트밀은요, 어떻게 먹어야 가장 뭐 맛있을까요?
1: 예, 그럼 먹는 방법도 아주 다양한데, 자신의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예. 그 첫 번째 방법은, 예, 좀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타 드시는 방법인데, 그 오트밀, 예, 40 내지 50g을 그 용기에 담고, 그리고 끓는 물이거나 뜨거운 우유를 부어서, 예, 3분 내지 5분만 기다리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약불에 끓여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예. 약불에 5분 내지 8분 정도 끓이면 그 죽처럼, 예, 부드럽고 찰져서, 예, 소화가 약하신 어르신들로, 예, 예, 잡숫기 아주 쉽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께, 예, 맛있게 오트밀을 즐기는 방법인데, 그 치아시드 오트밀에 요거트를 부어서 냉장고에 하룻밤 두었다가 뭐 그 과일이나, 예,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또 깬 과일을 얹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예. 예, 이 방법은 또 디저트를 먹는 느낌도 나고 또 포만감도 있어가지고, 예, 젊은 분들이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0: 그러니 먹는 방법도 다양하고 포만감도 줄 수 있다는, 다이어트든 뭐 식사 대신 이용이든 뭐 모두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제품이라는 그런 감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까요, 이거?
1: 예, 정말 지금 같은, 예, 더운 여름에는 또 밥하기도 귀찮고, 예, 정말 이 오트밀을 드시면 가스를 켜지 않고, 예, 영양 가득한 한 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장년층에서 일상적인 잡곡 건강식으로 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 변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 또 체중 조절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예, 운동하시거나 채식 위주 식단을 유지하는 분이더라면 더 추천합니다. 예. 네. 특히 또 우리 바나나, 블루베리, 또 견과류, 예, 무가당 두유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 예, 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설탕이나 꿀은 빼고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네네.
0: 여러분도 오트밀은요, 식사 대용으로 좋다고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민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이건 꼭 사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마침 저희 그 연광우선의 치아시드 오트밀 특별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매장에 이제 한번 들리는 것도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뭐 어때요, 이민철 씨? 이 치아시드, 네, 오트밀, 네, 특별 혜택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때요?
1: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면 원가가 10원 90전인 우리 치아시드 오트밀을, 예, 6원가 까들여서 9원 90전에 드립니다. 예, 전화 한 통당 6원이 셈이죠. 예. 또 가격이 싸다해서 량이 적은 제품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한 통에 400g짜리 치아시드 오트밀입니다. 정말 건강 한 끼 식사로 드실 수 있는, 예, 치아시드 오트밀, 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웅담 명안액과의 웅담 관절액 이 두 가지 특별 혜택도 지금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좋은데요. 예.
1: 저희 영광우선 매장을 찾아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과, 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공장에서 후원하는 무료 상품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회원이 되면 더 알찬 혜택이 계속 따라오니까 한번 가입해 두시면, 예, 든든하실 겁니다. 예.
0: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하시는 분들은 특가도 챙기고 회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0: 예, 특가도 누릴 수 있고 회원까지 누릴 수 있다니까 혜택을. 청취자분들의 생방송 세는 이용전화 2호역에 1111번, 2호역에 1112번 이렇게 두 대 전화 바로, 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세는 전화 지금 두 대 전화 열려졌고요. 7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 혜택 제품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또 알차게 준비한 제품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예,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소개할 제품은 우리 연변이사랑, 예, 길림어동 야급그룹 주식위원회사에서의 생산한 전도꼬입니다. 예. 우리 어동하면 저희 연변분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예. 그만큼 역사와 신임이 바탕이 되는 지역회사인데, 예, 1957년, 예, 도나 사슴 사육장에서 시작해가지고 60여 년 동안 꽃사슴 산업을 고수해온 기업입니다. 예. 장백산이 그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자란 우수한 꽃사슴을 기반으로, 예, 표준화된 사육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예, 원료가 좋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예.
0: 네.
1: 그게 또 지역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0: 때문에 그 품질이 또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예.
1: 그렇죠. 오동하면은 뭐 예전에 축구팀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또 믿음도 더 가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전록고, 사슴과 관련된 제품이죠, 이게.
0: 예, 그렇죠. 예. 보통 우리 사슴 관련 제품 하면 로경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전록고의 전록고는 일반적인 로경 제품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전록고는 사슴의 여러 부위를 한 대에 넣어서 만든 우리 종합 보양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슴 힘줄, 그리고 우리 사슴 꼬리, 사슴 심장, 그리고 사슴이 피, 사슴 콩팥, 그리고 사슴이 간, 사슴 뇌, 사슴 고기,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함께 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1: 예. 오베네요, 그럼.
0: 예, 단일한 원료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원료가 들어간 사슴 제품은 정말 우리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1: 그렇네요. 사슴의 힘줄, 그리고 꼬리, 심장 등등 각 부위마다 다른 효능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골고루 넣어서 확실히 남성분들의 기력 회복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예,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전도권은 남성들 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원기와 그 정력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예.
1: 네.
0: 예로부터 우리 사슴이 여러 부위는 남성이 신장, 예, 콩팥이라지, 예, 네, 기능을 도와주고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또 피로를 풀어준 데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
1: 네.
0: 여기에 우리 또 4년 내지 5년 근 되는 우리 인삼과, 예, 그리고 오디, 구기자, 산약, 예, 대추, 육개까지 우리 과학적으로 조합해서, 예, 약재 간의 균형을 잡아서 몸을 보하되 과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보약과 달리 온화하게 보호해주는 제품이라는 말씀이죠.
0: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전록고에는 역공에 그대로 9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오랜 시간 약불에 달여 농축했기 때문에 그 유효 성분이 깊이 우러나고 흡수가 잘 됩니다.
1: 그렇죠. 전화 연결이 돼서.
0: 예, 예.
1: 맞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2: 나도 저기, 거기 그런데 들었습니다. 회원에 들었습니다.
1: 예, 아유.
2: 예, 들었어. 오늘 우대하는 그거 좀 먹어보자고 그럽니다.
0: 아, 어느 제품 말씀하십니까?
2: 예, 예.
0: 어느 제품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2: 오늘 새로 한 제품 말입니다.
0: 아, 무슨 오트밀 그래요?
2: 예.
0: 아, 밥 대신에, 예, 잡술 수 있는, 예?
2: 예, 예, 예.
0: 예. 그러면 한번 오셨으면 알겠죠, 우리 이 위치는.
2: 예, 압니다. 예. 거기 그런 것도 가봤습니다.
0: 예, 예, 예, 예.
2: 이제 내일이나 가서 그거 싸다 그럽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2: 우대해 주지 않을까?
0: 예,
1: 당연히 그렇죠.
0: 예, 예, 예.
1: 오님께서 전화를
2: 하셨습니까?
0: 예, 예, 전화번호를, 예, 지금 남기고 있을게요. 예.
2: 예.
1: 전화번호,
2: 예,
1: 저희들이 전화를 방송국이 256-111번 치게 되면은 바로 떠서 기록이 됐고, 다 저기 업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으시게 되면은 뭐 여러모로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을 받고, 또,
2: 예,
1: 회원이시니까.
2: 예, 가보겠습니다.
1: 예, 거기 한 수십, 100가지의 좋은 제품이 있어요. 혜택, 회원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예.
2: 예, 알겠습니다.
1: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1: 예, 그래요. 여기 회원가입하게 되면은 두루 매장을 둘러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가격에, 원가 공장 가격이나 어떤 가격에 더 뭐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0: 그렇죠. 예,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가입하시면. 예.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금방 말했던 우리 전록고에 대해서 그냥, 예, 계속해서 우리 설명할 건데요.
1: 네.
0: 또 어떤 분들은 이김에 뭐 방부제나 색소, 향로, 예, 이런 게 더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첨가물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체질이 약한 분들이나 우리 중장년층도, 예, 부담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히 우리 남성분들처럼 평소에 잦은 회식과, 예, 야근으로 우리 몸이 허해진 분들에게 더 추천합니다. 예.
1: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께 더 추천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0: 예, 이 밖에도 또 우리 오랜 노동이나 그 불규칙한 생활로 항상 우리 피곤하신 분, 예, 그리고 다른 강한 보약을 먹으면 속이 타오르는 허약한 체질이신 분, 예, 그리고 일상에서 온화하게 근본을 보강하고 싶은 분들께 모두 추천합니다. 예.
1: 그렇죠.

0: 정말 모든 분들이들 기력을 뭐 찾을 수 있고 뭐 좋죠, 나에게.
1: 예, 그렇죠. 우리 특히 남성분들이 예, 좀
0: 남성분들이
1: 몸이 허하다 느끼실 때 이거 드시면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중청약 뭐 중장기약도 좋고.
1: 예, 그렇죠.

0: 있으니까 예.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
1: 맞아요. 끓는 물을 조금 더 식혀서
0: 예, 40 내지 60도까지 아, 예. 예, 그 미지근하게 한 다음에 예.
1: 그렇죠.
0: 전넣고와 함께 드시면 예,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1: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 뭐 이렇게 효능이 좋고 품질이 좋은 전넣고 가격이 얼마일까 그래요?
0: 예, 우리 전넣고 하나 가격은 우리 138원입니다.
1: 예, 138원.
0: 예.
1: 그게 뭐 비싸지도 않 싸.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뭐 오, 그래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접촉 뭐 능히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아집니다만 용량이 얼마나 돼 이게?
0: 네, 우리 항목당 용량이 100g입니다. 예.
1: 100g.
0: 우리 이제 금방 138원 하면 우리 서태민 선생님처럼 아 이게 싸진 않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또 138원에 우리 1 플러스 1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138원에 예, 두 개를 살 수 있는 거죠. 예.
1: 영광우선에서만 할 수 있는 138원에 두 개를 산단 말인가요? 그냥?
0: 그렇죠. 예.
1: 역시 오늘 활동의 가격, 활동 가격이 없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에 뭐 100g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138원. 정말 귀가 솔깃해지고 뭐 이 대신 오게 되면 또 다른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회원 가격도 있고 뭐 이 제품이 130원 두 개면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전넣고 이 하나면 정말 우리 남성분들은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신이 사용해도 좋고 우리 남편에게 예, 혹은 우리 아들에게 사줘도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남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믿음직한 제품 전녹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138원에 두 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 싶겠지만은요. 뭐 저희 영광 우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생방송에 참여하시게 되면은요.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 생방송에 참여하면은요. 원가 15원 90존 치아 시드 오트밀 6원 깎아드려서 9원 9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지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원에 드리는 웅담 명안에 2원에 드리는 웅담 관절에게 관해서도 뭐 전화를 주시고 명예 차지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도 그 수십 명이 돼요.
0: 네.
1: 이만하면 꽤 혜택하는 부분도 많고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0: 네. 여기서 또 우리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웅담 명안액과 웅담 관절액은 정말 저희가 제조사에서 조금씩 명액을 받아오고 있는 중이니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전화 주셔서 그 명액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웅담 명안액과 웅담 관절액을 사용해보지 못한 분들이 빨리 전화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전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에 전화합니다. 네, 7시 42분을 넘어섰어요. 오늘 또 새로 추천할 제품이 또 있을까요?
0: 예, 사슴과 관련된 제품을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바로 록심환입니다. 예.
1: 록심환. 얼마 전에 많이 듣던 록심환. 예. 록심환도 오동제약의 제품이잖아요. 이게.
0: 예, 맞습니다. 우리 록심환도 오동의 제품입니다. 예.
1: 국내외적으로 알아주죠.
0: 그렇죠. 예. 전녹고가 우리 전신 보양에 중점을 뒀다면 이 록심환은 그대로 예, 이름 말 그대로의 심장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예. 우리 그 어떤 연령대든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장기가 바로 이 심장이죠. 예.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평소에 큰 병이 없어도 심장이 불편해 하신 분들도 뭐 적지 않을 텐데요. 평소에 어떤 증상들이 있게 되면은 이 제품을 사서 좀 더 써봐야 할까 추천해 드릴까 어떻습니까 이거?
0: 예, 우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래에 자신한테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첫째로는 우리 평소에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날씨와 상관없이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에 눌린 듯하고 또 깊게 숨을 쉬어도 시원치가 않다.

0: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는 밤에 누우면 불안하고 또 심장이 저여듯해서 뒤척뒤척거리다에 겨우 잠을 들고 또 잠이 들어도 꿈이 많고 자주 깬다. 예,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예, 이런 증상 중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예, 우리 심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1: 그래요. 나이가 점점 든다든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밤에 누우면은 뭐 불안하고 심장이 조인다든가 날씨와 상관없이 뭐 이 가슴 한 곳에 침체가 눌려온다든가
0: 예.
1: 심장 박동 불규칙적이라든가 뭐 건조 불안 뭐 이렇게 불안을 느낀다는 분들 뭐 여러 가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0: 예, 근데 이 많은 중상의 간호에서도 우리 한두 가지만 해당 되도에 우리 정말 하루 빨리 검사도 해보고
1: 그렇지.
0: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정말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이런 증상이 흔하다고 해서 뭐 피로겠지 괜찮겠지 지나치는 분들도
0: 그렇죠.
1: 있을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기가 부족해서 또 심혈이 허약해서 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네.
0: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오랜 세월 그 쌓인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로 심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강한 약을 찾기보다는 이 오랜 기간 온화하게 심장을 보양해주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예?
1: 네네. 그럼 이 오동녹심환은 어떤 점에서 뭐 특별한가이고?
0: 예, 우선은 그 브랜드 자체가 믿음직스럽죠. 예?
1: 네네.
0: 오동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1957년 예, 도나 국영 사슴 사육장에서 시작해서 연변에서 60년간 자리를 잡아왔고 또 여기에서 선별한 사슴은 연변에서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오동 제약사는 장백산 자락에 자체 우리 사슴 사육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연변에서 가장 오래된 꽃사슴 번식기지이기도 합니다.
1: 네, 맞아요.
0: 예, 오동이 꽃사슴 품질은 전국에서도 우리 앞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기업 이름으로 명명한 꽃사슴 브랜드인 오동 꽃사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슴 원료가 우수하다는 뜻이겠죠. 예.
1: 네네.
0: 오늘 추천하는 우리 오동 녹심환이 가장 큰 우점은 이 녹심, 즉 우리 사슴 심장 함량이 무려 50%나 된다는 점입니다.
1: 와, 예. 50%?
0: 예. 이는 우리 어동이 우수한 사슴 품종과 예, 사육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1: 그래. 50%라면 정말 높은 함량인데 용광무선에서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이거.
0: 그렇죠. 예.
1: 오, 이 다른 성분들은 뭐 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요?
0: 예, 녹심환에는 또 우리 인삼, 로켈, 예. 그리고 이 로켈 펩타이드 동결건조분말을 비롯해서 우리 연자육, 예, 검정말, 백합, 예, 갈근 이와 같은 귀한 약재들이 함께 배합되었습니다.
1: 앞에서도 예. 쭉 얘기했고 이 제품만 들어도 힘이 불끈불끈하고 건강을 찾는
0: 예,
1: 것 같아요.
0: 정말 다 건강한 정말 건강에 좋은 우리 약재나 맞아요. 재료들이죠. 예.
1: 그래요, 그래요.
0: 이 재료들은 하나하나가 다 보약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예,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예, 녹심환은 이 원료들을 10가지 절차를 거쳐서 옛 공예 그대로 정성스럽게 다리고 농축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재료로 우리 전통 중약이 심을 보호하고 기를 북돋아주며 우리 혈액을 활성화시키고 예, 신경을 안정시키는 원리에 따라 제조됐습니다.
1: 네.
0: 예, 보양하면서도 화가 오르지 않아서 우리 중장년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사슴의 피다, 사슴의 심장이다. 뭐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면, 오, 진짜 보약인 줄 알고 뭐 많이 먹어서도 코피도 막 터지고 두렵고 이렇게
0: 예, 그렇죠.
1: 지금은 정제 제자 그 기술이 참 더 좋고 해서 어느 정도 좀 더 그 질환에 맞는 사람 되기 때문에
0: 예.
1: 딱딱 병 치료도 되고 원기도 회복하고 정력에 좋고 뭐 이런 건데
0: 예.
1: 이런 원료로 활을 만들었다니까 이 가공층이 뭐 첨가물이 많이 뭐 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았을까도 어떤가 이게?
0: 예,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예. 예, 예.
0: 이 녹심환은 우리 설탕, 전분, 인공색소,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았고 정말 깨끗한 원료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당이 높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고 예, 닌세가 드셔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예, 말랑말랑한 환자라 보니 그 씹기가나 삼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1: 네네. 그래요. 참 삼키기도 좋고 뭐 이런 제품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또 어떤 분들에게 이 제품이 잘 맞아 떨어질까요?
0: 예, 크게 우리 세 가지 유형이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예. 첫째로는 우리 고령이 어르신들. 예. 평생 수고하시면서 심기가 많이 소모됐고 이미 가슴 두근거림 또 부정맥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예, 오래 가라앉지 않는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에 실제 예, 부담이 쌓인 상태니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예.
1: 네네.
0: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40대 내지 50대 중년 분들 예,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예, 평소에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예, 또 걸을 때마다 숨이 가쁘고 예,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심장에서 보내는 갱골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심기를 보강해주면 우리 체력과 활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세 번째로는 불면증이나 예,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그리고 밤에 누우면 가슴이 불안하고 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도 예, 꿈이 많고 예, 자주 깨시는 분들은 심기가 허약해서 신경이 예, 예민해진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역시 많이 예, 심정을 안정시켜주면서 숙면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녹시만이 심장 안정으로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이기도 해요.
0: 예,
1: 그럼
0: 그렇죠.
1: 드시는 방법 어때요 이걸?
0: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한 번에 우리 한 알씩 하루에 1회 내지 2회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 예,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에 꾸준히 드시면 심장이 편안해지고 우리 호흡이 깊어지며 낮 동안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예. 주의할 점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0: 예, 이 제품 역시 또 우리 인삼이 포함됐기 때문에 열어나 아까 말했던 어령지 무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또 우리 임산부나 수유부는 그 수유가 끝난 후에 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이 록시만 가격도 얼마인지 좀 더 알고 싶어 이거도.
0: 예, 우리 록시만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예.
1: 예전에는 다 이 록영 록심도 뭐 이러면 다 엄청 비싼 거죠.
0: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비싼 제품들인데 맞아. 예.
1: 어느 사람이 먹고 대부분 먹지를 못하는 가격이.
0: 그렇죠.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던 제품들인데 맞아. 우리 영광 우선에서는 예, 147원에 세 병을 드립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 한 병에 20알 들어있으니까 147원에 60알 예. 한 달에서 석 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1: 예.
0: 그리고 우리 록시만이나 전력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우리 영광우선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예. 환영합니다. 예.
1: 영광우선 오프라인 매장 주소는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입니다. 매장 문의 전화번호는요 0433-268-0999입니다 268-0999번 영광우선은요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정품을 보장을 하고 반드시 가성비가 좋고 또 품질도 좋은 제품만 선별을 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이 방송 듣고는 청취자분들에게 신뢰와 진정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안전하고 또 합리한 가격에 가장 또 뭐 건강한 제품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제품 영광우선 매장은 또 우리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혜택도 저희들이 이제 방송과 함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따라가는 거죠 이게.
0: 네, 그렇죠. 우리 영광우선 매장은 예,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편안한 공간입니다. 예. 매장에는 우리 건강 증진 제품뿐만 아니라 예, 또 다른 건강 식품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린 모든 혜택도 예, 매장에서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매상에 들려서 편히 쉬셨다가 가셔도 좋고, 예, 시원한 환경에서 저희와의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1: 예. 예, 저희 방송을 쭉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들으면서 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듣기만 하고 또 직접 매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방송실 이용전화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선어 방송 문해생활 채널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입니다. 전화를 주셔서 여러 가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혜택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면 원가가 10원 90전짜리 우리 치아시드 어트밀, 예, 6원 깎아드려서 9원 90전에 드리게 됩니다. 예. 전화 한 통당 6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이 건강에 특기 전 전덕꼭 138원에 1 플러스 1 해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심장을 지켜주는 럭심환 147원에 3병을 드립니다. 예.
1: 네.
0: 예, 이외에도 우리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웅담명안액 1원에 드리고 있고, 예. 그리고 운담관절에 지금 이원해 드리고 있는 활동도 계속하고 있으니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영광우선 매장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건강제품 전용 서비스 공간입니다. 예.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건강제품과 식품 또 생활 속에서 필요한 알찬 물건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평소에 산책하시거나 장보러 나가실 때 가볍게 들려서 잠시 쉬었다 가셔도 좋고, 우리 친척집에 놀러 가듯 자유롭게, 예, 편하게 드나셔도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치아시드 오트밀, 뭐, 식사 대용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하니까, 뭐, 중년층에서는 뭐, 몸이 뭐 뚱뚱하다, 뭐 밥 먹기서 떨어지다, 뭐 그러면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포만감도 느끼고, 이런 제품 또 특별히 요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또 9원 90전이잖아요. 그걸 네. 뭐 9원 90전에 편하게, 예, 싸게 드실 수 있고.
1: 6원 할인해 드린다는 그렇죠. 것도 상당한 예. 겁니다. 그리고 이 전녹고도, 남성분들한테 기력을 돋고, 뭐, 기운 나게 하고, 그리고 정신을 맞게 하고, 뭐 138원이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하나 드리고,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오늘 들어보니까.
0: 예, 그렇죠. 정말, 예, 이만한 제품이 이만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예, 저희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예.
1: 전녹고, 그리고 또 녹심환.
0: 예, 녹심환. 심장이 기가 약하고, 그리고 밤에 잘 자지 못하고,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잘 자지 못하는 분들, 예. 녹심환을 추천합니다. 예.
1: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뭐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두근두근하고 또 힘이 많이 빠지는 분들이 아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예.
1: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던 뭐 1, 2원짜리 그 명안에 웅담 명안에 그리고 또 웅담 관절에 이저번 써보니까 또 괜찮다는 분들 많아요.
0: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명안의 효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겠는데요. 우리 웅담 명안액은 어르신들이 로안이나 눈건조증, 백내장, 그리고 눈물샘 많김, 안구헌탁, 예,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 증상,
1: 네.
0: 그리고 간문지로 인한 여러 가지 눈진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것도 사용법도 다양한데 침질해도 되고 눈을 씻어도 되고 직접 눈에 들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눈 건강을 지킨 데는 정말 확실한 효과가 있고
1: 네.
0: 지금까지 받은 후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웅담 관절액, 예, 이 웅담 관절액은 유형으로 바른 제품입니다. 예. 예, 웅담에 혈액순환을 돕고 또 항기를 제거하며 경락을 소통시키는 중약제들을 배합해서 만드는 관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0: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피부를 통해서 관절 연조직에 직접 흡수되니까 예. 위장이나 간, 신장을 거치지 않기에 우리 장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웅담 관절액은 바른 후 10분에서 30분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관절이 한기를 제거해 줍니다. 예. 찬 기운이 체내에 들어와 생긴 관절 냉증, 흐린 날, 역한 바람, 환절기나 겨울철 기온이 떨어질 때 관절이 차갑고, 예, 시큰거리며 깊게 쑤시는 통증에 효과적인데, 관절액을 바르면 열감을 주고 그 관절 부위의 찬 기운을 없애며 냉증과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예.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근육 뭉침을 완화합니다. 예. 목과 어깨가 결렸거나 또 허리 근육이 긴장하거나 발을 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경우 이리 이 웅당 관절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긴장된 근막이 풀리고 네. 예, 근육 경련으로 인한 그 당기는 단통증이 완화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우리 근육 피로로 인한 통증을 빨리 완화합니다. 예. 육체 노동을 하거나 우리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또 그런 후에 무릎, 손목, 예, 발목이 붓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빠르게 진정시켜서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영광무선 방송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제품, 새 제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0: 예.
1: 이 영광무선 오프라인 매장 주소는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입니다. 매장 문의 전화번호는요, 0433-268-0999번입니다. 네, 영광무선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은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정품을 보장하고 반드시 가성비가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어르신들에게 추천해드린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네, 밤 되시기 바랍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대로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노래로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 가르쳐 드릴 노래는
3: 네, 어머님의 방아소리.
2: 네. 네,
3: 홍길남 선생님 작사하시고 김봉호 선생님 작곡하셨습니다. 예, 한 5년 되는가요 이 곡이?
2: 오, 벌써 그렇게 4년? 됐나요?
3: 예, 김봉호 선생님이 네. 계실 때 저한테 세 번째로 받은 곡입니다. 선생님 곡을 새우 불렀거든요.
2: 아, 고향가자도 있고.
3: 네, 고향가자. 그 다음에 해란 불의 풍년이 왔네. 해란 일리야. 그 후에 이 곡을 저한테 또 맡겼습니다.
2: 그러셨네요. 어머니의 방아소리. 네, 이 노래는 또 사설이 단 여기 두 번째.

0: 대학 갔던 귀동딸이라고 이게 다루고 거의 다 뭐 단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암송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좋아요.
0: 비교적 그 완전하게 이제 한 곡을 암송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어머니의 반가 소리 사설부터 전해드리고요.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가사를 조금 더 한 개 가사를 한 두 번씩 읽어달라고.
2: 네. 왜요?
0: 한 번 쭉 읽으면 메모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가사말을 좀 두 번씩 전해드릴게요. 어머니의 반가 소리 가사입니다. 쿵쿵 지어라 방아야,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쿵쿵쿵쿵 성수났네, 쿵쿵쿵쿵 성수났네, 군대 갔던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군대 갔던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얀 떡가루 머리에 이고, 하얀 떡가루 머리에 이고, 웃음 짓던 어머니, 웃음 짓던 어머니,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어머니의 방아 소리. 자, 이러면 사설을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또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부를 때 천천히 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워볼까요?
2: 비워볼까요?
0: 네.
2: 네, 이 가사는 송길란 선생님이 우리 TV 청편을 계셨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네, 이 가사가 간편한데 이분이 어머님이 그 예전에 그 연상을 쓴 그런 가사거든요.
0: 예, 예.
2: 우리 농촌에서 옛날 그 자식이 외지에서 오면 뭐 맛있는 거 해먹을 거 없잖아. 그냥 뭐 떡가루 쿵덕 쿵. 우리 방아 제밭
1: 맞죠?
2: 제밭. 어떤 분들 맞죠? 이 옆파리 분을 맞죠? 네. 방아도 본 거 같지 않아? 봤어요?
1: 시작했어요.
2: 예, 그래 한번 따라 불러 봅시다.
0: 네, 어머님이 그 시절 그리면서 지은 가사말이에요.
2: 제가 이 노래를 받았을 때,
0: 네.
2: 곡도 쿵덕 쿵덕 쿵덕 그 방아 소리처럼 연상하면서 쓴 것인데. 쿵쿵 지어라 방아야, 차, 차, 쿵, 자, 차, 쿵, 자, 이래 8분 6입니다. 예, 이쪽 안 맞는지 지금 주시오. 이분들 줘요. 쿵쿵, 쿵쿵 지어라. 따라 합시다. 한 대목씩. 제가 하면 따라 하세요.

한번 만 다시 여기를 콩콩 콩콩 지어라 방아야 이랬습니다. 콩콩 지어라 떡방아야. 네, 콩콩 두 번째 소리 두 번째 그게 콩콩 콩콩 지어라 떡방아야 이랬습니다. 아니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콩콩 시작.

0: 재밌죠?
1: 예예.
0: 근데 저는 이 노래 재창작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오미란 선생님 프로에 판소리도 있고 소도미요도 있고 난도미요도 다 배워드리는데 저는 여기다가 서도 목돌림도 넣고 우리 연변의 품격도 넣고 남도의 품격도 넣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재창작할 때 그래서 그냥 먼저 우리 선율만 따라 합시다.

어머니, 어머니를 할 때는 좀 친切하게 우리 어머니 디딜 방송 웃으면 하면 안 되겠어요. 따라 불러도 그 호흡하고 감정 가지고 하세요. 고.

이상하지만 어머니 어머니의 이제 마음대니까 어머니의 방아 소리 우리 장고 지금 이 노래만의 장고 소리가 제가 어떻게 들리지 않을까 계속 시작부터 그 방아 소리를 계속 밑에 깔고 해라 말한다. 콩콩 찌어라 떡방아야

0: 안전지가 가고. 예. 야, 계속 밑에 그 방아 우리 민저장단을 그. 자, 근데 우리 이 소리를 무슨 소리 들으면 우리 이 방아 소리를 생각해야 한다. 쿠. 방아 찌는 소리를 생각하면 그 밑에 방아 소리 계속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노래만은 맛있다고. 자, 한번 쭉 같이 가봅시다. 될 것 같은데요?
1: 될 것 같아요.
0: 드디어 대담하게

0: 노래 간단하지만 예, 응, 노래 난 이 노래 사랑한다.
1: 그 방아가 막 그때 그 시절에는 네. 흥겨워서 자직머리로 간 방아는 아니잖아요. 네. 막 콩다 콩다 이렇게 찌는 방아는 아니니까
2: 우리 그
1: 여기 방 국거리 장단에 그 예전에 그 애환
0: 네.
1: 네. 그 슬픔도 있고
0: 슬픔도 네. 있고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 노래 하미가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는데 동차를 얻고 그 딸을 얻고 그 나들이 얻거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방아 칠 때 계속 이렇게 형상은 우리 그 연출할 때도 그 방아 형상 하면 아기를 얻은 어머니가 방아 찌는 형상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스쌤이 얘기했잖아요. 이 그냥 이게 다 흥겹게 서적적으로 하지만 흥겨움 속에 우리 그 마음을 그 옛날에 그 짜릿한 마음을 담아서 하면 장단을 잘 타고 하면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족해요?
1: 네, 많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네.
0: 콩콩지 콩콩콩콩콩콩콩 지어라 방아야 시작
3: 콩콩 지어라 방아야
0: 콩콩 아니 한 번만 아까 여기 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콩콩 지어라 방아야 있습니다. 따따리 띠라따 라도 콩 시작
3: 콩콩 지어라 방아야
0: 여기 하나 명한 게 콩콩 아니다 콩콩 콩콩
3: 콩콩
0: 아니 콩콩 콩콩 언니 내려 먹어 선생님
1: 콩콩 라소미
0: 라소미 라소미 있네
1: 콩콩 지어라 방아야
0: 자 시작 콩

0: 이 노래 굉장히 빨리 배우네요.
1: 간단한 노래도 빨리 못 배우는 필요하지.
2: 네. 잘 배워줘서.
1: 네. 어느 분이 제가 같이 대담하게 한번 지금 내 이름 아이 찍겠어요. 내 의미 틀린다 계속해.
2: 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여기에.
1: 보셔. 보셔.

0: 하고 은혜 손님을 그렇게 썼을까? 예? 네, 솔라소. 네, 솔라소. 옳지? 예? 미라시라. 네, 솔라소. 미라시라. 있습니다. 네,
1: 군대 갔듯이. 자.

0: 어머니의 방아 소리인데
1: 어머니 방
0: 하얀 떡

0: 한번 대담하게 해봅시다.
1: 알겠어.
0: 시간이 가득하단다.
2: 예. 네.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0: 자, 선수 주시죠.

소리도 나게 되간다. 콩콩지 들으시오. 콩콩지어라 방아야 콩콩지어라 방아야 시작.

0: 지어라
1: 지어라
2: 오만해 오만해
0: 지어라
1: 두 번째는 지어라
2: 지어라
1: 지어라
2: 네, 될 수 있죠?
3: 네, 다시
2: 잘한다고 칭찬 한 마디 된다 다시 자

0: 가야죠. 여기 났다가 가야 됩니다.
1: 랄라도레미레
0: 집으로 돌아왔다고 여기 우붕 잘
1: 어찌해야 될까요?

한번 잘해봅시다. 1절을 잘하면 간주 들어가서 대학 갔던 그 다음에 딸이라 말 기동 딸이 아들이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 딸을 또 대학 보내고 그 다음 또 딸이 올 때 또 방학 쟀다 말 해봅시다.

0: 1절이에요.
1: 그러니까 나 1절을 하고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2절도 한 거예요. 쿵쿵 지어라 하면 마지막에 그 대학 갔던 기동딸이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2절.

0: 예. 기타지 제가 예. 한번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간 아주 2분 있으니까
1: 2분까지 다 못해요. 아, 아, 네. 잠깐만요. 네.
0: 아니 앞대가 아마 네. 되게 시간 아니면 안 하고
1: 다음 시간에 하시죠. 네. 시간이 안 돼요.
0: 안 되면 예. 다음 시간 내가 예. 다른 것도 알게 드릴게요.
1: 그래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0: 잘 배웠.
1: 잘 배우셨죠.
0: 간단한데
2: 네, 잘 배웠어요.
1: 콩도 콩콩도.
0: 네. 집에 가도 자꾸 쿵쿵쿵하게.
2: 저예요. 노래 성수랑.
1: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 이신연병 감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어머니의 반가운 소리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장영근 선생님,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2: 예, 네, 수고하셨어요.
1: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지연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저어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에 올랐다. 루산군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모태동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바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관병들은 생명을 내놓고 굳게 뭉친다. 격동적인 전투로 난공불락의 관문을 채워보시고 비장한 시편도

모태동은 몇몇 기병 통신원들과 함께 한참 말을 달리다가 말고삐를 늦추었다. 아내의 해쓱한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맴돌았다. 하자진이 별말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몇이나 낳았지만은 곁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

노수석 동지, 들어보세요. 노산관에서 나는 보성입니다. 어이병의 말을 듣고서야 모태똥은 정신을 차리었다. 과연 노산관 쪽에서 희미하게 보성이 들려왔다. 마치 한여름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밀집된 정도로 보아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순간 모태똥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모르는 씩씩한 기운이 솟구치었다. 이번 전투에 그는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큰 전과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터였다. 얼마 전 주리회에서 동지들이 그릇된 군사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한테 희망을 걸었다. 첫 싸움인 도성 전투를 잘 치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동지들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아직도 버티고는 이득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홍군이 맞닥뜨릴 상황이었다.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까 하는 문제는 준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천에 들어가 홍군 사방면군과 합류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0: 어떻게 장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2군단이나 6군단과는 합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적군 수십만이 주위에 있고 200개 탄이 포위망을 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엄청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보태동은 최대의 희망을 루산관을 돌파구로 하는 이번 전투에 걸었다. 이 시각 그의 마음은 눈앞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굳세면서도 서글픈 데가 있었다. 보태동은 부루마리에 박차를 가했다. 1시간쯤 지나서 모태똥은 본부를 따라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되었다. 그 사이 비가 끝이었다. 졸레와 주덕은 모처럼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모태똥을 반겨맞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류산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빠른데? 모태똥이 환하게 웃었다. 졸레가 뒤따르는 젊은 간부를 가리키었다. 행덕회 동지는 우리가 행군을 하다가 전보를 못 받을까봐 특별히 참모를 보내왔어요. 모태동이 그와 악수를 하면서 물었다. 행덕회 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참모는 행군 단장이 오전에는 동제에 있는 왕가레리 집에 쥐부를 세웠는데 오후에는 루상관 날의 한 숲속으로 옮겨갔다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팽덕회 한테로 가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레와 주덕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세 사람은 젊은 참모와 함께 삼군단으로 나는 듯이 말을 달리었다. 뒤로 기병통신원과 참모들이 따랐다. 날이 저물 무렵 일행은 큰길 남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 이르렀다. 막 숲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숲에서 말을 탄 사람 4대씩 나왔다. 맨 앞에선 건장한 사람이 팽독해 같았다. 팽독해도 그들을 알아보고는 말에서 내려 서둘러 걸어왔다. 모태동 일행도 말에서 내려 마주 갔다. 팽동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모태동이 팽독회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다. 돼지 같은 놈들이 드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팽독회는 늘 엄숙하기만 하던 얼굴을 조금 풀고 웃었다. 뭐 이제는 든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졸레바 주덕도 팽독회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래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모태동이 물었다. 팽덕회는 루산관 아래 아직도 적군 4개 탄과 1개 사령부가 있고 루산관은 점령을 했지만은 적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해서 내일 적들이 다시 반격해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1개 탄으로 정면을 맞고 2개 탄은 좌우로 돌아가서 공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팽덕회가 말을 이었다.
1: 제가 직접 한계탄을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판교로 질러 가기만 하면은 그 돼지 같은 놈들의 숨통을 조일 수가 있을 겁니다.
0: 모태똥은 통쾌하게 웃었다.
1: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물리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0: 그러고는 또 물었다. 판교가 루산관에서 얼마나 멉니까?
1: 30리쯤 됩니다.
2: 30리라. 돌아가려면은 100리는 걸어야 할 것 같으니 당신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요.
1: 그래요? 당신이 가지 않아도 부대는 진력할 수가 있을 거요.
0: 졸레와 주덕도 말했다. 팽덕회는 가겠다는 말도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도분한 얼굴에 슬쩍 웃음만 띄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2: 이번 루상관 전투에서 13탄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0: 팽덕회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루상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점금산을 13탄

0: 아니 재빨리 차지한 뒤 곧장 중요한 길도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또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돼지 같은 놈들의 반격이 드세단 말입니다. 모태똥은 팽독회가 부대를 거느리고 판교로 애도로 가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자 더 말리지 않았다. 그럼 오늘 밤 1군단을 보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군요. 주덕이 또 고개를 끄덕이었다. 만약 순조로우면은 재빨리 준이를 점령을 해서 놈들한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울래가 말했다. 팽덕현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말에 올랐다. 당신들은 오늘 밤 동제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은 죄다 호화롭더군요. 돼지 같은 놈들. 그러더니 곧 일행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날 밤 동제에 이르렀다. 이틀 날 아침 적들은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그들은 루산관을 되찾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홍군이 애도로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길을 애도로 간 부대는 점심때쯤 판교에 들어섰다. 루산관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대를 맞추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 앞뒤로 적을 공격하였다. 홍군은 귀주군대 한 개 류와 네 개 탄을 대부분 무찔렀다. 부상당한 적군의 류장 두조환은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배를 타서 옆으로 빠져 도망치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길로 곧장 준위로 밀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고는 경험이 많은 전사 몇을 데리고 루산관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산길을 걷는 발걸음이 바쁘기만 했지만 총총한 걸음걸이 가운데도 여유가 흘렀다. 뒤쫓아오는 적이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루산은 귀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산줄기인데 지형이 높고 험난하였다. 그곳에는 이런 미녀가 있었다. 높고 높은 대루산은 하늘과 석자 셋이 차라네. 사람이 넘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 말이 넘으려면 안장을 내려야 한다네. 모태똥의 시집에 16자령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이여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도 내리지 않았네. 놀라 뒤돌아보니 하늘과 석자 셋이 차였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산의 산세와 대중의 민호에서 영감을 얻은 듯 싶다. 루산관은 바로 이 산절기에서 사천남부로부터 귀주 북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말하자면 하늘을 찌르는 수만 개의 봉우리 사이로 난 길이었다. 하지만 산날에서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다. 길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듯 18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루산관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길을 걸었다. 산을 오르다 보니 홍군 전사들이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대나무 배낭을 메고 풀이 죽어 걸어가는 귀조 병사들을 보니 모자가 없는 사람, 신을 잃어버린 사람, 아편인이 올라 콧물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에 홍군 전사 몇이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었다. 나이든 부로 하나가 눈물을 매달고 하품을 쩍쩍 하면서 애걸했다.
1: 아유, 홍군 선생님, 한 모금만 빨게 해주십시오. 이니 올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0: 어서 걸어요.

0: 도착하면 표기 해줄 테니.
1: 젊은 홍군 전사가 말했다.
2: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1: 포로는 맥이 빠져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 대통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0: 동지, 한복은 빨개 내버려 두지. 기운이 나야 걸을 게 아니겠습니까?
1: 그 홍군 전사는 모 대통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부루한테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그는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를 쳤다.
2: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1: 부루는 얼른 가방에서 앞편 도구들을 꺼내더니 돌을 베고 맨땅에 들여놓았다. 몸을 옹성그린 채 불을 켜들고는 로련하게 담뱃대를 물었다. 그는 앞편이 타자 담배꼭지에 꺾고는 꾸르륵 꾸르륵 빨기 시작했다. 홍군 전사는 이런 산길에 드러누워 앞편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
0: 참 재밌다니까. 귀주병사들을 총을 빼앗는 건 괜찮은데 앞편 담뱃대를 뺐으면 욱해서 달려든답니다. 앞편이만 풀리면 기운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도 백군놈들이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3: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어?
1: 다리를 토시고 앉아서 담뱃대를 붙잡고 앞편을 피우던 포로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는 벌써 앞편 한 덩이를 다 피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코로 용기를 내뿜고 있었다. 포로는 정신이 노긋한지 사람들을 보면서 멍청하게 웃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가 부드럽게 재촉을 했다. 포로는 희죽이 웃으며 뻔뻔스럽게 떼를 썼다.
3: 밥 먹으면 더 비웁시다. 밥 먹어. 예? 아, 예.
1: 그는 또 한 덩이를 태워 피우고 나서야 앞편 도구를 거두고는 벌떡 일어났다.
3: 야, 이제는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 어서 갑시다.
1: 부르는 배낭을 훌렁 메고는 소리를 지었다. 주덕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4: 내가 철이 들어서부터 정부에서 앞편을 막겠다고 수많은 법령을 발표하는 걸 봤지만 앞편쟁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 땅 어디에도 앞편을 피우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1: 조울래가 안타깝게 대꾸를 했다.
4: 군벌이나 관료들한테는 가장 좋은 벌인데요. 왕가리는 군용품과 무기를 앞편으로 바꿔오고 있지요. 지금 설악이 귀주를 점령하고 사기가 높아진 것도 귀주의 앞편 수입이 독특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이 망나니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나쁜 물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1: 모 대통령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곧 구불구불한 길도 끝이 보이었다. 대첨산과 소첨산 두 산봉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을 찌르며 좁은 산호기를 지키고 있었다. 산호기 왼쪽으로는 높이가 비슷한 봉우리 하나가 흰 구름을 이고 산호기를 굽어부었다. 점금산이 틀림이 없었다.

장편소설 대장정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시환원은 우리 중의학이 의학적 도리에 근거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또 우리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또 진지한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약이 처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신환원은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이 이런 처방내는 데서에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역사적으로 전룡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 약은 확실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병 저병 생기기 쉬울 때 쓸 수 있는 약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은 방법, 일을 해결하는 데서 방법과 처리 방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타래를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뜨개질이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실이라며 감자고 보면은 실이 막 움켜져서 아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첫 끝을 찾아내서 실을 살랑살랑 매듭이 맺힌 거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렇대서 그거 가시를 뚝뚝뚝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이런 식 다리를 풀듯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데도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가 건강해지자면 콩팥이도 와야 됩니다. 부선하지 않고는 콩팥이 기능을 쳐세우지 않고는 뇌세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비장이 좋아져야만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오래 두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먼저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신선 부조라는 게 오죠. 이래서 많은 질병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법, 순서,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이가 건뇌보신환입니다. 약 처방이 조합도 잘 됐고 방법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을 쓰면서 첫째 우리 그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그 방법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희들 건뇌보신환 보면은 한계료정신 쓰고 보면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딱 이 뇌조직에서 뭐 치매가 걸리고 건만증이 걸리고 기억력 상실증이 걸리고 기억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콩팥, 간, 비장, 심장 이게 다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이제 뇌경색으로 혈압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자주 어지럽게 나옵니다. 예.
0: 네.
2: 네, 그리고 가슴도 구두두라매 머리에서 소리하는데 귀에 소리나도 내 소리에 위 소리 나지. 그래, 내 저는 광일 듣고 주로 건네버시아를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게 나고 가슴 뜨는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예, 전일전에 밤소변에 다이어트 번 화장실을 타겠는데, 아, 화변 한번 봤는데, 영 조금씩 나가다나까, 예, 소변에 잤다가 자주 보니, 예, 이래 뭐 후부터 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소변 차수 줄어들고, 밤소변이 적어지고, 예, 소변 봐도 시원하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다 고가병인데, 고바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난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처음 자는 아침이면 머리 말아가지고, 예, 특히 나는 이 약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 약 좀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다 담았어야 합니다, 또.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이요?
1: 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니 해도 부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 선시가 옵니다. 콩팥이 허하고 이 허한 증상을 오래 두면서 신염이요, 간염이요, 심장병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아, 우리 언니 지금 노심산에 걸려서 이 건뇌보신환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정황은 중피솜씨에 걸렸습니다. 네, 출혈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냥 밥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이 발음이 솜에 말은 하는데 솜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그리고 네. 이 다리도 좀 졸고 예, 화장실을 재고 다니고 이런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건뇌보신환을 썼는데 아 우선은 예, 이 골이 항상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네. 밥을 흘리던 게 어우 신기한다. 우선은 그래서 예, 약간씩 그렇지 아 자꾸 그래도 힘피 없이 흘리던 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0: 그게 밥을 씹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이게 다 우리 머리 중추신경에서 지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뇌세포가 다 이 언어 중추신경이라든가 밥을 씹는 주저지신경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이 말라붙고 뇌세포가 손상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 좀 이전보다 빨리 효과 봅니다.
3: 빨리 효과 봅니다. 근데 식사할 때 내가 가만히 볼까 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0: 벌리지 못하고 꽁꽁 다물지 못하고 숨이
3: 예, 옳습니다. 그랬대다. 난 별났을 때다.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수고 그 다음에 소변이 그리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예, 맥이 나서 예, 화장실이 막 그거 재고 개 댕겼는데 예, 아 어디는 후들후들 떨면서 예, 해도 간다. 아,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병원에가 이 중약을 쓰긴 하다. 이게 얼마나 왔습니다.
0: 이 약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약이고 황제가 쓰던 약인데 이게 다 지금 세월에 와서 로백성이 쓸 수 있게끔 되지 이전 같으라 뭐 복용도 못하죠. 이 약은 검증된 약입니다. 오랫동안.
3: 예,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효과 정말 다른 약을 쓰기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 어선 이걸로 죽었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약 먹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해서 예, 영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오늘이 더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우대 활동대로 달라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3: 예, 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콩팥이나 비장이나 심장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예보신안을 오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 방면에서 효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콩팥 하면은 우리 오장은 오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 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수하는 노인들을 텔레비를 통해서거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장수하는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 돼갖고 진짜 90세 이상 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귀를 살펴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특히 귓방울이 쭉 쳐져 내려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오관이든 오장이든 다 작아지고 심지어 키도 줄어듭니다.
1: 네.
0: 눈도 그 크던 눈도 줄어들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저도 이 지금 이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말했던 것도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나면 한참 말하다가 생각이 나 아버지 말이 나와
0: 예.
4: 신체가 자꾸 못해지니까 정말 연결할 이 건강 보상을 위해서 이거 쓰는 이 약이 정말 약이야 정말 묘한 약이야
0: 묘합니다. 이 약은 이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내려면 1771년도에 건종 황제가 썼던 약인데 네. 무슨 이게 몇백 년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4: 반건
0: 그만큼 효과 있다는 거 말하지.
4: 이 약은 좋다. 약 계속 있으면 내려오는데 약, 이 약이 특별히 속도가 저 뱅가에 빨리 맞아 그런지 빨리 났단 말입니다.
0: 네.
4: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에 이게 그 잠도 다 오고 심해 증상에 이런 기능이 없는 다 그런 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배려 좋다만 씁니다. 그리고
0: 네.
4: 항상 심장도 불안하면서 인정을 못하고
0: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4: 예, 이러면서 어쨌든 이 약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만 이래 쓰면
0: 항상 심장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가슴이 퉁닥퉁닥 뛰고
4: 네.
0: 이런 거 아무리 심장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산인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런 약이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 쓰게 되면 그거는 싹 사라집니다.
4: 나는 그래 앞에서 말씀 다 했지만 나는 오래 쓸수록 몸에게 하나하나 이게 벌써 알고만
0: 좋아지죠.
4: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 놓치면 이게 활동 때마다 자꾸 싸서 이제 저장한다만
0: 예.
4: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 이렇게 아시네.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4: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무슨 말인가 하면

0: 면은 우리 오장과 오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관은 거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관은 보면 알깁니다. 특히 우리 간한 통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간이 연계되어 있으면서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백내장이 쉽게 생기고 이게 다 이 사람이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9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늙은들이 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오관, 오장육부 다 이게 줄어듭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귀만은 커진답니다. 네. 장수하는 분들이 귀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좋단 말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집에 와서 원래 집에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집에 시초라대다. 근데 이 건의 보시하는 지금 예, 한 20을 썼는데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0: 그에
2: 얼빠나던 게 좀 정신하고 그 바깥으로 자꾸 나가던 게 어서 술 나간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러고 맥도 나고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맥이 나면 또 그런 게 또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2: 근데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썼지?
0: 맞습니다.
2: 근데 네. 여기서 많이 애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 내 한 가지 자문하시나. 이 간에 선생님의 물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라 한단다, 병원에서.
0: 수술 소리 나오는 정도면 조금 크다는 거 말하는데, 그게 커서 터질 정도로 좀 심하다 혹은 다른 그 세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면 방법 없이 수술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치료 그러나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예? 예, 이런 그 물혹 혹은 쇄관료 이런 거는 간에는 혈관이 뭐 실타래처럼 덩어리니까 또 딴 것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술하든 아야든 먼저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그마한 거는 다 흡수되고 없습니다. 이 약 쓰면은. 예?
2: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0: 하겠습니다. 보수치료를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거꾸로 말하면 콩팥이 좋아지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노인들 보면은 귀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텔레비 보거나 무슨 우리 다른 주위의 실제적인 인물들이 장수하는 노인분들 봐보십시오. 다 귀가 커지죠. 예? 우리 몸에서 다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콩팥이 좋아지면은 귀가 좋아지고 술 들리는 사람들 이 약 쓰게 되면 귀에서 소리 난다. 가는 기가 먹어서 나는 텔레비도 높이 나야 된다. 말도 잘 듣기지 않는다. 이러던 분들 귀가 좋아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죠. 때문에 우리 이 건네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보는데 우선 먼저 어제는 늙어서 귀도 간다 이랬던 분들 우리 그 이 소리를 좀 예,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본네 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약 쓰기 전에 어떻게 그런 귀한 발달이 안 되나 갖고 아팠다 아팠다 하네고 되니 머리 아프지 어지럼 찔리 나지 거기서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래서 기억력도 없어갖고 이내 뭐이나 잊어먹었어 대리가 들고 나야 알지 몰랐습니다. 이내 바깥에서 나가면 우리 역대기 집자 쓰고 나한테 감독원도 알지 그리고 우리 방이 잠도 잘 자야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거 조금 많이 써봤는데 안 붙었는데 교환을 해서 부덕시 그래 썼는데 무서운데 혈압도 떡떡 잘 됩니다. 이 덕사에서.
0: 네.
3: 그리고 막 기억력도 조금 나아진 게 알리고 그리고 많이 잠 못 자서 잠 감사합니다. 지금
0: 예. 네. 그럴 그래, 겁니다. 예.
3: 네. 예. 그리고 예. 니네 아빠가 밥도 잘 못 먹던데 제가 약 쓴다고 좀 소화되는 게 알려가지고 기본적으로 네. 잘 먹습니다.
1: 네.
3: 밥 잘 먹고 있네.
1: 그래요.
3: 아까 내 배달 받으려 그랬다. 우리 언니가
1: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 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시다. 일단 어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방송해 드린다 할 때 우리 어제는 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석증 하면은 현대인들한테서 이전보다 많이 확실히 이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담석증이 많은 원인은 물론 우리 B초를 많이 하면서 이전에는 B초를 크게 아야다 보니까 담석증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예. 일단 담석증은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도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크게 별다른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B초를 통해서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담석증에 대해서 지금 좀 진단 이런 방법이 올라가면서 담석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연기입간 구복액을 쓰는 분들 담석증 환자들이 꼭 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담석증이란 어떤 어떤 증상이 있고 어찌어찌 생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성 담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색소성 담석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증도 주로 우리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이가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으면서 본래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때는 간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다 분해해버립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그런데 그 분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할 때에는 이 열물에 이런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지면서 담낭에 와서 쌓이게 됩니다. 담낭이란 건 다른 공능이 없습니다. 무슨 거 분비한다거나 소화액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공능은 없고 주로 간에서 분비되는 이 담즙산을 저축했다가 우리 장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오지스 코요지를 통해서 방출해서 내보내는 저축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축하고 있는 이 열무리가 이 담즙산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에는 그 담낭 안에서 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담낭벽이 두껍다, 염증이 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색소성 담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생충 알이거나 이런 나쁜 이런 충란들이 우리 담도를 통해서 염증을 일으킨 걸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염증성이죠. 이 우리 장도하고 이 담낭은 오지스 코요지, 코요지란 게 뭡니까? 활약근이란 말입니다. 우리 깡문 코요지, 홍문에도 코요지란 게 있죠. 이래서 우리 그 홍문에 있는 이 코요지가 꼭 다물고 있어야 관비돼야 우리 장도에 있는 뭐 이런 변 같은 게 흘러나가지 않죠. 예. 그런데 이 십이지장에 이런 오지스 코요지란 게 있습니다. 호장, 십이지장, 그 다음에 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깨끗하게 먹는다 해도 특히 채소라면

0: 생거 먹을 때, 특히 우리 민족은 생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상추, 배추, 오이, 고추 찍어 먹는 거이. 이러면서 그걸 삶지 않는다 할 때는 이런 충란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갑니다. 특히 그 상추 뒷면에람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충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또 해충이 많았습니다. 우리 해충약을 막 학교마다 공급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런 해충 알들이 오디스코요지를 통해서 담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담석증을 돌을 색소성 담석증이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이것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현대인들은 더 많습니다. 돌이 생기는 게.
1: 네, 다음 분입니다.
0: 여기 깡구복에.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저는 지금 이 깡구복에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2: 지방간도 좀 있고, 담배 뿌리, 뿌려놓은 거, 거기 뿌리, 통신,
1: 네, 그래요.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들립니다.
2: 잘 들립니다.
1: 네. 말씀하세요.
0: 네, 높이 얘기를 하세요.
2: 네. 지금 됩니까?
1: 네.
2: 네. 박수도 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담배 보고, 옆구리가 계속 물증을 찬 것처럼 먹고 아프고 했는데,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0: 네.
2: 이제 아침 일어나면 일간에 계속 와서 쓴물이 올라오는 게 쓴물이 많이 줄어들고, 콧간 가다가 일간이 있고, 겹한 맛이 돌아서, 왜 또 위가 안 좋아서 위 계속 소화해야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이랬습니다. 나날이 나쁘지 않네, 또 위가 안 좋겠죠.
0: 네.
2: 그래서요, 이 약 몸에 지금 많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지금 끝에 계속 하고 있습니까?
0: 네, 활동이 있습니다.
2: 그럼 좀 더 싸서 한 1년이나 2년 더 먹어보겠습니다. 효과가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가 적으십시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에?
1: 네,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더 많은데, 이런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용기 깡구복에 글 쓰시라는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우리 간 세포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다 간에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이런 담석증뿐만 아니라 간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능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을 우리 중에서는 장군에다 비기지 않습니까? 모든 오장육부의 장군이다. 그다음에 우리 서예학적으로 봐도 몇백 개의 화학공장을 안친 것과 같답니다. 간에서 많은 독소를 분해한단 말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예, 이영지 입공고 깡구복에 그 장군부터 먹었는데 지내 좋으니까 우리 언니 지금 내 먹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언니 이 거기 간이 지내나 빠서에 맥이 없지 누워서 일을 못 난다 간경화가 걸려서 그래서 내 먹어본 게 이게 지내 좋으니까 잡더라고. 그런데 우리 언니 정말 그냥 매슬겁고 맥이 없어 밥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얻어놓은 일곱 달 다 쌌습니다. 그래서 쌌는데 어서는 밥이 맛있고 그냥 누워만 있던 게 어서는 일어나고 맥이 난단다. 그리고 매슬 걷던 것도 잃었고 단나이 다 고기 꼬리 아프던 것도 어서는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눈이 부하게 좀 아이보이던 것도 눈도 어서 맑아져서 땡추복이 영 좋다고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선생님과 한 가지 자문하겠어. 3년 전에 장도에 시루가 있어서 이거 떼내었습니다. 근데 그거 도박싱이라며 와서 검사하라더랍니다. 근데 물을 일곱 먹지 지내 힘들어서 이 선생님이 약 잡아주거나 지내서 와서 지금 그 상황 벗어서 3년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변도 이거

0: 구보기 하고 잡수는데 그냥 설사하던게 기운도 좀 좋은 거 보지. 우리 모두 면에서 살아났다고 지금 해도 안 알린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슬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석과 작사 황영하 작곡의 나비 한 마리입니다. 가벼운 리듬과 부드러운 노래가 마치 나비가 하늘을 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합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성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들려드립니다. 따스한 그대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듣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연길밤의 아름다움을 담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맹영 소작사 박일성 작곡의 연길의 여름밤이요.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입니다. 행복과 아리랑의 정감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겨움을 선사해 줍니다. 방승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요를 준비했습니다. 최미화 작사 박유초 작곡의 백세 인생 릴리리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 노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철, 제작의 정원실이었습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먼저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프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은 참 이상한 단어입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단순한 이동인데 우리는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행은 지친 일상에 불어넣는 산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시험하는 용기의 무대입니다. 첫사랑의 아픔을 지우기 위해 떠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저 나로 숨쉬고 싶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행에서 진짜 바라는 것은 비싼 비행기표나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침 햇살의 각도를 경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멀어져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게 바로 여행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스튜디오를 작은 기차역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표소 직원이고 여러분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 안고 플랫폼에 서 있는 여행자입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속 지도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이름은 기억을 수집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행을 다녀온 뒤 표나 기념품을 얼마나 간직합니까? 저는 지갑 속에 3년 전 해남도로 갔을 적에 열차 티켓을 아직도 놓고 다닙니다. 약간 바래고 구겨졌지만 그걸 볼 때면은 파도 소리와 염분 섞인 바람 그리고 그날 입었던 셔츠의 감촉까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여행의 기억은 이렇게 아주 작은 물건 하나, 냄새 하나, 우연히 들었던 길거리 버스킹의 한 소절에서 설레게 됩니다. 타양의 작은 마을에서 걸었던 아침 산책길, 곳끝을 자극하던 구운 고구마 냄새, 낯선 길거리에서 들었던 바이올린 연주 소리, 이런 기억들은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엽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번째 열차는 조금 느린 열차입니다. 이름하여 관계를 위한 여행입니다. 함께 떠나는 여행 혹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여행을 말합니다. 흔히들 여행이 인간관계의 시험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피곤하고 배고플 때 서로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짜증을 내는 사람, 생각지도 못한 작은 골목에서 예쁜 카페를 발견하고 아이처럼 좋은 사람, 여행은

우리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가족과의 여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차 뒷좌석에서 보았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빛은 왜 그렇게 반짝였을까요? 지금은 다투고 삐걱거릴 때도 있지만 문득 그때의 기억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행은 관계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지 못해도 서로를 향한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을 건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번 주말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떨까요? 그리고 아무 약속 없는 주말,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나들이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변의 관광지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에는 길림성 도나시에 위치한 육정산 문화관광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도나시에 위치한 관광구입니다. 관광구의 총면적은 52평방킬로미터이고 핵심 경관구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성련호를 중심으로 입구봉사구, 불교문화원구, 청시조문화원구, 발해문화원구, 생태농업원구, 건강체육휴양구, 산곡양생휴양구와 관광경제산업원구 등 8대 기능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광구 내에는 가장 오래된 발해국 왕실 귀속고분군이자 전국 중점문물보호 단위인 육정산고분군, 조상을 찾아 제사를 지내는 청시조사, 길림현대문학전시기지인 장소천문학관, 청동으로 만들어진 석가모니 좌불상인 금정대불,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구니 도장인 정각사, 종교문화전시 중심인 불교문화예술관 등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육정산문화관광구는 전국 관광경관구 품질등급평가위원회로부터 국가 5A급 관광경관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써 길림성에서는 다섯 번째,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첫 번째 국가 5A급 관광경관구로 됐습니다. 2025년 11월 육정산문화관광구는 2025년 국가 5A급 관광경관구 100강 명단에 선정이 됐습니다. 육정산문화관광구는 장백산 산맥의 구릉지대에 속하며 산과 물을 끼고 여러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래에 륙정산 문화관광구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륙정문. 륙정문의 전체 조형은 곡선을 그리며 배열된 삼중문 구조로 총 6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문에 비스듬히 벌어진 벽체는 마치 날개를 펼

같은 수리개처럼 탈방에서 오는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의 고분군인데요. 달의 고분군은 달의국 초기 왕실과 귀족 고분이 위치한 곳으로 두 개의 묘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크고 작은 고분 총 235기가 있습니다. 전국 종점 문물보호 단위이며 세계 문화유산 신성 예비 항목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의국 제3대 왕 대흠무의 둘째 딸인 정혜 공주의 고분이 가장 유명합니다. 정혜 공주 묘지명은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발의 석갑 문자이며 돌사자, 짐승 얼굴 무늬 벽돌, 향혼 등의 문물은 발해국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계속해서 청시조사입니다. 이 청시조사는 육정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사방이 팔기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청시조사는 샤만 제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융합해서 발해인과 여진인의 천맥, 지맥, 문맥, 혈맥이 대대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정각사입니다. 정각사는 청나라 광서 말년에 처음 건립됐으나 지금 볼 수 있는 웅장한 비구니 사찰은 정각사 제3대 전승인인 고승 석불 성장로 비구니가 다시 터를 잡아 건립한 것입니다. 정각사는 총 5겹의 대전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 삼문전, 천왕전, 대웅보전, 관음전, 그리고 장경루입니다. 다음은 옥불원입니다. 옥불원은 성변호 남쪽 기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근 산골짜기에 위치하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물에 닿아 있어 기세가 웅장하고 고풍스럽고 우아합니다. 옥불원은 3층 정자탑식 구조로 1층은 옥불전 그리고 2층은 만불각 3층인 꼭대기층은 사리탑으로 불문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 뚜껑은 원형이며 18개의 범령이 드리워져 있고 탑 몸체는 표주방 모양이며 허리 부분에 3층 108개의 금빛 작은 련꽃이 감겨있고 탑 좌대는 흰색 란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에는 18개의 큰 련꽃이 겹쳐 피어 탑 전체가 마치 련꽃이 떠받치고 있는 듯해서 미풍이 불면 범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계단을 오르면은 운대 광장이 이르는데 광장 량측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천룡팔보 청바위로 만든 공덕기둥 8기가 두 줄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금종대불입니다. 금종대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동좌불로 2011년

9월 23일에 개관됐으며 동북 제1의 로천대불이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천 문화권입니다. 장소천 문화권은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부지 면적이 5,100평방미터로 2017년 8월 26일에 건설을 완료하고 전시를 마쳤습니다. 문학관 외부에 걸린 길이 8m, 너비 1.6m의 목재 편에게는 장소천 문학관이라는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 주요 기능으로는 전시청, 멀티미디어 상영청, 장서고, 보고청, 관리봉사실, 문화예술 창작작업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은 관광구의 현행 입장권 가격은 1인당 100원이고 관광차표 가격은 1인당 10원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개방하며 매표 시간은 여름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겨울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입장권 무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 6세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또는 신장 1.2m 이하의 어린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현역 군인, 퇴역 군인, 공안경찰, 소방구조대원, 촬영가, 기자, 관광안내원, 여행사 가이드, 장애인, 공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인민경찰, 열사 유가족 등 해당 인원은 유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은 입장권 무료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입장권 반값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전일제 대학 본과 및 그 이하 학력의 학생,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하, 민정부에서 발급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금 수령증을 소지한 사람은 유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은 입장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육정산 문화관광구에 오셔서 이색적인 체험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에 여러분이 홀로 앉아있는 객실의 창가 자리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차인데요. 테마는 바로 나와 대화하는 여행,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홀로 가는 여행을 두려워합니다. 심심하지 않을까? 밥은 어떻게 먹지? 사진은 누가 찍어주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마음속 소음이 너무 커서 내 목소리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철저한 고독입니다. 오늘 이 기차는 여기서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만의 완벽한 순간을 만날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득 실은 기차를 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한 여행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한번 무린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을 우리는 정열을 안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인생은 정열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서 부는 바람, 마음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화산꽃잎 우를 춤추듯 날아다니는 여름나비의 경쾌한 날개짓은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여름나비야를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의 감격,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고향에 돌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추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고향에 돌아오다를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험한 땅에서 자란 식물일수록 그 뿌리가 더 단단하고 약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더덕인데요. 산과 들 어디서나 자라는 이 뿌리 채소는 겉은 거칠고 투박하게 생겼죠. 하지만 그 거친 껍질 속에는 흰살이 가득하고 씹을수록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우러납니다. 마치 세상의 풍파를 겪은 어른의 마음처럼 겉은 단단해도 속은 따뜻한 그런 존재 말이에요. 더덕은 예로부터 피로회복과 기력보충에 탁월한 약선 재료로 사랑받아왔는데요. 오늘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 코너에서 더덕의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게 먹는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덕은 도라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의 뿌리로 예로부터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삼이나 도라지와는 다른 더덕만의 독특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요. 이 향과 맛의 정체는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이 바로 더덕 건강 효능의 핵심이죠.

지하철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입니다. 더덕이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물질인 젖산의 축적을 억제하는데요. 또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무더운 여름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기 쉬운 분들께 더덕은 정말 든든한 보양식이 아닐 수 없겠죠.

둘째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입니다. 이 더덕이 함유된 사포닌은 혈중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혈관 내벽에 쌓인 지방을 제거해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더덕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체제 폐 건강과 호흡기 개선입니다. 더더군 중약적으로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더덕에 함유된 사포닌과 점액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삭히며 마른 기침이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덕 요리로 가족의 호흡기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 더덕의 건강 효능입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와 노화 방지예요. 더덕이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소화기능 개선인데요. 더덕의 쌉싸름한 맛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더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덕은 땅속에서 자란 기적의 영양 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죠.

계속해서 더덕을 고르는 요령과 손질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더덕을 고르고 제대로 손질해야 그 놀라운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신선한 더덕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게 좋아요. 너무 주름지거나 말라 보이는 건 오래된 것입니다.

둘째는 굵기가 일정하고 통통하며 끝부분이 뭉툭한 것이 맛이 좋은데요. 너무 가늘면 식감이 부족하고 또 너무 굵으면 질길 수 있거든요. 셋째는 흙이 묻어있더라도 상처나 갈라짐이 없는 게 신선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향이 진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나는 게 좋은 더덕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시간입니다. 더덕은 무침, 볶음, 구이,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식재료인데요. 오늘은 더덕의 매력을 200% 살려낸 대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더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더덕 무침, 고소한 더덕구이 뭐 등등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레시피 더덕 무침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사랑받는 메뉴 중에 하나이죠. 재료는 더덕 300g, 고춧가루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식초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소금 약간, 통깨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심지를 제거한 후 어슷하게 얇게 썰거나 채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더덕을 2, 3분 동안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가루,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더덕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매콤새콤한 더덕무침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려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세요. 밥 반찬은 물론이고 술 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

수방제 레시피는 고소한 더덕구이입니다. 더덕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료는 더덕 300g, 간장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후추 약간, 식용유 약간 준비해주시고요.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심지를 제거한 후 0.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칼등으로 살짝 두들겨주면 양념이 더 잘 배어들어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도둑을 양념장에 20분 정도 재워주세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더덕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더덕의 촉촉함이 살아나요. 구운 더덕 위에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겠죠?

오늘의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더덕 영양밥입니다. 기력이 필요할 때 먹는 든든한 영양밥입니다. 재료로는 더덕 1개, 쌀 2컵, 표고버섯 3개, 당근 4분의 1개, 밤 4개, 대추 3개, 간장 2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소금 약간 준비해주세요. 쌀은 깨끗이 씻어 30분 이상 불려줍니다.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심지를 제거한 후 작게 깍둑썰기 해주세요. 표고버섯, 당근, 밤도 더덕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더덕, 표고버섯, 당근, 밤을 넣어 중불에서 2, 3분 동안 볶아주세요. 향이 올라오면 불린 쌀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2컵과 간장 한 숟가락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15분 동안 뜸을 들입니다. 마지막에 대추를 올려 5분간 더 뜸을 들이면 완성입니다. 고소한 더덕과 각종 영양재료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는 영양밥이 될 거예요.

오늘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래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땅속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자란 더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거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희고 단단하며 깊은 맛을 품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거칠게 느껴져도 그 시간을 견뎌내며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은 더덕처럼 깊은 향기를 품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촌이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어린 시절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어느새 점점 사라져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 물건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옛 추억으로 떠나는 감동적인 시간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의

힘들거나 지칠 때 아늑한 옛 추억으로의 시간 여행은 우리들에게 힘과 열정을 솟구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박영웅이 쓴 소필, 고향의 시냇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낳아주고 키워준, 또 칠생무지개 같은 꿈도 심어준 고향을 떠난 지도 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고향의 시냇물을 늘 잊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달래가 품속에 안겨 물장구라도 치고 싶다. 지금도 내 시냇물은 그때처럼 맑을까? 그때처럼 청아하게 노래하면서 흐를까? 인정 많던 고향의 사람들도 그립건만 고향의 시냇물에 대한 그리움은 늘 짓궂게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았다. 언제쯤 고향에 가야 하겠는데 하면서 벼르고 별렀건만 50여 년이나 안전석동으로 자리를 굳건히 틀고 살아오시던 어머니마저 13년 전에 내가 사는 도시로 이사오다 보니 그 후로는 다시 고향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난 가을에 동창 모임을 고향의 학교에서 가진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 내가 살던 고향. 그래, 고향에 가면 시냇물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토록 그립던 고향의 시냇물. 전화기를 놓은 나의 입에서 어느새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튿날 오전 우리 동창생들을 안친 버스는 고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산과 들을 지나 한 시간 반이나 달려서야 목적지인 만보중학교에 도착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하자

자마자 학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지는 고향의 시냇물로 향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금광촌이라고 하는 물 좋고 인심 좋은 동네였다. 이제는 대부분 조선족들이 다 한국 아니면 시내로 이사를 가 오늘은 한족 동네로 됐지만 그러나 마을 앞에 있는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은 변함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금방 돋아난 봄풀처럼 새파란 나의 동면 감미로운 추억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나는 옆집의 송월이 그리고 뒷집의 초록이를 불러 시냇물에서 놀기가 일쑤였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이다시피 시냇물에서 놀았는데 종로의 해를 바라보며 시냇물가로 달려가는데 난 다리가 부실하다 보니 맨 나중에 도착하곤 했다. 그때면 벌써 송머리와 초록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도 옷을 벗어 풀 위에 활 던지고는 물속에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 셋의 물싸움이 또 시작된다. 그 놀이가 실증나면 우리는 또 물가에 나와 진흙으로 여러 가지 동물도 만들고 집도 짓고 허물었다 또 짓기도 했다. 이렇게 실컷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서면 엄마의 구실함을 듣기도 했다. 너 그 옷을 좀 봐. 흙이 가득 발렸구나. 또 풀물도 들었고. 이 옷들을 내가 씻어 못 떼겠다. 욕먹을 때는 입이 한 잔 나오다가도 이튿날 또다시 시냇물을 만나면 그렇게도 좋았었다. 물이 어찌도 맑고 맑은지 얼굴을 비춰보면 거울처럼 환히 들여다 보였고 신발로 시름 없이 헤엄치며 오르내리는 아기고기 떼들을 살짝 담으면 신발 안에 가득 담겨졌다. 좁은 신발 안에서 맴돌아치는 고기가 불쌍하여 다시 물속에 넣으면 좋아라고 헤엄치는 그 재미로 우리는 잡고는 놓아주고 하면서 놀았다. 나는 여자애였고 또 지체장애인이었지만 장난이 심했다. 적하면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에 기어올랐고 적하면 큰 강에 가서 헤엄을 쳤다. 한 번은 만보의 넓은 벌판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고동하에서 헤엄치다가 키 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빗자루로 나를 때리시면서 다시 고동하에 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치셨다. 그래도 엄마 몰래 가만히 큰 강에 가 헤엄치면서 놀았는데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는 늘 한 조각의 엷은 불안이 가슴의 구석구석을 연기처럼 채우셨으리라. 그 후에도 나는 계속 나무에 오르고 큰 강에서 놀 때가 많았지만 사고 한 번 없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언제나 나에게 삶의 지혜를 배워주었고 또 내 꿈을 살찌게 해주었다.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사는 법,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노래만 부르며 사는 법, 시냇물처럼 모든 걸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 10살 때의 어느 저녁, 나는 송무리와 초록이와 함께 시냇물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건너편 생산대 남새밭에 눈길이 멎었다. 거기에는 새빨간 도마도들이 탐스럽게 달려있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얘들아, 우리 저 도마도 따먹자. 내가 먼저 외쳤다. 그러자 담이 작은 송월이가 그러다가 한족 아바이한테 붙잡히면 어떡해. 그 아바이 막 때릴 거야. 라고 주저하는 바람에 셋은 잠시 요지부동했다. 그랬다. 바로 초막 안에서 한족 아바이가 창문으로 밭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로 집에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 집에 20평방이 되나마나한 채마전이 있었지만 다른 채소를 많이 심느라고 도마도는 심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 먹을 돈도 없었다. 도마도가 무척 먹고 싶었던 나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도마도를 훔쳐 먹어야겠다고 읍별렀다. 봐라, 저 아바이가 소변 보러 간다. 이럴 때 뜯으면 된다. 초록이가 소리쳤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바이는 바지춤을 움켜쥐고 변소로 가는 것이었다. 좋은 기회였다. 우리 셋은 제껏 감자밭을 지나 도마도 밭에까지 접근했다. 나는 재빨리 제일 큰 것으로 다섯 개를 따 옷 앞섭에 감쌌다. 요 계집 애들 어디 맞아봐라. 벼란간 그 아바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 셋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기 내기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다리가 불편했던 나는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뒤에 떨어졌다.
그래도 붙잡히지 않겠다고 절뚝대며

조끼 내기로 그 애들을 뒤쫓아갔다. 하지만 원래 불편한 다리가 막 떨려나면서 더욱 말을 듣지 않다 보니 그 아바이한테 곧 붙잡힐 게 뻔했다. 아, 이걸 어쩌나. 오늘 영락 없이 얻어맞게 됐구나. 나의 가슴은 쉼없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 아바이는 정말 성격이 사납기로 이름이 있었다. 한 달 전에 형식이가 자매를 훔쳐먹다가 붙잡혀 귀싸대기를 얻어맞았고 또 며칠 전에 다른 애가 땅과리를 훔치다가 단단히 혼뜨검 당했다. 나는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행련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그 아바이는 금방 나를 뒤쫓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바이가 내 곁을 지나 앞에서 달리는 초록이를 붙잡는 게 아니겠는가. 초록이는 울상이 된 채로 그 도마들을 몽땅 빼앗겼다. 물론 송우리도 붙잡혔는데 애들은 매는 맞지 않았지만 된욕을 먹은 후 밭에서 쫓겨났다. 나도 그 애들의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후 그 아바이가 밭구랑으로 되돌아올 때 내가 겁결인 눈으로 도마들을 꺼내는데 아바이는 아직도 분이 내려가지 않는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다. 넌 도마들을 가지고 어서 집에 가거라. 네? 다시는 이렇게 훔치면 안 돼. 알았지? 아바이 목소리는 퍽 온화했다. 그날 저녁 나는 훔쳐온 도마들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다른 애들은 훔친 도마들을 모두 빼앗겼는데 그 한족 아바이가 내 건 안 빼앗고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날 생각해주는 그 아바이가 참 좋아요. 나의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그 아바이가 널 해쳤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이튿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도마도 값을 물어주셨다. 우리가 그 도랑뚝을 따라 집으로 올라올 때 아버지는 나더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이 시냇물을 좀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때론 사람들이 빨래하거나 쓰레기를 던져 물을 흐려놓아도 부르던 노래 계속 부르면서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지. 나는 불쌍한 애지만 그렇다고 동정만 바라면 안 돼. 이 시냇물처럼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 그랬다. 간혹 창살 같은 빗줄기가 내리꼰질되면 시냇물은 흐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비 온 뒤 하늘이 맑으면 시냇물은 그 작은 가슴으로 널따란 푸른 하늘을 안을 줄 알았고 밤이면 별들이 돌다리 위에서 깡충대다가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는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놀이터기도 했다. 가담가담 괴로워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아픈 마음을 토하러 시냇물을 찾아가면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사귈 수 있었고 다시금 고운 꿈을 키워주던 시냇물이었다. 시냇물은 또 온 동네의 생명줄이었다. 자연의 풍화 예측이 어렵다고 어떤 해에 가물이 들어 옥토들이 아우성칠 때면 시냇물은 온 마을의 밭을 적셔주는 감로수였다. 깨끗한 시냇물을 실컷 마신 곡식들이 미풍에 춤추는 자태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시냇물은 또 이 동네에 저 동네의 개구쟁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잠깐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애들이 찾아가 마음껏 동년을 즐기는 웃음 천국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서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빨래터기도 했으며 마을의 부지런한 어른들의 좋은 목욕터이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랴. 너무나 깨끗해 지나가던 해님도 달려가던 구름도 홀랑 뛰어들어 목욕을 했고 또한 여름 한철이면 물고기들이 많기도 했다. 돌쫑개, 버덜치, 메기, 그래서 동네 어른이고 애들이고 반들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아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엄마와 같이 엄마의 친구네 집에 가 놀다가 돌아오는데 시냇가에서 나지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엄마와 같이 다가가 보니 봉규 엄마였다. 아니 웬일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엄마의 물음에 봉규 엄마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애 아버지가 어디서 술 많이 마시고는 와 조정을 하길래서 내 왜 저런 나그네를 만나는지 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눈물 보기 싫어 여기 나와서 가만히 운다는 게 누구 와도 말하기보다 그래도 여기 시냇물에 와서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요. 이렇게 시냇물은

아줌마들의 하소연도 묵묵히 들어주었다. 오늘날 우리 동네는 초가집들 대신 덩실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또 사람들도 다 바뀌어 더는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고향의 시냇물은 여전히 옛 모습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다. 또 여전히 변함없는 목청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서 여전히 깨끗한 모습이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책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들어오면 묘하게 든든한 책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종화독서보에서는 지식량이 풍부하고 심령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온 천하를 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최근 연간 창작 상태가 일관되고 작품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류자초의 비허구 신작으로 그의 근 10년간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시선은 세계 주류 서사나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 이외에 변두리, 마로크의 탕헤르, 에티오피아의 하레르 등에 더 많이 향해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기례서를 토대로 하며 각지의 풍토와 인정을 상당한 편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걷기 문학과는 달리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후기에서 쓴 것처럼 여행 글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결 무정류이라는 책입니다. 이는 조관영의 신작 장편소설로 우정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는 빛과 그림자를 깊이 탐구합니다. 관계는 쇠퇴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더 복잡하고 취약한 색채를 나타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그 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단히 변해갑니다. 친구가 말없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별을 이해하고 접수해야 할까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개혁개방에서 현재에 이르며 감동을 주는 것은 친숙한 현대생활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외동딸인 저자는 신중하면서도 온화한 필치로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 사람은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는 취미, 지향, 포부가 어떻게 고립된 개인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친밀관계를 형성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황자희, 박정, 장종지가 공동으로 쓴 실기 문학 작품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14억 인구의 생산과 생활은 근 600억 톤에 달하는 화물 운송량을 창출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트럭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완성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는 총 1728만 명이 이르는 화물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이 군체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사회, 경제, 생활의 정상적인 운행에 주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앞에서 활약하는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 비해 트럭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생활 주간 기사팀이 각지로 나가 차량과 함께 취재하고 기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도로 운송이라는 이 업종을 요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변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게만 속하는 인생 이야기와 희로애락 또한 감동적이고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황야에서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50년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은 자유

문학 경전입니다. 미국 작가인 샘 키스가 그의 친구인 프로네크 일기와 사진을 정리해 엮은 것으로 프로네크가 세상 한보통에서 누린 자급자족의 삶과 깊은 성찰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1968년 51세의 프로네크는 혼자 알래스카에 들어가 한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야채를 심고 물고기를 잡으며 극한의 추위와 싸웠습니다. 프로네크는 이곳에서 30년간 거주했습니다. 이 책은 2000여 권의 일기를 간결하게 정리했으며 작품 곳곳에 자연에 대한 경외와 삶에 대한 열애가 충만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소란에서 벗어나 극한 환경에서 자족과 평온을 실현하는 진실한 서사시이며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분야라는 책입니다. 분야는 시인 줄임문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그가 근년에 창작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시집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고향의 강에서 머나먼 산천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현대 도시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미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저자는 독특한 서사적 필치로 역사적 부호, 자연 경관과 현실 생활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며 산문적 언어와 시적인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와 시간을 넘나드는 문자 순례일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중문학과 출신인 저자가 시대의 변천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김애란이 쓴 장편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고중양년인 세 아이는 몇 가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후 서서히 가까워지며 잊을 수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시간대는 두 달 남짓한 짧은 방황이지만 우리는 세 아이의 시점을 오가면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현재에 다다르게 된 인물들의 전반 흐름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아이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인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소설 속 담임 선생님이 만든 자기소개 게임을 가리킵니다. 새학기가 되어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섯 개 문장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게 된 그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맞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학생이 나는 핫도그 속에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중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지 추측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괜찮은 자기소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재미삼아 함정처럼 파놓은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그 문장을 통해서나마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슬그머니 섞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 같아서 모두 웃어 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혼자서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던 어떤 비밀을 내뱉기도 합니다. 소설 속의 지우, 소리, 채운세 주인공이 처음 서로를 의식하는 계기도 바로 각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넌 이야기가 왜 좋은데? 끝이 있어서? 난 반대인데. 난 시작이 있어 좋거든. 이야기는 늘 시작되잖아. 이처럼 작품은 서로의 비밀을 엿본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비치기도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세 아이가 만들어가는 우정과 거짓말, 그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중간중간 글로 풀어낸 지우의 만화가 삽입되어 그 자체로 이야기의 재미와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누군가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사건의 반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서의 반전을 공들여 그려나갑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인물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어떤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포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한자 한자 눌러쓰고 고쳐쓰고 다시 써내려간 끝에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슬픔이라는 마냥 아름답거나 밝지만은 않은 요소들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책 표지에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이 책은 편폭도 길지 않아 순식간에 읽을 수 있고 잔잔한 듯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히 풀어가는 작가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 몰입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위로와 성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전광하 작사 허하국 작곡의 오늘 내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소소한 행복을 간직하며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긴 가요인데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일은 새로운 희망이 펼쳐질 거라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밝고 경쾌한 선율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김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사랑을 품은 할머니, 어린 시절 포근하게 안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셨던 그 모습이 노래 속에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멀리 계셔도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진솔한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순아 작사 작곡의 나의 할머니 보내드립니다.

살다 보면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찾아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답게 당당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긍지를 잃지 않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김성우 작사 최연숙 작곡의 인생답게 살아가리 보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한 번뿐 후회 없이 즐겁게 당당하게 살아가야겠죠. 이어서 김웅경 작사 김남호 작곡의 잘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렴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걱정을 잊고 함께 어울려 춤추며 즐기 자는 활기찬 리듬의 가요. 발걸음을 옮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노래를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태갑 작사, 안계린 작곡의 어서와요 춤을 춰요 보내드립니다. 방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마을에 놓인 돌다리,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서정적인 가요입니다. 돌다리를 건너며 떠올리는 그리운 사람들. 석화 작사 고창모 작곡의 돌다리 보내드립니다. 박연현성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동물을 좋아하나요? 세상 곳곳에는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알아보면 평소에 몰랐던 생물 지식도 배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도 키울 수 있는데요. 동물마다 각자의 매력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더욱 착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를 알고 있나요? 커다란 귀를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우인데요. 오늘 소개할 동물은 바로 페넥 여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페넥 여우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개교는 식용목, 객과 요 속에 속하는 포유 동물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랍니다. 몸 길이가 35cm 내지 45cm에 달하고 몸무게가 약 1kg인데요. 털은 두껍고 부드러우며 등 쪽은 연한 노란색, 배와 다리, 얼굴, 그리고 귀 안쪽은 모두 하얀색을 띱니다. 새끼 펜에게오는 거의 온몸이 흰색인데요. 생김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귀랍니다. 펜에게오는 길이가 10cm 내지 15cm나 되는 삼각형 모양의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은 동그랗고 크며 눈의 앞부분에는 선명한 갈색 무늬가 있습니다. 펜에게오는 주로 아프리카주의 사막과 반사막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한 노란색 털은 모래의 색깔과 비슷하여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해줍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펜에게오의 큰 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동요 동물원 구경을 보내드립니다.

펜의 귀가 머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큽니다. 그럼 이 커다란 귀는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체온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펜의 기호가 살고 있는 사막이 낮에는 매우 무덥다고 하는데요. 큰 귀는 열 발산 면적을 넓혀주어 방열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귀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어 피가

위를 지나갈 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무더운 사막 환경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동요 귀뚜라미 또르릉을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헤네교우의 귀는 아주 뛰어난 청각 도구이기도 합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매우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먹이나 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청각은 헤네교우가 사냥을 하거나 천적을 피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헤네교우가 주로 아프리카주의 사막과 반사막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비교적 큰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불처럼 뜨겁다가도 밤이 되면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페네교우가 밤에 추위를 타지 않을까요? 네, 동요 듣고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해바라기 꽃을 보내드립니다.

팬의 경우가 두껍고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어 영하 몇십 섭씨도의 추위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팬의 경우의 발바닥을 살펴보면 부드럽고 가느다란 털이 나 있는데요. 이는 보온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낮에 뜨거운 모래에 대는데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주의 사막지역은 강수가 적어 기후가 비교적 건조한데요. 하지만 팬의 겨우는 모기의 피나 식물의 뿌리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거나 숨을 쉴 때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팬의 겨우는 피부나 호흡을 통한 수분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팬의 기호는 또한 효율적인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줌 속인 요소 농도를 높여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데요. 이처럼 팬의 기호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경에 척척 적응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동요 숲속 음악가를 듣겠습니다.

새내기호는 아주 총명한 동물입니다. 낮의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밤이 되어서야 살금살금 먹이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럼 낮에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굴에서 쿨쿨 잠을 잔답니다. 여기서 새내기호의 또 하나의 숨은 특기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훌륭한 땅 파기 능력인데요. 힘있는 앞다리와 휘어져 있는 발톱 덕분에 땅 파는 일에 아주 능숙하답니다. 새내기호는 흔히 관목이나 풀이 무성한 모래 언덕을 골라서 굴을 파는데요. 이런 식물들은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굴이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주기도 합니다. 새내기호는 또 이런 식물을 굴 바닥에 깔아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하죠. 새내기호는 이런 특기로 모기도 잡고 천적을 피하기도 하는데요. 모래 속에 숨은 모기를 발견하면 재빨리 땅을 파서 잡아내고 천적을 발견하면 몇 초 만에 숨을 구멍을 파서 위험을 피한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새내기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커다란 귀와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이 동물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인 거죠. 하지만 땅 파기 능력과 강한 적응력으로 혹독한 사막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똑똑하고 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환경에서든 강한 의지력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일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시골에서 봉황 난다 풀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예,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는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충량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숙충량 원장 놓고 본다 할 때 예, 국가급 맹노동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중화중의약학회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임상경험이 30원이나 됩니다. 중의 서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가해 말해서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게 되면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가 비교적 높습니다.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쇼전도의 칼침료법이라든가 경근친구료법에 준악한 말이죠. 혈위주사료법 등등을 갖췄는데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자기가 익숙히 자극한 이런 기술을 말죠. 영활하게 사용하면서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관심병, 심교통 이러한 병증을 치료할 때는 이분이 중약 탕제하고 점적주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0: 네.
1: 얘기해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0: 수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접근통 주근통이랍니다.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낭종,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류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이러한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종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춘 여드름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신마진이라든가 소보짐 대상포진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결태중기문제부에 오셔가지고 숙청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타서 여러분들하고 중 노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완고성 말이죠. 요트이통이라는데 허리다리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1: 네.
0: 우리 중노년 단계에 들어서서 이러한 말이죠.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국에 보게 되면 상당한 수량입니다. 대략 보게 되면 60% 내지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말이죠. 늘상 볼 수 있는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허리다리가 말이죠. 시큼시큼해 나고 바늘로 쏙쏙 찌는 것이 아파날 때도 있고 항상 말이죠. 사지가 꿋꿋해 나고 마비되고 절해 나고 냉해지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거나 펴거나 말이죠. 다리를 말이죠. 펴거나 굽히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요즘처럼 산불철에 들어서면서 자주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날씨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다리는 말이죠. 천기해 보라 합니다.
1: 그렇죠.
0: 우스갯소리를. 그러니까 오늘 비 온다 하게 되면 어제나 그저께부터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1: 살살 아파나죠.
0: 아파난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기에 말이죠. 이게 날씨하고 관계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관절이가 냉통을 느낄 때 있습니다. 산산해지면서 아프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우리 숙청량 원장님이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중약 탕제하고 경근진구료법이라든가 칼침 쇼존도를 합니다. 칼침이라든가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점적주사라든가 결합합니다. 이래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어요. 우리 중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중노는 단계에 완고성 요트이퉁이가 많이 발생하는가? 중요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깐주진 선주구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중의학설에서 장상학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상학설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좌골신경통으로 앓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방송 들으라니까 거기 중의원이 박윤도 교수님이 용하다 해갖고 거기 진찰 받으려고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세요.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2: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건강하십시오.
2: 네.
0: 예.
2: 네, 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리모델 원장 선생님을 보고, 많은 좀 효과를 보고.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저는 무릎 관절이 아파서.
0: 예.
3: 그전에는 원래 나는 잘 걸어 다니고, 정말 아예 아팠습니다. 그런데 불쌀 있다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게, 이 1년 동안에, 엄청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약간 걸어다니고 바깥으로 못 나갔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가 치료를 했는데 어째 별나게 뭐 붙이냐고 붙이고 무슨 약도 먹고 했는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원장 선생님 잘한다는 그 말을 듣고 거기가 선생

0: 님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라고 점냐고 먹고 침도 맞고 저하면 주사도 맞고 이랬는데 아 차차차차 나사지입니까?
1: 예, 좋은 일이.
0: 정말 정말 전후에 두 번째 인생을 찾은 그런 감이 납니다. 지금
1: 예, 예.
0: 바깥에 장마당도 댕기고 나가 댕깁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0: 그래서 조금 더 치료를 하자고 네, 예.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1: 예.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예.
3: 예.
1: 말씀 주세요.
3: 예, 박창호 선생님께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담낭면 때문에 입안이 쓰고 입안이 마르며 특히나 옆구리가 아파오고 뒷담낭이 많이 아파갖고 잠잘 수도 없었는데
1: 예.
3: 선생님이 야보 참냐고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3: 뒷담들이도 아프지 않고 입안도 예. 쓰지 않고 지금 입안이 마른 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1: 예.
3: 선생님이 참냐고 더 쓰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이래, 그런 강철수 선생을 두 사람을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첩에 할라래 그런 저녁이면 다섯 번 여섯 번 누구 남자 한 것 같지 않고 나중에 저기대도 나가고 첩에 어저 누립당구 와라와 나가서 그런 게 한 번 줘다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좋은 소식.
4: 또 보이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기 됐습니다. 예.
4: 골가루 누기 잘한가?
1: 아, 우리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 숙충영 원장이 영 잘합니다.
4: 숙충영 원장에?
1: 예, 예.
4: 그래, 내 나를 그런 예약하고 또 할아버지 한 분은 골가리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됐습니다. 예.
4: 수충원서.
2: 네. 예, 숙충량 원장님이십니다.
1: 기억하기 바쁘면 예. 숙사랑 숙제였습니다. 예.
4: 예, 숙선세를.
1: 예, 예. 그래도 원장이라면 됩니다.
2: 예.
4: 원장이라.
1: 예.
2: 네. 그래요.
1: 예.
2: 네.
4: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는 예, 이게 어째 그런지 예, 소변이 자주 긋고 예, 예, 소변이 저래요.
1: 예, 예, 예. 그래. 내시 어떻게 됐습니까?
5: 년신이 이제 또 70이 넘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전립선에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5: 아, 그래서 예, 거기 그 저 신경내과의 그 저 박윤도 그 저 주임님이 좀 배우려고 그래.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5: 오전이에요?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네, 전남고.
1: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나이 저번에 홍수 그 피라나면서 또서 앉아 피라나다가 훌 내려다 던져준 게 이맥 깨져서 고리힘한 게 무슨 어떻게 아파서 그래서 그 짜증인데 그래서 기분을 매고 처치나고 그래서 그런 집에 있으니 아, 고리 너무 아파서 지금. 원장님을 좀 찾아 좀 보일러요.
1: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제 차례인가?
1: 예, 네. 맞습니다.
7: 아, 제 어머니 여름에 좀 머리 어지럼증 나고 그래 먹었고 해서 시럽도 좀 넣고 해서 예, 전번에 한번 원장 선생님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예.
7: 낫긴 하는데, 그래도 좀, 여름대서 그런지, 예, 그래서 한번 좀 더 보이려고, 원장 선생님.
1: 예,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8: 예, 제가 운동하다가 다리 다쳤는데.

0: 근데 막 졸이고 아프고 하다 진통제도 먹고 한잔 낫지 않아 주관장님 찾아갔단 말입니다.
1: 예예.
0: 그래 점약도 먹고 침도 좀 맞으니까 효과 좀 좋아가지고 다시 예약해달라고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2: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0: 저는 참 자지 못해서, 예전에 약도 쓰고, 서약도 쓰고, 전 이래,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연도 교수님께서, 조금 약 쓴 게 효과를 예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전에 참, 그리 잘못한 그런 것도, 그래, 좀, 지금 좀 많이 났습니다. 선발도, 저리고 하던 것도, 그래, 지금, 오늘 어떻게 하나 좀, 박연도 교수님께서 더 볼까 해서,
1: 그냥 오세요. 신음 놓고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3: 박윤덕 교수님을 예약합시다.
1: 어떤 정황입니까?
3: 당뇨가 있고, 한 분, 두 분은 아는데, 한 분은 그저 맥이 없고, 저혈압이랍니다.
1: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세요,
3: 내일로.
1: 내일 오전에 오세요,
3: 수고하십시오, 두 분 선생님.
1: 안녕히 계십시오,
2: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저희 아저씨를 소개하려 합니다,
1: 어떤 정황입니까?
4: 우리 아저씨가, 다리도 아프고,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원장 선생님이 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신도 맞고, 첨약도 쓰고, 그리고 많이 좋아는 줬는데, 아직은 어째서 걸음을 걸잖아요. 열매다 걸잖아요. 영 힘듭니다.
1: 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4: 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도 절어서, 걸지 못하던 게, 그전에는 한 10m 걸자면 영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제는 많이 나사져서 조금 더 걸습니다.
1: 이랬었는데,
4: 그렇습니다. 이런데 어서 조금 더 완전하게 좀 어떻게 그랬다고 그래. 한번 더 치료받자고 그랬다. 예약해 주세요. 원장 선생님 예약해 주세요.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5: 수고하십니다.
1: 저는
5: 오늘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이 좀 두 사람 예약하겠어요.
1: 어떤 정황입니까?
5: 한 사람은 저번에 우리 아저씨 거기 가서 이 콘파치 나빠서 지갈이 많이 올라간 게 첨약신 게 많이 내렸으니까 내 친구 부인 또 남편이 우리 아저씨하고 등이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도 약을 더 질라 가려고 예약해달라 해서 그래요.
1: 예약이 됐습니다.
5: 나는 또 어떤 정황감이 내 좀 이 소화계통이 좋지 않아갖고 좀 소화 잘해야 된다. 그래 또 전번에 한번 박연덕 선생 첨약 가져왔댔습니다. 그래 오늘도 더 가려고 그래 예약 두 사람 거 해주세요.
1: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5: 오전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대전화 맞아요?
1: 맞습니다.
6: 저는 이렇게 견주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머리 빗는 것조차 영심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그 강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았는데 한번 맞은 것이 영 팔이 구달에서 올라가더라고요.
1: 좋은 소식입니다.
6: 그래서 이렇게 돌 때 그런 강주임 선생님 한 번 더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 그냥 오세요. 연계 됐습니다, 이미.
6: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응당합니다.
7: 저는 어떤 정관감은 젊어서 공장에서 일할 때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서 허리를 불떡했습니다. 그때 두 주일을 쉬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렇게 이럽다가서 요즘에 늙으니까 그런지 그게 또 떼어나서 허리 아픔에 또 다리 내리 아픕니다.
1: 예.

0: 그래서 원장 선생님 찾아가서 침도 맞고 약도 재원 두 번 재왔습니다.
1: 예.
0: 이 다리 저런 게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좀 약 더 써볼까 하네. 늙어서 등급제 될까 봐 겁이 나.
1: 그냥 오셔야 시름 넣고 예. 연계 됐습니다.
0: 그래 예약하다 그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0: 수고하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재영이 의사로 탔어요.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네.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1: 예.
3: 네. 발부터 어깨가 아프면서 머리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1: 예.
3: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땐 좀 메스꺼기까지 했습니다.
1: 혈압은 어땠어요?
3: 혈압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 예, 예.
3: 네. 그래서 재영이 의사한테서 침을 한 주 맞았는데
1: 예.
3: 메스껍고 머리 아픈 게 조금 나아졌어요.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네.
3: 그래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재영이 의사한테서 치료 좀 더 받고 싶습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예,
3: 네,
1: 됩니다.
3: 오늘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2: 네.
3: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십시오. 예.
2: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중이 문진구입니까?
1: 예, 맞습니다.
4: 예, 저는 재영이 선생님께서 다리 지내 아프고,
1: 예.
4: 그래가지고, 걸자면 몇 발짝 걸고, 앉게 되고, 이럽대다, 예. 무릎 연골이 다 다스려서,
1: 예.
4: 병원에서 수술해라는 거, 아이하고 선생님께 다 냈습니다. 그래, 치모 도저히 맞고, 좀 나아졌는데, 또 지금 더 맞을까 하네,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완전히 됩니다. 예, 예.
4: 하면 됩니까?
1: 예, 예.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그 길태중이 가서 오늘 병 배울까 하네, 그랬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아, 나는 예, 주약에 이 원래부터 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1: 예.
5: 장이 좋지 않아서 예. 예, 저 이전에는 뭐 바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1: 예.
5: 그래서 굉장히 걔도 여름에 잡아서 걔도 음식도 잘 먹고 이랬는데 주약에 거기 가서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예.
5: 박창호 주임 선생 그 장 검사 나갔다 누기 환자한테서 소개해두고 갔는데 여지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지간에 걸린 건 급성 장염이 걸린 것 같은데 한번 갖다 먹으라고 이랬대다. 그러니까 먹은 게 완전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 한 번만 더 갖다 먹겠습니다.
1: 예, 예.
5: 오늘 예, 한 번 더 오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5: 예,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1: 예, 예, 그러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그 가슴이 쪼여드는 것 같고 그다음 답답하고 식은땀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인데 가서 내가 본 게 무슨 나 잘 알아는 못한 게 뭐 좁어 있다고 이랬다.
1: 예예예. 예, 예.
6: 그래서 그 청량을 두 번 가져다 먹었는데 난 후에 또 가본 게 뭐 좁어가 뭐 많이 나사졌답니다.
1: 예, 좋은 일.
6: 근데 내 감각에는 그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게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1: 예, 효과 좋습니다. 예예. 예.
6: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박창호 주임 배우려고 예약할 만.
1: 예예예. 예. 그냥 오세요.
6: 예예. 예, 예. 예,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예. 예, 예.
6: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0: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아까 신장이 뼈를 주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 예.
1: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2: 우리 중의학에서의 선장의 콩팥에
1: 네.
2: 이 장기가 말이죠. 선천지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장상학설에 이야기 되면 선장징의 선주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선천지본인 신장에서 보관하는 말이죠. 전기가 우리 인생에서 놓고 보는 때 골격이 생장이라든가 발육이라든가의 수복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이죠. 주관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위가 안 좋아서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또 변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받고 침도 맞고 천약을 같이 썼는데 지금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잘 통하고 변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3: 오늘 또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약을 더 주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2: 예. 근심하지 마세요.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그러니까 이 신장에 말이죠. 전기가 충족해야 말이죠. 뼈가 든든해집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신장이 말이죠. 허약해지게 되면 말이죠.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두수승에 골질이 듬성듬성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맥이 떨어집니다. 시큼시큼해나고 더 심할 땐 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장상학설에 또 간창수의 간주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레라기 십자게 되면 힘줄이 그러니까 간장에 있는 말이죠. 이 생리공능이가 이 말이죠. 힘줄에 대해서 영양을 공급하는가 공급하지 못하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의 혈이가 말이죠. 충족해야 말이죠. 힘줄이가 영양을 잘 받아가지고 맥을 쓰게 되어 있는데 간이가 마저 허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줄이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말이죠. 사지를 놀리는 것이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검사를 해보게 되면 말이죠. 무슨 말이죠. 큰 모병이 없다는데 맥이 떨어지고 팔을 놀리거나 무릎을 놀리거나 다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를 하는 데는 중노년 단계에 들어서면서 간이라든가 콩팥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말이죠. 자양 습관을 말이죠. 잘해야 이 말이죠. 완고성 말이죠. 허리다리 아픈 증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한 데서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 용정시에서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정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진흥과 흥변 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형 총사견은 소비 능력을 증강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전경을 혁신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전역 통괄, 다지점 배치를 토대로 상업, 관광문화, 체육 융합, 디지털, 전자상거래 발전, 해민 정책 락차, 소비 전경 승격 등 일련의 소비 촉진 종합 조치를 내와 내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 올 상반기 여러 소비 지표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관광객 흐름의 새 명함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입장권 부분 경제를 확대하고 입장권 부분 련동 플랫폼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쿠폰 증정, 탑승권으로 할인권 받기 등 활동을 통해 한도액 이상 음식점 고객 흐름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시장과 특색 상권을 찾아 조선족 음식을 맛보고 특색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민박과 음식점 주문량이 뚜렷하게 늘면서 체육 경기의 소비 견인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결 삼끝 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활동 덕분에 삼끝 냉면 브랜드가 연결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장이 입소문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매장 손님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경기 관련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한 것은 문화 관광, 체육으로 소비를 견인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기층 대중에게 직접 닿는 해민보조 정책은 가정용 전기 제품 시장을 기점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 장성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매장, 각종 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됐고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성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판매를 병행하는데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제품 모델, 공동구매 혜택 및 국가보조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은 집을 나서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나 주민 풍염초입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온라인 경로가 잘 운행되고 있어 집에서 휴대폰으로 각종 가정용 전기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도 합리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은 자체 대형 창고를 보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고객 수요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고 통밀적으로 적재해 전용차로 시가지와 각 향진까지 직접 배송하면서 배송 통로를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 제품 보상 판매 혜민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전역 판매 후 봉사 보장 체계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24시간 대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균등한 소비 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정용 전기 제품 광장점 점장 정밈입니다. 현재 우리는 틱톡 생방송, 위챗 짧은 영상, 과이소, 서홍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쇼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연간 거래 건수 20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주문 후 무료 방문 설치와 완벽한 판매 후 봉사까지 제공해 도나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주 상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명절 소비 시점에 맞춰 각종 판매 촉진 활동을 10여 차례 개최하고 기업들이 연동 판매 촉진 활동을 500회 이상 펼치도록 인도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소비권 사용액은 2,800만 원으로 판매액 6억여 원을 이끌었습니다.

0: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장식 기업을 조직해 보상 판매 3건, 대학, 부동산 교육회행 등 활동을 10회 진행했는데 상반기 보상 판매 지원금 사용액은 9천만 원으로 소비 10억 5천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4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0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증가해 증가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한도액 이상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늘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역 통괄의 정책 체계부터 특색 소비 전경까지 온라인 디지털 경로 개척에서부터 오프라인 도시농촌 상호봉사의 끊임없는 개선까지 우리 주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로 내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소비 담채를 풍부히 하고 소비 모식을 혁신하며 소비 장성 동력을 꾸준히 발산하고 소비질을 높여 전주 경제 안정 장성을 1층 견인하게 됩니다.
1: 금년래 용종시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 깊은 저력을 지닌 민속문화, 독특한 변경 풍모에 이탁해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향촌 자원을 활성화하며 대상을 통해 용종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면서 향촌지능과 흥변부민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아산 기술계 자리 잡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건설 현장, 작업일꾼들과 대형 기계 설비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전승, 미식 장터, 문화관광, 개인 온탕 민박, 견학회의 기능을 아우르는 이 종합 민속휴가구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가재집단 브랜드 중심 총감독 한순입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1기 반산월 민박 41채, 2기 장금궁, 6도장터, 대통거리 3개 대상입니다. 개업할 때 두 편의 대형극이 공연될 예정인데 1층에서는 3번의 인연극을 선보이고 3층에서는 당지의 항전 역사를 다룬 해란 아들딸극을 공연합니다. 2층에는 조선족 여행 촬영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41채의 반산월 개인 온탕 민박은 산을 등지고 지은 조선족 전통 주택 품격 건물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함과 아울러 사생활 보호와 멋진 분위기를 모두 갖췄습니다. 모든 민박 객실에는 전통 조선족 온돌과 독립된 개인 온탕 마당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며 가족 여행, 지인 숙박, 소규모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표 건축물인 장금궁은 전통 조선족 건축 양식을 부각해 고풍스러운 운치를 자아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조이약 체험관, 조선족 전통 복식 촬영 체험관, 무형문화재 문화회랑 등 부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순입니다. 육도 장터에는 당지 특색 음식과 길거리 간식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입주 업체 수는 67개입니다. 대통거리에는 현지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업체 28개가 들어와 전체 입주율이 이미 98%에 달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3기로 나뉘는데 현재 1기, 2기는 전면 준공됐습니다. 3기에는 고촌락, 야간 산림 관광이 포함되고 후속 개발 대상으로 휴양 호텔, 눈놀이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31 국도 용정 구간에 있는 용정시 계산툰진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독특한 변계강 풍경, 홍색 저력, 조선족 민속과 농경 자원에 이탁해 유휴 농가주택을 활용하고 농촌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대상은 두 마을의 차별화된 배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량전 백스의 운동휴일 풍경구와 연동해 일체화 운영을 합니다. 광소촌에서는 홍색 민속여행 숙박과 캠핑 카페 공간을 주력으로 100년 된 낡은 공장을 개조해 홍색 민속문화 체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구촌에서는 특색 민박과 길이 1200m의 강변 목잔도를 조성해 두 마을의 전원 풍경을 잇는 순환 관광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선구천에 신설하는 민박은 8월 말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 운영 경리 룡로입니다. 현재 어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서 운영 중인 민박은 모두 16개입니다. 예약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춰서 올해 선구촌에 민박 5개를 추가로 마련해 광소촌과 선구촌에서 영업하는 민박은 총 21개가 됐습니다. 두 마을 모두 논 풍경 카페를 조성했고 선

0: 입구촌에서는 생태식당까지 마련해 관광객들이 숙박 외에도 풍부한 식사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연간 관광객 접대 수는 연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연간 영업수입은 600만 원, 납세액은 1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와 331 국도 월양전 정품 민박 두 핵심 대상의 준공 운영은 연변 문화관광 제품 체계를 더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사슬을 1층 확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정시에서는 생태, 민속, 변경, 특색 자원을 꾸준히 활성화해 문화관광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제고를 추진하고 산업 풍성으로 향촌 지능을 뒷받침하며 흥변 부민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 연변 전역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명확히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정신적 문화적 토대 다져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문화적 토대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2장에서는 주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인솔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다섯 가지 동질감을 확고히 하도록 인도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역사 선전 교양을 조직 전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 대한 선전교행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다섯 가지 관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도록 인도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 소유하고 향유하는 중화 문화 보호와 중화 민족 형상을 수립하고 부각하며 중화 문명 표식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국가 통용어는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교육 교수 용어와 문자, 공무 용어와 문자, 공공장소에서의 국가 통용어는 문자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넷째, 각급 각종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및 교육행정부문에서 교육교수와 교재 편찬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대한 요구를 관철하도록 명확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구, 보도매체 등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리론 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향항, 오문, 대만, 화교 등 역량을 응집하고 해내외의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을 전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0: 연길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료 보장을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연길시 동명신성 동쪽 자어동방 주거단지 서남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외래 및 구급 진찰 종합청사, 내과 입원 병동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하며 완공 후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기존의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됐습니다. 병원은 항문외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 기초진료 봉사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현재 주체 공사를 마치고 각종 마무리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의료자원을 1층 통합 최적화하고 지역 중증 응급질환 구급 수준을 높여 대중의 진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병원은 의료, 양로 대상을 배치해 공립병원의 의료 자원 우세에 이탁해 연길시 의료, 양로 융합

0: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 당위석이 이모림입니다. 병원 대상이 완공되면 연결시 현유 의료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연결시 건공가도 주민들의 근거리 진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봉사 직능을 이어받아 주민들에게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살려 연결시 의료 양로 결합 사업 발전을 힘껏 추진해 대중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 성 공업 및 정부화청에서 지도하고 주 공업 및 정부화국에서 주최했으며 연면 방송매체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창객 중국 길림성 중소기업 혁신창업대회 연면 지역 경련 결승전이 7월 30일을 연결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 공업 및 정부화청 부청장 조박이 대회에 출석해 축사를 했으며 주정의 부주석 리동호가 대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 잠재력을 발굴하고 창업 자원을 집결하는 것을 취지로 했으며 우수 프로젝트, 팀, 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신기술, 신모식, 새 경영 모식을 탄생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조력하고 연면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대회는 기업조와 창업조 두 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22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생물의약, 의료기계, 지능제조, 특색농업, 문화창의제품 등 분야의 우수 프로젝트들이 결선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혁신점,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 전망 및 사회적 의의를 선보였습니다. 최종 길림호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의 주사용 리보핵산 이혁신 승격 프로젝트와 지호 령항팀의 ERA 기반 가정의료 보조 종합지능체 프로젝트가 각기 기업조와 창업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길림호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대회 참가 프로젝트 책임자 곽갑니다. 우리는 독자 특허 제품인 주사용 리보핵산 1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항암 면역 제제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에 전문가들한테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선진적인 산업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접하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쓰는 약 5동이 만든다는 이 아름다운 전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호 령항팀 책임자 려주팽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에 우리 프로젝트의 구상과 혁신점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대회에서 다른 창업자들과 사고를 교류하고 각 지도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펼치고 프로젝트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향후 주 공업 및 정부화국에서는 대회 참관 우수 프로젝트의 선전 전시, 투자용자 연계, 부화기지 입주, 성과 전화, 시장 개척 등 일괄시 봉사를 제공해 대회로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창업자팀은 인재 프로젝트 추천을 우선적으로 받아 프로젝트의 현지 락착, 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수상 기업과 팀을 선발해 성급 경연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집단위원회사 려객운수 중심에 따르면 학생 승객의 승차권 구매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철도 12366 모바일 앱의 상시 운행 중인 학생 예약 표구매 봉쇄 신입생 전용 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0: 화룡 청룡 물놀이라곤에서 1일 전자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인터넷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엔 주 1인 미디어협회 창작자 40여 명을 조직해 화룡을 찾아 선전하면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지 여름철 문화관광에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보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섭씨 22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분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인차 여큰 바람을 쐬거나 찬물로 샤워를 합니까? 근데 고운 날씨에 하게 되는 일부 행동들은요,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고운 날씨에 삼가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여큰 바람을 쐬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무더운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여큰 바람을 쐬게 되면요, 몸은 상쾌하지만 이러한 냉열 교차의 자극은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혈관 경련, 혈압 변동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음물을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특히 격렬한 운동 후에 인체의 혈관을 확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혈관에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관상동맥, 뇌혈관 등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온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격렬한 운동은요, 체온을 급격히 상승을 시키고 열을 발생을 시키며 인체의 산열 능력을 감소시켜 더위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이 손실이 돼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고온에서 심장은 혈압과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을 해야 하는데 격렬한 운동은요,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땀이 났을 때도 바로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 인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찬물의 자극으로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량이 증가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밖에도 밤을 새우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쉽죠. 또 장기간 밤을 새우면은요, 심혈관 부담이 증가하고 심근허혈 그리고 협심증 등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고운 날씨에 삼가해야 할 일부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수체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가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생리기능의 퇴화로 해서 신체상의 질환은 물론 심리 성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좋은 심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심리를 수유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또 장수하는 데도 이롭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노년기 심리 건강에 많은 종시를 돌리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노인들한테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며 또 중시해야 할 심리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0: 심리, 림상 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반갑습니다. 노령기에 접어들면은요, 인체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곤 하죠. 신체상의 변화는요, 물론 심리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령기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심리 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1: 네. 노년기 하면은 많은 심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심리 변화 전에 우리가 노년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연령대로 보시면은요, 노년기를 부동한 나이에서 우리 그 노년기를 보는 나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위생조직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5세 이전은 청년이고요. 45세에서 59세 사이를 중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75세 이전을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보통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진정한 노인은 75세에서 89세 사이를 노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부터는 장수 노인에 속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되는 노인층에 대한 정의고요. 사실 우리 노년기 하면은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이 발달 과제, 그 태어나서부터 이래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8개 단계로 심리학자는 나눴는데, 태어나서부터 이 노년기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숙제가 과제라고 하거든요. 원숙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 참 좋더라고요. 60세에 이르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70세에 이르면 아무리 마음이 내키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노년기에 우리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0: 글쎄요, 뭐 인지 능력, 행동이라든가 뭐 그렇죠. 발, 다리 움직임이 젊은 날에 비해서는 뭐 보통 30, 40대까지는 아주 뭐 청년의 그 기백이 넘치는데, 75세까지도 괜찮은데 뭐 75세 넘어서서 조금씩 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뭐 어떤 젊은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씀의 속도, 걸음걸이, 음식 먹는 거 뭐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니까 아, 노년이 되는가 보다. 젊은이들이 뭐 식사 잘하세요. 저희는 못 먹어요. 힘이 빠져요.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니까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되는가 뭐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부모님이 뭐 나이를 또 드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제 같은 변화들, 감각 기능이 쇠퇴라든지 운동 기능이 감퇴라든지 흰머리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나눠서 해야 되고.
0: 마음은 늘 30대인데.
1: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 변화를 보인가 보면 는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예전보다 막 우울해진다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다.
0: 네.
1: 이렇게 흥분되지를 않는.
0: 그렇죠. 번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1: 네. 아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요구가 높은 분들은 더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수면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 이 내향성과 외향성, 수동성이 이것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회활동이 감소되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이 자기 몸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남녀 역할이 많이 바뀌죠. 집에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죠. 예.
0: 네네.
1: 밖으로 계속 활동하시던 아버님도 집에서 가정일도 도와주시고, 조용하시고 말수가 없던 어머님은 이게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호르몬 변화가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경직성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말로 추울 때도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그래서 감기 걸렸다는 노인들도 있죠.

0: 돈 아끼고 절약하다는 거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절약 정신은 몸에 배겨 예. 있으니까.
0: 늘 그랬어요.
1: 예. 그래, 그 외에도 또 조심성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체면 중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예. 감각 기능이 쇠퇴와 예. 이런 것들이 자기 실수를 초래할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하면 가벼운 이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보고 예. 일상적으로는 노염을 많이 탄다고 해요. 예. 그 외에도 또 의존심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내세에 계신 다음에 이 형제끼리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이야기도 나누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예, 속심을 터놓을 수 있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못했던 것들을 예, 그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노령기에는 우리 미각 이런 것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옛날에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음식을 해놓고도 아, 이거 맛이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 자연히 이런 음식 예, 그 만들어서 자기의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죠. 예. 예, 이렇게 그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0: 아무래도 그래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년기가 훨씬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심리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보십니까?
1: 그래요. 노년기에 몇 가지 우리 팔달거합이라고 하는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개 영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그 요즘은 이 지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이 노인들을 보면은 허다한 노인들도 요즘은 그 위챗도 하고 그다음에 스피노도 잘 보시더라고요. 노인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그 은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특히 그것들을 통해서 정치 이런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폭넓은 지식 식견들을 배우고 요즘에 지난번에 그 월드컵 때도 어떤 노인분들은 아 그걸 적으면서 예, 마지막까지 그거 그 결승전까지 몇 대 몇으로 이겼고 그게 누구가 이것이 사실 아주 좋은 뇌에는 좋은 그 노년기에 뇌 단련 우리가 몸은 헬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시는데요. 노년기에 우리 뇌도 이런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이런 학습들도 예, 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지적인 영역이고요. 다음은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예, 그 비록 노년기에 들어섰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취미를 계속 살리고 예,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이 퇴직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네. 그래서 그 줄어든 일, 그다음 줄어든 수입에 잘 적응하기.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 단계에 와서는요 사별이 많더라고요. 60대 벌써 남편을 잃고 오시는 뭐 어머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울 불안을 경험하시고요. 근데 사별하시면은 사실 그 애도 반응이 필요한데 에, 그때 굉장히 이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마음을 추스르기가 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사랑 그리고 자세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세월이 긴 가면 길지도 짧담도 짧지도 않고 힘든 노정을 쭉 거쳐오면서 이렇게 말 못할 사연도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잘했으면 뭐 이런 마음.
1: 자식이 입장에서 또 어느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이 각도에서 그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수준 말씀처럼 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도 우울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예. 사실 정말로 이 계기에 한 번은 우리가 그 더 공감적으로 젊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 공감적으로 부모님의 생에 대해서 제 예, 인식하게

0: 되는 계기도 되죠. 그래서 논영기의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 과업이 사실 이 사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료들 죽음도 자주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서
1: 그래요.
0: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보시면. 네. 그 외에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이 동년배 노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든지 정말로 늘 소통할 그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요. 이게 한두 명은 정말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른구실 하기 자식과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처지는 체력과 건강에 잘 적응하고요. 걸맞게 운동하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섭생하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처방 받기가 포괄됩니다. 사실 노인들 보시면은요, 자주 스스로 그냥 약방에 가서 불편하시면 약 사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처방받기입니다. 건강검진 제때 받으시고요. 문제를 빨리 발견하시고요.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자주 스스로 나가서 수면제와 비슷한 약들을 사드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불량 반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1: 그래요. 퇴직할 후에도 또 노래 교실에 다닌다든가 또 탁구치러 다닌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등등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봐요. 그렇죠. 흥성성하게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취미 생활. 이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이 심리 건강 이후자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죠, 이거.
0: 예, 도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 심리 건강에서 앞에서 말한 정서적인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 그 탁구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 이 탁구는 노년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운동하는 게 언니들도 있고 이런 이상분들이 계시는데 다 60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래 운동 후배들한테도 늘 이렇게 그 따뜻함과 이런 배려를 주시거든요. 퇴근해서 늦게 온 분한테 인사, 이거 그 자리도 양도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할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 유지와 신체 건강 유지에 다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1: 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심리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심리 질병들이 많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그 노년기 우울증은 굉장히 그 젊은 층의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노년기 내 우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정서적인 주소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신체 주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요.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도 이상합니다. 옮겨 다니면서 아프게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호소를 많이 합니다. 초조하게 한번 자고 나면 깨어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고 새벽에 깨어나고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또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퇴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중하면은요 체중 감소가 또 심각합니다. 한두 달 우울증 앓고 오면은 막 이 10근 20근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나면은 이 자체가 노인들한테는 또 불안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내가 이거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증상 중에서 이런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특히 그 인지 기능에 관한 증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해요. 왜냐면 노인들이 우울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말수가 적어지고요. 기억력 감퇴가 있고요.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 기억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와 이거 우리 부모님이

0: 치매가 아니냐.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말 걸리지 말아야 할 치매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뇌동맥경화 무슨 뭐 이게 다 노년기에 뭐 피해야지 일을 못하지 않아요. 나이가
0: 그렇죠.
1: 80, 90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심지어 젊은 층에서도 60에 맞습니다.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나이 또래지만 또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그래서 노년들이 이제 소주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것들도 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아유, 사실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그렇죠. 스트레스 요인이죠.
1: 이제는 나이를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젊은 날에는 내가 휴양했고 막 그저 혈기 넘치게끔 일도 해제 끼고 뭐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했는데 성취감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누구 찾는 사람도 없고 60, 70세 저하고 찾지만 80세 넘어가면 친구들도 줄어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불안해나고.
0: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넘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제가 문진에서 그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83세, 84세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정말로 이쁘게 하시고요.
1: 네, 아유,
0: 그리고
1: 좋죠.
0: 따박따박 약을 처방받아 가시고
1: 여성분들이 많죠. 여성분들이 많죠.
0: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비례가 안 맞거든요. 여성분들이 아마도 남성분들보다 장수하는 네, 경우.
1: 80, 90세, 뭐 100세 장수 노인은 중에 할머니들이 많아요.
0: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건강관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1: 할머니들 젊어서는 고생했는데 나이 드셔서는 뭐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다 오래 사셔야 되죠.
0: 예, 이렇게 좀. 수명의 노인을 이렇게 장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은 지켜보면은 신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곱게 늙어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 우울할 때 적시적으로 병원을 찾고 그것이 개선되면은 이렇게 정말로 확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신체 질병 때문에 우울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 가치감 하면 또 무가치감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단 하나 여기에서 노년기에도 제일로 위험 요소가 너무나 우울증이 심각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자살 위험이란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증. 어떤 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요즘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노인층에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검사를 해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안 올라오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급성 불안 발작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가끔씩 노인층에서 60,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해서 기질적인 병변을 배출한 뒤에는 이 불안장애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굉장히 호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불안,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연하게 불안할 일이 없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지금 다 좋다고요. 우리 자식들도 아주 잘 됐고요. 나 자신도 사실 걱정이 없대요. 근데 이 증상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적시적으로 치료하면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질병이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노년층에서 늘 보는 그런 병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건강염려증.
1: 건강염려증.
0: 자신이 이런 뭐 확실하게 검사를 해도 의학적으로 이상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병원 쇼핑이라고 하죠. 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동시에 이것이 지속되면은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래요. 노년기 우울증, 불안증, 뭐 건강염려증, 뭐 그런 거 잠도 잘 오고 수면장애. 이 질환이 이런 등등 질환인데 발병률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서 얘기를

0: 나누었습니다. 노년기 불안증 증상은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노년기 불안증 증상이.
1: 노년기 불안증이, 예,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심리적으로 불안감, 예, 앞서서 걱정하고 발생

0: 노래방을 뭐 젊었을 때 노래인데 한 70살 좌우되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그렇게?
1: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병적인 것은 차이가 납니다. 병적은 그래요. 지속적으로.
0: 그렇죠. 예. 이 주변에 뭐 가족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에 없게 되면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예.
1: 맞습니다. 이 병은 일단 진행이 되면은 자식들이 또 많이 힘듭니다. 계속 와서 이 같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갑자기 뭔가 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까봐 심장이 멈추든지 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안 증세가. 그래. 그래서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시름이 놓이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계속 동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죠.
0: 네. 그래서 노년기에 들어서 이런저런 뭐 건강 염려가 많이 생기면서 고독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고독. 아, 어쩌지, 고독, 나중에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들한테는? 고독이.
1: 고독이 만성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0: 그쵸.
1: 특히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고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취미생활을 살린다든지,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을 극복하려면은.
0: 사실 이겨내는 사람인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하다가, 아유, 또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1: 그렇죠. 고독을 이겨 못 내면 또 우울로 이어진다든지 불안증으로 이어지거나 또 자기 스스로 몸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예, 고독하면 몸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불편한 것 같아요.
0: 참 그래서 이 심리침 쪽으로도 뭐 나는 괜찮겠니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주변의 친구라든가 뭐 병원을 찾는다거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보는 것이 참 좋을 듯 싶네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죠.
1: 아주 좋죠.
0: 그 전에 한 번 봤던 그 이종훈 선생님 그 심리혈외과 선생 물어봤더니 우리 조홍자 박사님 그 경우에는 10,000원이래요 심리 자문을 오신 분들 그렇게 많습니까?
1: 요즘 노인분들도 그 예전과 다릅니다. 힘들면 찾아오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0: 자기 스스로 괜찮겠지 뭐 나는 이겨낼 수 있겠지 이건데 그게 자꾸 불안하고 뭐 소외감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아요?
1: 그렇죠. 들죠. 특히 어떤 분들은 인생을 쭉 이렇게 살면서 되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리고 이 주동적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이 저는 상담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담은 대부분 학생들을 하시는데 왠지 괜찮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이 상담을 따로 잡으면은 비용도 내야 되고 이 시간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아이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제가 제대로 선생님하고 단독으로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그 이문과 생각이 분명하셔서 답을 찾아가셔서 끝날 때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 이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노연한 것 같다고 내려놓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 노년에 이르면 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뭐 예컨대 일터에서 물러난 후에 사회 교제가 적어진다든가 또 자식들과 갈라져서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3분의 2라 할까요? 뭐 국내외에서 뭐 열심히 뛰는 자네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 이와 같은 경우에 부정적 정서에 젖어들기 쉬운데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70세까지는 뭐 그냥 자리 팔고 괜찮은데 80세 넘어서부터는 없잖아요. 그 자식들도 뭐 40~50세가 넘어서 60세가 돼서 열심히 나름 또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뭐 전화 한 통만 이제 자주 들려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1: 그렇죠. 부정적인 정서 이러면은 그게 이게 정서에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면 우울증에까지 이어지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내가 즐겁지를 않다. 이런 자원. 그래서 부동한 이 정서에 따라서 부동하게 평소에 내가 습득해온

0: 이 자기 정서 관리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젊어서부터의 습관이 이어지더라고요.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30년 친구다 이러면은 가능하게 젊은 노인층 때도 두 분은 계속 이렇게 스피닝을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1: 그래.
0: 거의 이런 친구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지 체계라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시적으로 소통하면은 예, 나의 화나의 지혜보다는 두 분이 이야기하고 보면 일단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1: 네.
0: 털어놓는 방법, 심리치료에서의 털어놓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지속적으로 꾸준히 친구가 있고 자식들도 여유가 된다면은 예, 직접 옆에는 못 있지만 시간을 내서 스피닝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스피닝도 하고 통화도 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1: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0: 큰 힘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층의 노인들은 또 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모임도 잘 가지시더라고요.
1: 그래서 그냥 늘 유대적인 활동 서로가 뭐 인사 문안도 하고 활동에서 서로가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뭘 먹냐 요즘엔 질병이 뭐 어떤 게 있느냐 심적으로 어떻게 있느냐 자주 문안 나눠두고 나눠두고 이러면은 80, 90세 그치 그냥 소통을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심지어 어떤 그 노는 좋은 친구들은 그 이제 양로원도 젊은 8, 90 그렇죠. 움직일 때 같이 가는 친구들도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진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특점이 있다면요. 이 80대는 젊음입니다. 젊은 청년처럼
1: 네.
0: 저희 관찰에 의하면은 내가 우울하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데 내가 조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이래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적정히 만나시고
1: 열정이
0: 있고.
1: 열정이 좋죠.
0: 예. 네. 그리고 이 자기 관리에서 이 몸매라든지 예, 이 옷이라든지 이런 데서
1: 오,
0: 정말로
1: 중요하죠.
0: 이렇게 보기 좋게
1: 항상
0: 멋있게 하고
1: 젊게 오시더라고요. 살겠다.
0: 그렇죠.
1: 나는 아직 젊었어. 기력이 너희들보다 못지않아 젊으니 뭐 이런 그런 의력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항상 정신력이 중요한 거죠.
0: 그렇죠.
1: 근일에 또한 보게 되면 노년기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혼 심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죠 이거.
0: 재혼하면은 네. 사실 이게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노인 자신한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보면은 예, 건강하게 여기엔 또 이렇게 재혼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예, 동반자 말동무 이 정서적인 유지 그리고 정말로 두 분이 좋아서 하는 그런 재혼이라면은 우리 뇌 건강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해서 행복 호르몬과 관계돼서 요즘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분비에 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예,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스트레스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해를 따져서 또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노인들도 있었고요. 여러 면에서
1: 네.
0: 예, 관계가 네.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두 분의 행복, 정신 건강을 위하는 면에서는 차원에서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예.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삶에 있어서 뭐 좋은 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수에서도 뭐 심리적으로 뭐 자기 자세 나름이겠죠.
0: 그렇죠.
1: 뭐,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에 살까?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게 좋은가요? 어떻게 하면
0: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우리 늘 말하는
1: 네.
0: 신타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늘 노년기라는 특성이 앞에서 말했듯이 심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질병을 얻기 시작합니다.
1: 그치.
0: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죠.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도 활동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르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그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합니다. 이 노년기를 즐기고 능력껏 활동을 유지하고 그리고 늘 우리는 活到老学到老, 예, 배움에 게을르지 않는 이런

0: 어떤 사는 날까지 배우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사실 심리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취미활동, 애호 살리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잘 받기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꾸 가서 보건품 사드시거나 그런 것들이 질병을 키울 수도 있어요. 좋기는 매년 전면검진 받고 3-4개월에 한 번씩 혈지가 높으신 분들,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쉐즈, 깐공, 성공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그 늘 긍정적인 사유를 유지하고 노년기를 즐기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뭐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심리 건강 노년 생활의 행복도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물론 자녀들의 높은 중시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심리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0: 네, 구체적으로 몇 개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예,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 예, 신체적으로는 예, 규칙적인 수면 취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되면은 이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전에 활동을 예. 정해서 이 조건 반사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드라마 본다든지 핸드폰 보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못 쉬고 그래서 또 불면증 약을 드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건강에 걸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이제도 강조했지만 예, 늘 규칙적인 이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그 안 좋은 부분을 치료 받으신다면은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주동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예, 만들어두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한 고독감을 줄일 수 있겠죠. 예.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자녀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요즘 참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 가서 봐주시고 했는데 이 마찰 때문에 우울해서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인간관계의 원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장수 시대의 건강한 노년기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심리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연변대학 구속병원 심리 임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를 모시고 노년기 심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인 것만큼 우선 노년기를 잘 인식을 하고 적응을 잘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종종 노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에 알맞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심리 건강 나가서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360일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